0: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 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 전문가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재한입니다.
0: 뭐죠? 왜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세요?
1: 신나가지고요.
0: 근데 제 그 OX 팻말 좀 주세요. 그 부채가 아니에요.
1: 제가 맞추고 싶어가지고요.
0: 저 눈동자 떨리는 것 봐.
1: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2: 자, 네. 안녕하세요. 정영환입니다.
1: 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2: 무척 하라길래 오늘.
0: 우리 일절만 합시다. 예. 네. 아, 이게 요즘처럼 날씨가 습하면 진짜 마음까지 눅눅해지기가 쉽습니다.
1: 그래서 수건만...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0: 뭐가요?
1: 비가 와가지고. 눅눅해져 있네, 마음이.
0: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진행자 멘트를 끊으세요?
2: 표정이 좋으신 것 같아요.
0: 예, 많이 불편하네요. 아, 예. 네. 수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눅눅해지기 쉬운 요즘. 두 분은 요즘 내 마음을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거 뭐가 있으세요?
1: 아유, 다름 아닌 뭐니 특별시죠.
0: 라고 준비된 대답을 하시는 것 같고 진짜로는 뭐가 뽀송해요?
1: 아유, 뭐니 특별시에서 강지현 아나운서님과 이렇게 방송하는 게 뽀송하지 않습니까?
0: 네. 감사합니다. 예, 정영환 네. 팀장님은 어떻게 뽀송하세요?
2: 물론 저도 그게 포함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 가장 뽀송해지는 순간이 제가 볼 땐 찬 것 같아요. 아? 차에서 에어컨 틀어놨을 때 가장 뽀송하더라고요.
0: 아. 그리고 아까 그런 좀 그 상쾌한 노래 들으면서
2: 맞아요. 네, 그럴 때가 너무 가장 기분도 좋고 아,
1: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0: 아 네. 부럽다.
1: 그러니까 네. 거의 뭐 차가 호텔이더라고요.
2: 오늘 텐션 굉장히 좋으신데 부담스럽거든요. 좀 워워 하세요.
0: 이거 좀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빨리 여기서 두 분의 사담을 정리를 해야 우리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도 유튜브 TBS 시민회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아, 시작부터 조금 흔들리네요. 멘탈이 여러분들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 시간은 물론이고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항상 열려 있거든요.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체리조아님께서 두 분의 티키타카가 재미있다고 이런 굉장히 좀 많이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우리 체리조아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 굉장히 바다같이 넓으신 것 같아요.
1: 저도 체리 좋아합니다.
0: 죄송한데 그 어이가 아니고요. 이분은 아이 체리조아.
2: 체리님 사랑합니다.
0: 마음이 굉장히 넓으신 분인 것 같은데 저희 제작진은 그렇게 마음이 넓지 않습니다. 주의 경고.
1: 비가 와가지고 특히.
0: 드리고요. 자 머니 트렌드 빨리 음악 주세요. 아이 참.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줄었지만 가격 오름폭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6월 신규 신청은 5,382건으로 전달보다 10% 넘게 감소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몰렸던 수요가 빠지고 세제 개편을 앞둔 관망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비중이 낮아졌으며 강북권 비중은 확대됐고요. 상대적으로 작은 부담이 덜한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실수요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신청은 줄었지만 가격은 반대로 움직였는데요. 6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한 달 전보다 2.67% 올라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뒤 일반 매매가 늘면서 가격 상승 흐름이 서울 전역으로 번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구조를 개편해 음식값 인하와 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입주업체 사이에 있는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고 공공관리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중간 운영업체가 매출의 최대 51%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이 비용을 줄여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도로공사가 입주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임대료도 매출의 8에서 9% 수준으로 수준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휴게소에서 평균 4,800원 수준이던 아메리카노 가격도 2,000원 이하로 인하되고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으로 전환하고 도시락과 컵라면 등 간편식 취식 공간도 마련됩니다. 새 운영 방식은 연내 8개 휴게소에

먼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오는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가 더 간편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함께 있거나 배우자가 따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고요. 추가 서류 제출 방식도 바뀝니다. 임대차 계약서 같은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바로 올리지 않아도 되고 신청을 마친 뒤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별도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신청 동의만 클릭하면 되고요. 복지부는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기초연금 신청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넘어갑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근데 이재한 팀장님도 뭔가 지금 삐오삐오 비상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신이 나셨습니까?
1: 아, 신난 게 아니고요. 이제 예. 비가 내렸으니까 분위기를 좀 올리려고 노력 중인 거죠.
0: 그렇게
1: 성파구 오늘 아주 예. 이야기 나눌 주제를 한번 얘기해볼까요?
0: 네. 진행하실래요? 예, 오늘 출동지 예, 서울시 송파구랍니다.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은행에 잠들어 있는 내 돈 안전하게 깨우자입니다.
0: 네.
1: 예, 적금과 예금 아주 익숙하시죠? 이런 안전한 방법들도 있지만 사실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죠. 이 금리만으로 물가 상승은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내 돈의 가치가 조금씩 부식되는 감소되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오늘은 주식이나 펀드 이런 좀 위험한 건 아니더라도 가진 목돈을 좀 비교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효과적으로 좀 더 굴려볼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메모 준비해 두시고요.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재테크라곤 오직 은행 예금이랑 적금밖에 모르고 살아온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월급날 꼬박꼬박 적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면서 나름 성실하게 잘 살고 있다고 자부했는데요. 얼마 전 대학 동기 모임에 나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빼고 다들 무슨 경제학 박사라도 된 것 같더라고요.
3: 어머 얘들아, 나 이번에 주지 싹 다 정리했잖아.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 전세 빼고 새 아파트 분양 받았어 얘들아.
2: 축하한다.
3: 나 원래 알지, 월급 나오는 족족 주식 다 사고 은퇴할 때까지 꺼내쓰지 않으려고 했거든. 근데 남편이 글쎄 일단 집부터 사자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뭐 타이밍 딱 잡아주더라고.
1: 남편이 한 것 같은데.
2: 어머 진짜 잘됐다 영순아. 야, 나한테도 정보 좀 흘려주지. 너 혼자만 그렇게 재미보고 있었냐. 재순이 너는? 너도 요즘 뭐 투자해?
4: 아유, 난 주식은 영 내 타입이 아니고 그냥 ETF로 장기 저축한다 생각하고 꼬박꼬박 모으고 있거든. 근데 그게 야금야금 오르더니 이번에 보니까 3배로 뛰었더라고.
2: 어머머, 너희들 진짜 대박이다. 오늘 목소리도 왜 그러니 대박이다. 안 되겠다. 오늘 밥은 아파트 분양받은 영순이가 사고 커피는 ETF 대박난 재순이 네가 사라고. 알았지? 친구들이 똑똑하게 돈 버는 건 진심으로 축하할 일이지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난 그동안 뭐 했나 싶어서 마음이 참 헛헛해지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워낙 쫄보라서 주식창 들여다보는 것보단 은행 적금이 속 편해서 다음날 바로 은행으로 달려갔거든요. 상담을 받는데 연 4%짜리 특판 상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4%면 정말 괜찮은 건지. 저처럼 투자 경험도 거의 없고 예금 적금에만 익숙한 사람도 은행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청취자분의 경우는 예적금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하셨거든요.
1: 당연히 있죠. 없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0: 예. 네,
1: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노후연금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
0: 네.
1: 이번에는 이 10년 정도 뒤에 바로 사용할 목돈을 미리 만들어두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0: 네.
1: 네, 먼저 세 가지 키워드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높은 이자율.
0: 이자율.
1: 두 번째, 달러 환율.
0: 환율.
1: 세 번째, 높은 환급률.
0: 네. 네,
1: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말투도 좀 정돈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돈 만들기를 위해서 알아둬야 할 세 가지. 왜 그 원망스럽게 쳐다보세요.
1: 누가요?
0: 자, 여러분, 목돈 만들기를 위해 알아둬야 할 세 가지 메모 하셔야겠습니다. 이자율, 환율, 환급률이라고 짚어주셨는데 먼저 이자율부터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2: 자, 우선 높은 이자율. 말 그대로 이 저축성 상품을 쭉 나열해 보고요. 내 돈을 넣었을 때 같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불어나려고 하려면 어떤 뭐 가장 높은 이자를 선택하는 게 좋기 때문에
0: 당연하죠.
2: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 높은 이자 선택하면 되겠죠. 자, 사연자님의 사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특판에 4%짜리가 나와서 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런 것과 같이 이 저축보성 보험은 보험도 여러 상품이 있는 만큼 적용되는 이자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납입을 하겠다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기왕이면 높은 이자율을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을 텐데 그런데 그런 상품을 어떻게 알아보냐는 겁니다.
1: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0: 알겠어요. 네.
1: 35세 이하의 젊고 어린 직장인분들 주목해주세요.
0: 예. 예,
1: 국가와 기업이 함께 콜라보해서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청년 적금이라고 흔히들 부르기도 하는데
0: 예, 예.
1: 이 초록색 검색창에다가 청년 적금이라고 검색하시면
0: 네.
1: 해당 내용들이 소개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융사마다의 금리도 나와 있고요.
0: 예.
1: 그래서 그걸 검색해 보셔서 은행별로 좀 비교를 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선택을 이왕이면 하셔서 이왕이면 더 높은 금리에 내 돈을 투입해 두시면 더 좋겠죠.
0: 그렇네요. 35세 이하의 직장인분들 경우에는 청년 적금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 그 나이가 이제 넘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이럴 때는 똑같이 은행 적금으로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2: 자, 은행마다 상품별 그리고 지역별로 은행 금리가 정리가 되어서 표기화된 표를 보여줍니다. 자, 심지어 최신순으로 봤을 경우에 요즘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인플루언서 분들도
0: 네.
2: 이렇게 이제 금리를 비교해서 올린 영상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금융기관 선택하는 게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0: 예, 이런 여러 가지 좀 그 정보들을 참고해서 선택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요새는 꼭 은행에 내가 직접 안 가도 앱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많잖아요.
1: 그렇죠. 요즘에는 뭐 앱이 워낙 발달이 많이 돼 있어서 굳이 창구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또 요즘에 특판 같은 상품들은 어떤 지방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방의
0: 네.
1: 어떤 중소 은행권들, 뭐 신땡 뭐 이런 데 있죠.
0: 네.
1: 그런 데에 이렇게 특판을 해서 다른 일반 은행권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 주는 데가 있는데 그럼 해당 지역까지 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딱 신분증 하나 올려놓고 그 해당 그 은행권의 어플을 다운 받으신 다음에 그 은행권의 상품을 찾으셔가지고 검색해 보시면서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 집에서 신분증만 준비하시면 앱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검색도 해보시고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은행 상품 이용하려고 할 때 또 특히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2: 당연히 있죠. 특히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개인 정보도 입력을 해야 되고
0: 네.
2: 되게 예민한 것들을 많이 입력을 하잖아요.
0: 그렇죠.
2: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은행 업무를 직접 현장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최초에 하려고 했던 뭐 이런 적금이나 예금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얼토당토 없는 엄청 높은 이자를 보여주는 광고성 글이 보인다.
0: 좀 혹하게 하네.
2: 혹하죠. 예. 엄청 혹하는데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맞나 싶은 정도의 높은 이자를 유혹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경우 대부분 많은 경우가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고요. 혹시 왜 웃어요?
1: 네? 아니 생각난 게 있어.
2: 아 보이스피싱
0: 네. 오늘
2: 있고요.
0: 웃음이 많으시네. 네.
2: 또는 이게 그 안전하게 운영되는 게 아니라 투자성이 가미가 된 상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원금을 어떻게 보면 보존을 못할 수도 있는 조건이 예,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에서 크게 벗어났다면 반드시 먼저 우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의심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0: 네.

0: 조금 더 안전하게 원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거래은행 어플 있죠.
1: 예.
0: 뭐 KB 뭐 이런 데라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1: 아,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뭐 이자율이 이상하게 엄청 높다거나 뭐가 너무 좋아 보인다거나 뭐 이런 상품들 가입하라고 전화나 문자로 연락 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여기서 한 가지 꿀팁 하나 드리면 절대 먼저 연락 오지 않습니다.
1: 그래요? 원래?
2: 내가 가서 심사를 받아야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먼저 나에게 연락이 와서 아, 이 높은 금리에 이 상품 가입 가능합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해주지 않아요.
1: 예.
2: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연락이 왔는데 가입이 된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왔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게 좋겠죠.
1: 네.
2: 네. 또 전화상으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 절대 창구에 와서 얘기하라고 하지.
1: 네. 예,
2: 전화상으로 안내를 먼저 해주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네. 저도 한 11년 정도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기관들 뭐 보험 상품들 뭐 다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저도 속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내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귀신같이 연락이 옵니다.
1: 아.
2: 그럼 저도 속을 때가 있어요.
1: 예를 들어 요즘 이재한 팀장님 텐션이 지나치게 높은 이유를 분석해 주겠다. 방법을 알려 주겠다.
2: 깜빡 속을 때가 있잖아요.
1: 그러니까.
2: 네, 좀 깜빡 속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절대 전화가 와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안내를 한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시고
1: 네.
2: 가장 정확한 건 상담은 창구에서 하셔라.
1: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목돈 만들기를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세 가지 키워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자율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환율이었거든요. 이게 달러 환율을 살펴보라는 거죠?
0: 맞습니다. 달러 환율이 꾸준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최근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했으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한 7, 8년에 100원씩 수준으로 꾸준히 올랐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저희 이제 10대 때 뭐 달러가 뭐 8, 900원일 때도 있겠죠. 물론 그 당시에 IMF 때는 2,000원도 넘었겠지만
1: 네네.
0: 그게 아니라 그냥 평균으로 봤을 때는 8, 900원이었던 게 뭐 중학교쯤 되니까 뭐 1,000원. 10대 후반 되니까는 1,100원 이런 식으로 이 30대까지 보니까 1,300원까지 훌쩍 넘어서 이제는 지금 현재 1,400원 후반을 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근데요. 이 환율이 올라가는 거랑 우리가 저축성 상품 고르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2: 아, 그 뭐냐면 저축성 상품들도 요즘에 달러로 납입하는 상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달러로 내 저축을 하는 거죠. 달러를 사서.
1: 네.
2: 그러니까 이거는 저축성 상품이기 때문에 정해진 이율이 또 적용이 됩니다. 정해진 이율에 따라서 납입한 돈도 불어나는데 거기다가 환차익까지 생긴다. 뭐 달러 환율이 갑자기 올랐어요. 내가 뭐 요즘에 뭐 1,510원인데 1,510원으로 내가 샀어요. 내 한 뭐 1년 뒤에 1,500원, 뭐 1,550원, 1,56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 그때 당시 샀던 내 돈은 더 환차익까지 생겨서 더 많이 불어날 수 있겠죠.
1: 더 이득을 본 거죠.
2: 더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 적립해 두었던 내가 산 달러들의 환율이 아무래도 저렴할 때 샀기 때문에
1: 예.
2: 미리 사둔 것이니까 더 저렴할 때 샀을 때 시간이 지나서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 추가적인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죠. 그렇다면 달러 상품들도 선택지에 둘 수 있다면 말씀드렸던 정해진 이율도 적용받고 환차익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 예, 그러겠네요. 이율이랑 환율 뭐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면 뭐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높은 환급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도 해볼까요?
0: 자, 우선 우리가 저축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잖아요.
1: 네.
0: 자, 보통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적금이 됐든 연금이 됐건 됐던지 간에 무엇이든 상품을 가입할 때는 무조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바로 목표를 세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1: 예.
0: 목표가 없으면 답이 없는 게 혹시나 아직도 만약에 돈을 아무 목적도 계획도 없이 그냥 모으시기만 한다면 일단 어느 시점에 사용할 돈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인 목적과 사용 시점을 계획을 세워두고 저축을 시작하셔야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 네.
0: 결과가 이게 하늘과 땅 차이가 될 만큼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1: 맞습니다. 그 우리 잠시 좀 아까 전에 우리 환율 얘기했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서 1,400원도 넘겼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참고로 지금 오늘 환율은 1달러에 1,509원이라고 합니다.
2: 맞아요. 1,510원까지 올라갔어요.
1: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제 환율 넘어가서 우리가 환급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결국은 돈을 언제 쓸지에 따라서 상품 선택도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죠. 환급률이란 어떤 기준으로 좀 봐야 할까요?
2: 일단 목표 시점을 세부적으로는 3년 이내, 그리고 뭐 5년에서 10년 사이, 뭐 또는 10년 이후, 뭐 이런 정도로 좀, 좀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1: 네.
2: 예를 들면, 아무래도 좀 5년에서 10년처럼 좀 길게 거치를 해야 된다.
1: 예.
2: 그렇다면 아무래도 내가 중간에 해제할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1: 음흠.
2: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길게 납입하거나 거치를 해야 되는 상품이라면 환급률이 높은 상품을 찾으시는 게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1: 네. 네,
2: 그런데 3년 이내에 찾아 써야 하는데 나는 3년 이내에 무조건 쓸 거예요. 근데 환급률이 막 5년, 10년 차죠. 그 정도에 환급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품을 만약에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1: 네.
2: 그러면 만약에 나는 5년에서 10년까지 유지를 못하고 3년 이내에 없앨 건데 그러면 환급률을 내가 그때 당시에 높은 환급률로 받는 게 아니라 3년 시점에서의 낮은 환급률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 내가 생각한 목표는 3년이지만 내가 실제로 갖고자 하는 그 목표 수익률은 저기 뒤에 있는 거니까 잘못 상품을 선택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1: 네, 내 계획과 완전히 틀어질 수가 있겠네요.
2: 네, 그래서 앞서 말씀 그 정영환 팀장이 말한 것처럼 계획과 목적을 좀 세우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는 것이 가장 좋겠죠.
1: 네.
2: 네, 그리고 현재는 이 저축성 상품 중에서 10년 차에 해지했을 때 가장 높은 환급률을 보이고 있는 상품이 뭐 130% 정도. 133%까지 이렇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1: 네네.
2: 대신 납입 기간은 또 5년만 납입해도 되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짧게 내고 길게 가져가면서 환급률은 가장 높게 이런 상품들도 있죠.
1: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연의 주인공 우리 청취자분의 경우에는 저축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셨나요?
0: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친구분들은 뭐 저기 주식에 대박 나고 ETF로 대박이 났다 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1: 네.
0: 저도 사실 이 분이 대단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저희 사연자님 매월 얼마씩 저축하냐? 월 3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네요. 있으신 거예요. 월 30만 원씩, 30대가요.
1: 예.
0: 자, 그리고 20대 때부터 열심히 모아둔 현금이 있어요. 이것만 해도 무려 1억. 자, 그래서 일단은 돈이 많이, 많은 편이잖아요. 또 이 연령대에는.
1: 그렇죠.
0: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이 현금 1억은요. 목돈을 사용할 때까지, 은행의 예금과 그리고 달러 상품을 좀 나눠서 예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한 번에 거치를 한번 시작하는 거죠.
1: 네. 근데 다른 것보다도 매월 300만 원씩이나 저축을 하실 수 있다는 그 상황이 우선 저는 굉장히 굉장히 부럽고요. 이 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관리하기로 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0: 네. 아직 3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당장 돈이 크게 나갈 곳은 없다고 하셨어요. 대신 이 돈을 효과적으로 좀 모으는 것에 큰 관심이 현재 있다. 왜냐? 친구들 때문에 배가 아프다는 거죠.
1: 네.
0: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사실 근데 잘 모으신 거거든요.
1: 예. 네,
0: 그래서 굳이 그렇게 배가 아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걸 원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150만 원씩 둘로 쪼개봤습니다.
1: 네, 일단 반으로.
0: 네. 먼저 한쪽에 150만 원 중에서 이 50만 원은 아까 말했던 은행 특판으로 나온 적금 상품에 매년 적금이 끝날 때마다 추가로 예금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1: 어허.
0: 그래서 쉽게 보면 예금의 양은 점점 늘려가자.
1: 예.
0: 즉 몸집 커보자.
1: 예.
0: 근데 이거는 기존에도 이렇게 그동안 좀 모으셨더라고요.
1: 네네.
0: 이렇게 해서 1억 모으셨더라고요. 그리고 50만 원은 요즘 많이 하는 청년 미래 저축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3년간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50만 원은 비상금으로 우선 모아두면서 필요한 물건이나 경조사 갔을 때 다른 데서 빼지 말고 여기서 쓰자. 이렇게 해서 따로 빼뒀습니다.
1: 예, 네. 일단은 그래서 300만 원 중에 한쪽 150만 원을 이렇게 운용을 해보기로 했고 나머지는요?
2: 네, 나머지 두 번째 150만 원. 네, 이거는 현재 월납 1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것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비과세 좀 혜택 받으세요라고 대놓고 이렇게 가져가라고 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1: 네.
2: 놓치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저축성 상품으로 5년 동안 매월 150만 원을 납부하시고 10년 차에 해지를 해서 133% 정도를 확보하기로 했고요.
1: 예.
2: 사실 이 상품보다 환급률이 더 좋은 상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신 성향에 맞지 않은 것뿐이죠. 네, 그래서 변액 상품 같이 이제 뭐 ETF 펀드로 투자해가지고 뭐 수익률을 더 높게 만드는 이런 상품들도 있겠지만
1: 예.
2: 사실 이분의 성향은 주식이나 펀드 이런 거에 좀 약간 좀 거리감을 두는
1: 좀 안정형이신 것 같아요.
2: 많이 안정형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을 선호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확정된 이율 중에서 가장 높은 상품으로 선택을 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30대 청취자분의 사연 같이 살펴보면서 목돈 만들기의 세 가지 기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자율, 환율, 황금률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잡고 꼭 따져보셔라 라는 조언을 해주셨고요. 또 중요한 거, 그 목돈이 3년 안에 금방 쓸 돈인지 아니면 10년 뒤에 쓸 돈인지 거기에 따라서 선택해야 할 상품도 달라진다고 하죠. 이 돈을 언제 내가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부터 정해두는 게 저축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그 두 분도 30대시잖아요. 우리 팀장님들. 네, 이렇게 같은 30대여도 이렇게 젊을 때부터 돈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 상담으로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이 커피값은 누가 내시는지.
2: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얼만큼 좀 이렇게 그 상담에 관심이 있는가도 좀 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네. 분들은 직접 이렇게 내시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잘 상담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약간 이제 그 예를 들어 카페에서 만났을 때 이 뭔가 주문하는 걸 놓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제가 내기도 하고 네, 그냥 일단은 뭔가 계산을 해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1: 네. 네.
2: 그래서 그런 예. 경우들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좀 예능으로 여쭤본 건데 굉장히 다큐로
2: 얘기했나요?
0: 아, 지금 저도 그래서 저렇게 대답한 게 맞나? 네.
1: 그 정 팀장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동년배인데 네. 굉장히 돈 관리 잘하고 계시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 네. 만나면
0: 그 수업비 내라고 하고 커피 사라고 하죠.
1: 아, 그렇죠. 네. 예.
2: 저는 제가 삽니다.
0: 넘어가요. 왜 저러실까요?
1: 넘어가요.
0: 왜
1: 저러세요? 좀 많이 불편하네요. 어쨌든 2030 젊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두 팀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면 네, 젊은 나이부터 재무관리에 대한 정보도 얻으시고 재무관리 더 잘하실 수 있게 되시지 않을까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30뿐만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지금 그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샵 095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코요테 디스코왕 듣고요. 소비자 민원실 2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원희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업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입니다. 6180님. 어머니께서 3년 전 가입한 간병보험이 있으시고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지난주부터 입원하신 상황이고 제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업체에 간병인 등록은 따로 하지 않았고 병원에는 제가 보호자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라는 질문이었어요.
1: 네. 우선 이 가족이 간병했을 때 보장이 가능한지 물어봐주셨는데 우선 가능합니다.
0: 예, 예.
1: 자, 가족이 간병 시엔 대신 매우 하셔야 돼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0: 조금도 아니고 매우 주의해야 매우. 할 내용이 있다. 그게 네. 뭔가요?
1: 예, 과거에는 가족했을 경우에 간병 일지를 쓰고 사진을 중간중간 촬영해서 이 기록을 남기는 등으로 이렇게 약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했어요.
0: 네네.
1: 그런데 이게 일부 간병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위조해서 이 보험금을 타내는 분들 때문이 문제가 됩니다.
0: 예.
1: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 가족이 간병 시에 보험금 청구가 좀 굉장히 까다로워진 건 사실이에요.
0: 아, 근데 그런 일부 분들 때문에
1: 맞아요.
0: 참 이렇게 자꾸 뭐 하나하나 다 어려워져요.
1: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중요한데 이거를 저희 이지한 팀장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거 쩝쩝거리시길래.
0: 예, 바톤 터치.
2: 바톤 받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간병인 일지 쓰셔야 돼요.
0: 예.
2: 일지. 시간별로 어떤 조치를 했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등의 일지는 당연히 쓰셔야 되고 둘째는 병원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두시길 권장드릴게요.
0: 네.
2: 뭐 최근에는 뭐 GPS 시스템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기록을 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랄까요. 간병을 하면 간병인까지는 음식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럼 뭔가는 사 먹어야 나도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0: 네.
2: 뭐 배고프니까. 그러면 병원 군에 또는 병원 인근에서 뭐 식사를 했던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을 좀 남겨두시면 좋고요.
0: 네, 뭐 병원 군의 식당에서 사 먹었다든가 그런 것들.
2: 맞아요. 뭐 휴대폰이 병원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0: 네.
2: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휴대폰이.
0: 그러네.
2: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뭐 어디 바람 쐬러 나갈 수도 있고
0: 예.
2: 있는데 그냥 휴대폰 딱 GPS 틀었는데 가만히 한 곳에만 있어요. 이것도 의심 소지가 있죠.
0: 그것도 어떤 분들은 그냥 병실 옆에 휴대전화만 놓고
2: 예, 그럴 수
0: 다른 거 하시고 뭐 이런 예. 분들도 있을 수 있었겠네요.
2: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 같은 거 좀 잘 챙겨두시면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그 시간이 잠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2: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2: 보호자가 간병을 했다면 별도 등록 절차 없이도 간병인 보험을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까 설명 다 해주셨잖아요. 간병인 일지도 쓰고 내가 뭐 병원에 계속 머무르면서 뭐 요거 사부작 이런 일 했고 식사도 했고 이런 것만 증명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별도 등록 절차까지 필요하려나? 예, 그래서 보험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0: 아니에요?
1: 네,
0: 아니야?
1: 틀렸습니다.
0: 오.
1: 그러니까 이 간병비를 받으려면 이 조건을 봐야 돼요. 간병비라고 하는 거는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입니다.
0: 아. 네,
1: 내가 간병을 했을 때 받는 게 아니고 예.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받는 거죠.
0: 아.
1: 그러면 이 방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일지 쓰는 거, 영수증 끊는 거 이거는 내가 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간병인이 했다고 봐야 보장을 해줄 수 있겠죠.
0: 그러니까 간병인으로서의 내가 그렇죠. 했다라는 그렇죠. 것을 증명해야
1: 네,
0: 한다.
1: 그러면 간병인으로서의 나는 간병인으로 등록을 해야 간병인으로서의 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나는 간병 회사에 간병인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2: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 우선은 이 환자랑 간호하실 분 두 분이 똑같은 플랫폼, 이 결국은 이 간병인을 등록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뭐 네. 대표적인 게 케어네이션이나 케어나인이나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다 들어가셔가지고 환자분께서는 간병인을 쓰겠다고 요청하셔야 되고요.
0: 네.
2: 쉽게 말하면 모집글을 올려야 돼요.
0: 네.
2: 그리고 환자 같은 경우는 내가 간병인을 할 거다라고 로그 그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걸 잡으시는 겁니다.
0: 구인 공고 내고
2: 맞아요.
0: 거기에 신청하듯이
2: 맞아요. 아. 그렇게 해야지만 가족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예?
2: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간호일지. 이건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간호사분들이 쓰는 내용들이 있어요.
0: 아까 간병인일지 쓰라 하신 거랑 다른 거예요?
2: 다른 걸로 간호일지도 있기 때문에 혹시 간호일지를 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꼭 같이 첨부하시면 조금 예. 더 효과가 좀 좋아요.
0: 예, 그 간호일지에 뭐 간병인이 이런 간병인이
2: 계셨다. 배우자가 옆에서 했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시거든요.
0: 아,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이 확실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 증거물이 될 수 있겠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 넘어가겠습니다. 4626님이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5년 전욤 심장 질환으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다른 혈관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동일하게 또 스텐트 삽입을 하거나 다른 수술을 또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보험을 더 가입하고 싶은데요. 보험 가입해도 문제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1: 네, 이게 약관상 명시된 글자에 따라 이 결과가 정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보험사마다 약관이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특히 심장 질환 이런 혈관 질환에 관련된 내용은 뭐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진단비에 대한 내용에는 이 약관에서 보험 기간 중 진단이 확정되고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그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진단이 확정이 된 상황으로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0: 네.
1: 보험 가입 이전에 이미 진단받은 내용은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내용이 될 수 있겠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확정되고라는 이 문구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진단비는 다 진단 확정되고라고 써 있는 게 맞습니다.
0: 예.
1: 네.
0: 그런데 그게 이제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되고 이 네. 부분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약관의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예요?
2: 맞아요. 이게 이 수술을 포함한 치료비의 내용에 대해서 이 보험 기간 중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이나 혈전용해제 그리고 혈전재고술 그리고 중환자실 입원 등의 내용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0: 네.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험기간 중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장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지 보험기간 중 진단에 확정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0: 아하.
2: 그래서 보험을 가입 후에 치료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단비 쪽이냐 치료비 쪽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진단비 관련 약관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이 확정되고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4616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5년 전에 심장질환 쪽을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진단비는 뭐 추가로 가입을 하시기가 보장을 받기가 좀 어려운 것이고
1: 맞아요.
0: 근데 치료비의 경우에는 보험 기간 중에 치료가 필요하게 되면 보장을 해 주겠다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입을 하셔서 좀 도움을 받아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1: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0: 네.
1: 이건 보험 회사마다 약관에 명시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0: 네.
1: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험사는 그냥 보험기간 중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장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데가 있고
0: 예.
1: 어떤 데는 보험기간 중에 진단이 확정되고 나서 치료가 필요하면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0: 치료비어도
1: 있어요.
0: 치료비어도 또 보험기간 중 진단이 확정되고까지 또 들어가 있는 것도
1: 맞아요.
0: 있다고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약관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0: 네.
1: 내가 가입한 약관이 보장의 치료비에 대한 보장이 약관상 진단이 확정되고라는 문구가 있냐 없냐
0: 음흠.
1: 이거를 좀 보시면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0: 네,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진단비 생각해 보세요. 약관 보시면

0: 보험 기간 중에 진단이 확정되고 이런 문구가 써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 내가 보험을 가입하기 이전에 이미 진단을 받아 놓은 질환의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예전에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던 질환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다시 내가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송 들으시다가 그 6757님께서요. 갑상선암 수술 후에 5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폐에 전이 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폐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하셨어요.
1: 이게 전이 코드랑 그 최초 원발 코드가 좀 다릅니다. 코드가.
0: 네.
1: 그러니까 보험 가입한 내용에서 전이 됐다라고 하면 이 전, 예를 들면 C코드는 동일한데 폐암이 예를 들면 뭐 C 몇 암 이렇게 있으면 전이암 코드는 또 C 뭐 번호가 달라요 서로.
0: 네.
1: 일반 원발암과 전이암 코드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뭐 요즘에 통합암이 전이암까지 포함된 통합암으로 해서 나온 상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입했다면 보험을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0: 네.
1: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일반 진단비만 더 가입한 상황이다라고
0: 네.
1: 한다면 보험 적용을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2: 그러니까 조금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한번 갑상선 암 진단 이후에 내가 보험이 가입이 돼가지고 새로운 요즘에 나왔던 트렌드에 맞는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0: 네.
2: 한번 확인해 볼 기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가입한 게 없고 예전 것밖에 없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네, 6757님 그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추가 문자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844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네요. 봉침이나 추나요법 같은 한방치료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3세대 실비보험입니다.
1: 추나 말고 뭐라고 하셨죠?
0: 추나나 봉침.
1: 아, 봉침. 아, 네네. 추나요법은 실비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실비.
0: 추나요법은?
1: 네, 추나요법은 가능한데, 봉침은 이게 코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예를 들면, 일반적인 침치료나 뜸치료, 또는 뭐, 한약, 이런 약제들, 이런 거 있죠?
0: 네.
1: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비에 적용을 받으려면, 양방이 더 많잖아요?
0: 네. 네,
1: 한방은 거의 보장이 안 됩니다. 왜냐면
0: 네.
1: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방 쪽은 제외를 시켜놓고
0: 음흠.
1: 양방 쪽에 대해서 급여 비급여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0: 네.
1: 한방 치료 방법 중에 뭐 예를 들면 나는 방금 말씀드린 한약을 먹었다
0: 예.
1: 또는 침치료를 받았다 안 될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 근데 추나요법은 도수치료와 준하는 치료로 보고 있기 때문에
0: 네, 네.
1: 예, 그거는 좀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요. 8290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태아보험도 성인보험처럼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나 특약을 다르게 구성해서 중복 가입하는 게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세요.
2: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태아보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태아들을 많이 발병하는 이런 수족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어떤 보험사는 그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0: 예.
2: 또 어떤 데는 이게 한 1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지만 다른 데는 50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0: 예.
2: 이런 거를 보완하고자 실제로 부모님들께서 저한테는 예전에 뭐지 무슨 그 박람회 같은 데서 가입한 태아보험이 있는데 이게 조금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없애고 이렇게 너무 그동안 낸 게 아까우니까 추가로 더 넣고 싶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중복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사실은 그렇게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한 명한테 혹은 한 군데에서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 군데 알아보신 다음에 나한테 가장 맞는 조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찾아서 가입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입니다.
0: 그렇겠죠. 하지만 이걸 우리 소비자들이 혼자 하긴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혹여나 전문가의 도움 원하신다면 또 언제든지 샵 연구 51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423님입니다. 최근 병원에 다녀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 실비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실비보험을 자주 청구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실비보험 청구 횟수나 금액이 많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궁금해요.
2: 궁금해요.
1: 이거는 네. 모든 경우에 치료를 받았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0: 네.
1: 비급여 치료가 보통 한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비급여 내용들 중에서 4세대부터 이제 이 제도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데
0: 네.
1: 3세대 같은 경우는

0: 비급여 3대장이 주 핵심이었어요. 뭐 도수치료, 뭐 체외침격파 치료, 뭐 MRI, 비급여 주사제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보험료가 좀 이렇게 증가되고 이런 폭이 있었다면 그 해당되는 내용만 4세대부터는 전체 비급여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4세대, 5세대부터는 비급여에 대한 내용의 치료가 많아지고 연간 뭐 150만 원, 뭐 250만 원,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퍼센트가 할증이 돼서 올라가죠.
1: 네.
0: 대신 또 반대로 내가 2년 동안 보험 청구를 뭐 비급여 관련돼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할인이 됩니다. 근데 좀 웃긴 건 뭐냐면 할인은 되는데 내가 나이가 증가되면서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할인이 묻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1: 아, 보험료 인상폭이 더 커서?
0: 더 커지니까.
2: 네. 네.
1: 아하.
0: 그러니까 할인은 받았는데 할인 받은 것보다 인상폭이 커지니까 나는 치료 안 받았는데 보험료는 계속 오르던데.
1: 네.
0: 왜 그런 거냐. 근데 내가 비급여 조금 선봤다고 갑자기 보험료가 또 많이 올랐다. 뭐냐, 난 할인 받았는데 할인은 왜 안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1: 네.
0: 그거는 이제 사업비나 아니면 위험보험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나이의 증가에 따른 보험료가 내 할인폭보다 더 커져서 더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군요.
0: 네네.
1: 그런데 참 이 새삼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실시간 질문 문자 오는 것들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뭐 원고 없이 실시간으로 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두 분의 뭔가 본업 네. 모먼트다. 그렇게 무슨 이상한 막 무슨 이상한 말투 하시고 막 이막 장난기가 많으셨는데 이렇게 실제 상담에 돌입하시면 당신이요. 실제 상담에 돌입하시면 이렇게 누구보다 진지하고 전문성 뿜뿜 하신다는 거. 네,
0: 질문 더 주세요.
1: 예, 여러분 드릴 거 걱정하지 있어요. 질문 아직 온 거 있고요.
0: 네네네.
1: 예, 이 두 분이 실없는 말 뭐 이상한 행동 많이 하시지만 이렇게 신뢰해도 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두 분과 직접 만나서 상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 두 분이 직접 전화 상담 그 이제 상담을 위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통화하시면서 뭐 이상한 한번 농담 한번 던져보셔도 되고요. 괜찮죠? 다 받으실 수 있죠?
2: 다 받을 수 있죠.
0: 그럼요.
1: 네. 질문 달라 하셔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0: 네, 주세요.
1: 3421님. 자궁검진 후에 이형성 세포 변화로 추적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나중에 안보험 보상에 불이익이 생길까요? 하셨네요.
0: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진행을 하셨잖아요.
1: 네.
0: 보험금 청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 상관이 없어요?
0: 고지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네. 보험금을 청구한 거랑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병원의 그 차트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우리는 알리를 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리를 모 고지사항을
1: 네.
0: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추적 검사를 계속하고 있었다면 언제 진단을 받았고 언제부터 어느 개월수로 계속적인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
1: 네.
0: 또 추가적인 약물 치료라든지 뭐 다른 검사 뭐 또는 예정되어 있는 예약이 돼 있거나 수술을 예약하고 있거나 이런 내용들을 이미 고지를 한 상태가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가입할 때 불리하다 아니다를 지금 현재 결정할 수는 없고
1: 네.
0: 이미 벌어진 차트상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심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이재한 정영환 팀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ATEEZ의 검은 고양이 내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 특별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5: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6: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5: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6: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5: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6: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5: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TBS 교통정보
8: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동호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호대교 앞두신 분들은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동호대교와 성수, 영동,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마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반대 구리 쪽으로 월드컵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행주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부권, 노포 부근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1, 2, 3차로가 통제 중이고 이후로 서울요금소와 판교 구간 5차로와 갓길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죽전 휴게소부터 판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황철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회말 투아웃, 주자는 득점권. 응원하는 팀의 경기가 아니어도 이 장면에서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아웃 하나면 경기가 끝나고 안타 하나면 분위기가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땐 문득 궁금해집니다. 투수가 더 떨릴까요? 아니면 타자가 더 긴장될까요? 야구는 멘탈 싸움이라고 하지만 두 선수 모두 그 순간만큼 모든 신경을 쏟고 있을 겁니다. 승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도, 승부를 뒤집어야 하는 사람도 결국 중요한 건 눈앞에 한 공이죠.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너무 멀리 보기보다는 눈앞에 한 공에 먼저 집중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복성. 7월 13일 월요일 첫 곡, 송창식 푸르른 날이었습니다. 프로야구가 전반기 시즌을 마치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순위를 보니까 라이언즈가 1위, 트윈스가 2위더라고요. 올 시즌을 끝으로 끝으로 문을 닫는 잠실 야구장에서는 지난 주말 올스타전이 열렸는데요. 팬들을 위해 내야의 흙을 나눠주는 특별한 행사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 흙엔 40여 년 동안 선수들이 흘린 피, 땀, 눈물,

0: 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테니 팬들에겐 더 특별한 선물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계시면 후기 한번 올려주시죠. 오늘 오프닝에선 9회 말 투아웃 득점권 상황이라면 선수와 관중 가운데 누가 더 떨릴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수가 서는 무대도 어쩌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래를 들려주는 가수, 그리고 그 가수를 기다리는 관객. 누가 더 떨릴까요? 저는 가수에게 한표 던집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그 가수를 너무 보고 싶은 팬분들은 가수가 나타나자마자 기절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요. 가끔이 아니죠. 언젠가요? 제 어릴 때. 클리프 리차드라는 아주 영국의 대단한 팝 가수가 내 한국에 왔을 때 앞줄에 계신 우리 한국의 누님 팬들께서 그냥 다 기절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6832님께서 함디님, 현우 PD님, 푸르른 날이 아닌 흐린 날이지만 저희는 오래간만에 칠선 계곡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여기가? 차 안에서 한 포송을 든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아, 칠선 계곡 경남 함양군에 있다고 또 우리 현우 PD께서 또 친절하게 문자 주셨어요. 고마워요, 현우 PD. 일산 멋쟁이주님, 아, 청년춘향님 반가 출첵합니다. 오늘은 흐리고 후답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거 나를 흐려서 좀 시원하겠다 싶었는데 그 느낌 있죠? 사우나의 느낌. 어우,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4723님께서는요, 함춘의 복성 원조 애청자 출석 체크합니다. 지난 주말 정말 더웠네요. 토요일에는 에어컨 켜지 않고 버텼는데 일요일에는 그냥 켰어요. 35도라는 기온이 여름 일상이 되어버렸고, 이제는 그 이상의 기온도 대비해야 하다니, 걱정입니다. 그렇죠. 10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33도, 일부 지역은 35도까지 된다고 하고요.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글이 왔어요. 덥죠. 저도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에어컨을 켰습니다. 못 참겠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아유. 어제 정말 많은 분들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떨까요? 4636님께서는요. 안녕하십니까? 10년 전 겨울에 뉴질랜드. 아, 여기 겨울이면 거기 여름이죠. 뉴질랜드 남섬에 사는 친구 집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남섬, 사람 구경하기 힘들고, 끝없이 펼쳐진 초원에 양떼, 소떼들만 보였어요. 친구 덕에 번지 점프도 하고 키위 농장도 가보고 마오리족이 부르는 연거도 들어봤습니다. 마누카꿀 프로폴리스 유명해요. 늘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애청자 드림 하셨어요. 야, 저기 저희가 다녀온 데랑 같은 데 같아요. 저기 가서 그 친구 마오리족이 연가 부르는 거 저희가 화답가로 올라가서 연가 같이 공연하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태어날 때 양으로 태어났다가 자라면서 생각이 안 나. 그 친구들한테 먹이 주는데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누가 그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는데 제가 계속 오지 말라고 손 흔드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는데, 아유, 이 친구들 제 손만 보고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여름에 한국 겨울에 다녀오셨으면은 성수기 때 다녀오셨네요. 아, 비 많이 드셨겠습니다. 친구분들 계셨으면은 의식은 아니네. 식주는 해결됐을 것 같으니 좀 많이 절약은 하고 오셨겠습니다. 남섬. 이 여름에 갔더니 남섬은 더 춥더라고요. 남섬에서 남극에 가깝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함춘의 수다 3부에서는요, 90년대 대중음악의 한 시대를 함께 만든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 프로듀서 손무현 씨 초대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TBS 라디오 함춘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거든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해주십시오. 쉽게 나옵니다. 이쪽에서 선곡표 보실 수 있고요.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김혜지 아나운서 뉴질랜드 한번 다녀보셨을까요?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 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 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 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장이 이젠 있기로 해요. 김한선 씨의 음악으로도 여러분들 친근하시죠? 그리고 한대수 선배님의 바람과 하나. 이분은 3부 처음에 나오셔야 되는데 너무 일찍 나오셨네.
1: 함춘호 씨의 기타 소리는
0: 가돌심 쿵님 안녕하세요. 함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제는 무섭네요. 여름 감기에 걸려 한 달째 고생하고 있습니다. 유유 함디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그런데 함지께서 지난번 야구 개막할 때 기아를 하위권에 두셨죠? 근데 지금 4위예요. 히히 프로야구 보는 즐거움이 큽니다. 아, 이 변수가 많아요, 야구가. 아, 4위면 잘하고 있는 거죠? 네. 3386님께서 준호님 안녕하십니까? 무지막지하게 더운 월요일입니다. 차 안이 최고의 시원한 공간이고 12시까지는 방송이 곁들여진 오롯한 나만의 한포 타임입니다. 수고하시고요. 잠시 후 퀴즈 타임에 또 뵙죠. 여러분, 퀴즈 함 불고 가시죠. 함 퀴즈. 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그냥 퍼주는구나, 퍼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저희 그냥 퍼드립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이 뮤지션의 일대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전해져서 제작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뮤지션이면은 음악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아, 영화는 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곡, 그대에게부터 민물장어의 꿈까지 락, 발라드 등 장르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도전했던 이 뮤지션의 면모를 조명할 거라고 합니다. 주요 캐스팅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나한테 연락 안 왔는데.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가수이자 작곡가, 프로듀서, 그리고 라디오 DJ로도 활동하며 한국

한국 대중음악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 뮤지션은 누구일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가 라디오 DJ 할때 제가 방송을 나간 적이 있어요. 밤 10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딱 나갔더니 저 멀리서부터 버선발로 뛰어나오던 이 친구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가수이자 작곡가, 프로듀서, 그리고 라디오 DJ로 활동하며 한국 대중음악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 뮤지션을 맞추는 퀴즈예요. 1번 신해철, 2번 안성기. 아, 힌트. 마왕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죠. 안성기님은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네요. 영화로. 저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 저를 모르실 것 같은데.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50엔에 필요한 샵 0951 유료 문자로 보내십시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에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답 기다리면서 이분이 함께했던 팀의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곡입니다. 무한궤도 여름이야기 그리고 015B 난 그대만을.

좋은 음악과 소소한 이야기가 있는 함춘의 복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한궤도 여름 이야기 그리고 공일오비 난 그대만을 두곡 듣고 왔습니다. 와, 오늘 여러분들 뭐 바로바로 즉답을 주시네요. 오늘 함 퀴즈 정말 정답 많이 보내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신해철이었습니다. 어우, 마왕 신해철 씨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5년이 됐어요. 46이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노래들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있네요. 신해철 씨 역할에 배우 박정민 씨가 거론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멋진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민 씨. 아,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병헌 씨하고 같이 출연했는데, 듣기로는 박정민 씨가 피아노 연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영화에서 보여지는 박정민 씨의 피아노 연주는 너무너무 멋지게 연주를 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마도 박정민 씨가 신해철 씨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신해철 씨의 역할을 아마 100%잘 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드네요. 아무튼 멋진 영화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요.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163님께서 1번 신해철. 와, 벌써 기대되네요. 영화 만들어지면 꼭 보러 갈래요. 저도요. 7633님, 신해철님, 너무 보고 싶네요. 유유. 신해철님 딸이 아빠를 어찌나 닮았는지 가끔 딸 얼굴에서 신해철님을 봅니다. 영화 개봉되면 꼭 봐야겠네요. 아, 그래야지요. 0947님, 정답, 신해철. 아, 근데 무지 더워요. 차 안에서 시원하게 듣고 있어요. 차 안이 최고죠. 2084님께서는요, 정답, 1번, 신해철. 아, 함춘호님의 명성은 안성기님도 그곳에서 익히 알고 계실 거라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휴, 저만 알아도 돼요. 멋진 배우시잖아요. 1961님께서 정답은 마왕 신해철입니다. 무한궤도의 그대에게는 첫 음을 듣는 순간 전율이 찌릿찌릿했습니다. 제가 지금 찌릿찌릿하네요. 8364님 정답 1번요. 신해철이죠. 날아라 병아리. 이야, 대학교 때 노래방 가면 신해철 곡한 곡씩은 다 불렀어요. 명곡입니다. 문자들 정말 많이 주셨네요. 자, 오늘 많은 문자 주신 분 중에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두분 선정했습니다. 먼저 0814님 축하드립니다. 저 중학교 때 노년 저 어디야 동부이천동 서울 스튜디오 옆에서 만나서 사인 받고 사진도 찍었었어요. 1번 신해철님 그립습니다 하셨어요. 야, 그때가 언젠가요? 자, 두 번째로 다음 선물 받으실 분은요, 축하드립니다. 4050님. 1번 신해철님입니다. 97년도 고등학교 때 20대 초반 군인 아저씨하고, 펜팔을 3년가량 했었는데, 그때 그 군인 아저씨가 신해철 가수님 엄청 좋아해서 편지 답장 보낼 적에 가끔씩 편지 맨 뒷장에 신해철 가수님 노래 가사 적어 보냈던 기억나네요. 헐, 펜팔 참 새롭습니다. 거의 30년 전 일인데요. 아직도 신해철님 얘기 나오면 그때 생각납니다. 아, 그때 그 군인 아저씨하고는 어떻게 그냥 펜팔로 끝났나요? 그러고 보니까 그 노래책 기억나시지 모르겠다. 노래책, 그때는 노래책들이 이렇게 두툼하게 책으로 나왔어요. 거긴 기타 코드도 나와 있고, 저는 그 기타 노래책을 보고 기타 코드 좀 배웠던 그런 추억도 있거든요. 맨 뒤에 보면은 그 펜팔 사연과 함께 그런 주소들 나온 거 있거든요. 그거 보고 무작위로 찍어서 막 펜팔 보냈던, 저는 아니고요. 제 지인들 그랬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글씨만 쓰면 잠이 와가지고. 자, 두 분, 0814님, 그리고 4050 두 분은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선물 보낼 수 있는 그 주소를 보낼 수 있도록요, 성함과 주소를 50원 필요한 샵 0951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승환, 화려하지 않은 고백 출발합니다.

이승환 화려하지 않은 고백, 뱅크 가질 수 없는 너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0583님께서 와 이승환님 곡이다. 퀴즈엔 당첨 안 됐지만 바로 승환님 곡 나와서 너무 행복하네요. 너무 달달한 곡 선곡 감사해요. 저도 귀가 행복했습니다. 태식구님께서는 아 돌아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더위 물러가라. 많이 덥네요. 가라 가라 더위야. 아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더울 거라는 예상들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자 3983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준호 형님. 정말 눈이 부시게 뜨거운 월요일입니다. 벌써 땀을 한 마른 흘려서 인간 염전이 되었네요. 오 그래도 함께해서 행복한 폭송 추석합니다. 권성현 한여름밤의 꿈 신청합니다. 아휴, 어느새 그렇게 땀을 흘리셨어요. 어떡해요. 인간염전 가끔 그럴 때 있죠. 아휴, 지금 이렇게 탁 등목 한번 하시는 게 또 그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곡 준비했습니다. 권성현 한여름밤의 꿈 그리고 높은 음절이 곡도 출발합니다. 바다에 누워.

밖에서 수다 떨고 있었더니 2부 끝곡 인사는 하고 나오라고 하네요. 벌써 2부가 끝나가네요. 2부 끝곡입니다. 김혜림, 날 위한 이별. 전 3부에서요, 기타리스트, 프로듀서, 작곡가 손무현 씨와 함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만 두 건의 사고입니다. 70분류 부근 1례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이곳을 앞두고 1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는 달래내곡의 내리막길에서 버스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1례차로와 갓길 막고 처리 중이라 역시 사고 지점 앞두고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남부권에서는 중앙고속도로 지성 김해 쪽으로 대동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가 50분 넘게 계속되다 보니까 뒤로 양산분기점부터 6km 구간 정체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3,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행주대교부터 사고지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도 일산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합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요, 형님.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풀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60년대 청춘과 해변의 상징이었던 전설적인 밴드 The Beach Boys 불의 명곡이죠. I Get Around 입니다. 이 곡은 첫 1초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보통의 음악들처럼 악기 전주가 흐르고 노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동시에 멤버들이 완벽하게 짜맞춘 아카펠라 화음이 round, round, get around 하면서 돌풍처럼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악기 하나 없이 오직 인간의 목소리만으로 단숨에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이 과감하고도 완벽한 오프닝은 들을 때마다 전율을 느끼게 합니다. 비치 보이스의 음악은 알면 알수록 경이롭습니다. 이 곡을 만든 브라이언 윌슨은 대중음악 역사상 최고의 천재 프로듀서로 꼽히는데요. 겉으로 듣기에는 그저 해변에서 춤추며 듣기 좋은 단순하고 경쾌한 서프 락처럼 들리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보컬 화성의 배치가 클래식 교향곡만큼이나 정교하고 치밀합니다. 특히 후렴구 뒤에 이어지는 통통 튀는 오르간 솔로와 곡의 든든한 등뼈 역할을 해주는 드라이빙 베이스 라인 그리고 찰랑거리는 기타 리듬이 쉴 새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 편곡의 디테일은 6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입체적입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난 이리저리 돌아다니죠. 새로운 곳을 찾아 계속 움직여요. 드랩말처럼 한자리에 가만히 굳어있는 월요일 아침 대신 오늘 하루는 이 음악의 경쾌한 리듬에 맞춰 가벼운 스트레칭도 해보시고 발걸음도 조금 더 경쾌하게 움직여보면 어떨까요? 힘차게 움직이다 보면 월요일의 무거운 피로도 어느새 저만치 달아나 버릴 테니까요. 가장 시원하고 짜릿하게 월요일을 여는 방법입니다. The Beach Boys, I Get Around.

0: 저와 함께 음악과 인생에 대해 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한판 수다를 나눠보죠. 함춘호의 수다. 90년대 귀공자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이자 기타리스트, 그리고 요즘은 시티팝 삼촌이라는 별명으로 다시 주목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배님.
1: 안녕하세요, 선배님. 기타를 메고 이 컨덴서 마이크 앞에서 뵈야 되는데.
0: 그러게.
1: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0: 그동안 네. 왜 마이크를 기타한테만 댔는지 모르겠어요.
1: 저 인사를 좀 드릴까요?
0: 네, 인사 나누십시오.
1: 저는 뭐 몇 년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슬퍼지니까. 꽤 오랜 시간 대중음악을 만들고 있는 손무현이라고 합니다.
0: 아유, 네.
1: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0: 왜요? 손무현 씨는 정말 많은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의 근간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딱 보면 손무현이라는 이름이 늘 거기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1: 뭐 그렇게 자꾸 회자를 해주시면은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그 회자되는 만큼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결과물을 다시 돌려드리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요즘은 좀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요.
0: 그래요. 네. 제가 무현 씨를 보면서 부러운 부분이 있는데
1: 저한테 부러우실 거 제가 부럽죠, 선배님.
0: 일단 우리나라 그 연주하시는 분들 중에 최초로 그 독일에 그 차를 타셨고요. 시리즈 3시즈를 타고 스튜디오에 쫙 나타나고, 이야, 트렁크에서 기타를 꺼내는데 그리 멋져 보일 수가 없더라고. 그런 유행의 최첨단을 달려가던 무현 씨가 3부 시작할 때 한대수 선배님이
1: 네.
0: 함춘호 씨 기타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 네.
0: 그 한대수 선배님하고 진짜 깊은 인연이 있잖아요.
1: 대학 1학년 때인가요? 제가 이제 집에서 뭐 그때는 학교 갔다 와서 별일 없으면 그냥 방에서 찌그러져 있을 때인데 네.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나가서 말을,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었거나 그런 개인폰이 없었던 시대니까 전화를 받으려면 거실에 나가서 받아야 되잖아요. 거실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 한대수 선생님의 소속사의 그 PD셨던 분이 전화하셔서 내일 당장 녹음을 좀 해줄 수 있느냐라는 의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대수 선배를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의 나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한대수 선생님인지 모르고 그 다음날 기타를 메고 이제 녹음실에 갔죠. 갔더니 40대 초반에 앳된 한대수 형님께서 저를 진짜. 기다리고 계셨어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김영진 씨라든지 김민기 씨라든지 저 이렇게 또 김종서 형까지 해가지고
0: 락을 하시는 분들이
1: 네, 락 뮤지션들이 좀 젊은 락 뮤지션들의 그런 감성으로 맞아요. 한대수 선생님 음반을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드 A가 있고 사이드 B가 있었잖아요. 네. LP에는 네. 사이드 A는 송웅석 선배님의 아주 매끈한 그런 프로페셔널 편곡으로 연주가 돼 있었고
0: 네.
1: 사이드 B를 저희가 이제 신예 락커들이 한대수 선생님의 그런 신곡들을 연주했던 기억입니다.
0: 싱싱한
1: 그게 저의 첫 번째 데뷔 세션이었어요.
0: 아니. 저는 궁금한 게
1: 네.
0: 그러면은 한대수 선배님 기획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 그래요.
1: 네네네.
0: 그럼 당시에는 그런 그 손무현 씨는
1: 네.
0: 이미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으니까 소문이 났을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신기한 게요.
0: 네.
1: 그냥 전 강남 8학군 고등학교를 나오고
0: 강남 8학군
1: 그냥 그닥 공부 잘 못하는 그런 근데 기타 좀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소문이 잘 나가지고 기타 좀 친다고
0: 강남 8학군에 좀 침 좀 뱉고 다니는 애가 있더라 기타로.
1: 그래서 뭐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고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신윤철 씨,
0: 네, 네. 네
1: 신윤철 씨랑
0: 전자음악단
1: 동기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동창은 아닌데 연습실에서 만난 친구 사이가 되면서 그 집에 놀러 갔더니 신중현 선생님과 신대철 형님이 함께 살고 계시더라고요.
0: 놀랍겠다.
1: 그 기회를 제가 잘 잡았죠. 그래서 프로페셔널들은 이렇게 음악을 준비하고 만들고 생활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눈과 귀로 확인한 다음에.

0: 나름대로 이제 밴드를 조직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죠. 근데 그때 입소문이 나가지고 아 쟤는 락을 하는 애인데 좀 이렇게 정갈하게 연주한다 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 스튜디오에 적합한 기타리스트도 한번 이렇게 좋게 아. 봐주셔서 아마
1: 톤이 아주 아주 탁월했습니다.
0: 네, 뭐 그게 톤이 그렇게 선배님 톤보다는 그냥 뭐 칠 게 별로 없으니까 들쳤던 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1: 그때가 그러면은 작곡가 손무현으로서의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할 입봉이라고 하죠. 입봉 전인가?
0: 작곡가는 그 이후죠. 작곡가는 이제
1: 김한선 씨와의 그, 만남은 그 이후가 되는 거예요.
0: 예, 그러면서 이제 한두 선생님 음반을 세션맨으로 참여하면서 음반이 나왔고 또 그게 또 반응이 좋았어요. 무한대라는 음반이 지금까지도 한 선생님의 그 최고의 역작 중에 하나잖아요.
1: 근데 네, 그 그렇게 인연이 시작되는
0: 사이드 거예요? B가 훨씬 사이드 A보다 좀 더 풋풋하면서 약간 정교하지 않으면서 약간 더 락앤롤이다라는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1: 말씀하셨던 연주자들이 드럼 김민기 씨는 씨. H2
0: 맞습니다. 맞죠. 네, 그다음에 베이스 김영진 씨는 시나위도 하셨고
1: 뭐 김종 작곡가로 또
0: 제가 곡을 쓰는 알 수 있죠. 곡은 다 한
1: 김영진이라는 이름이 몇 분 계셔.
0: 몇 분 계시죠.
1: 그 작곡가 아니군요.
0: 아니죠.
1: 네네네.
0: 그러면서 이제 연주자로서는 그때 데뷔를 했는데 마침 그때 그 녹음실에서 그 대표 가수 녹음했던 가수가 김종찬 씨셨어요.
1: 김종찬.
0: 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
1: 토요일 밤이 좋아.
0: 같은 기획사였는데 저희 연주하시는 거 보시더니 마침 그럼 나 저기 강원도에서 공인 너희가 좀 연주 좀 해주라.
1: 아, 김종찬 씨가.
0: 네. 이렇게 연결되면서 김종찬 씨의 그때 로드 매니저 하셨던 분이 바로 김광수 씨였어요.
1: 아, 이게 또
0: 연결이 계속 되는 거죠.
1: 이야, 그래 김광수 씨가 지금은 뭐
0: 만날래 만날 수 없는
1: 히트죠, 저기.
0: 그렇죠. 만날래 만날 수 없는 분이었잖아요, 지금.
1: 와, 지금은 뭐.
0: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김광수 씨가 그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또 김한선 씨의 로드 매니저 일을 하고 있었어요.
1: 그런. 그 줄 잘 섰네.
0: 잘 섰죠. 네. 그 옆에는 윤상 씨가 있었고.
1: 이런. 이야, 완전히 그냥 금광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었네요.
0: 그때 이미 우리 함 선배님은 녹음실에서 아침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기타 녹음하시느라고 뭐 뵐 수가 없었고. 네, 저는 그
1: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느라고
0: 저기
1: 진공청소기로 온 스튜디오를 청소하러 다니느라고
0: 함 선배님 어떻게 얼굴이라 좀 뵐까 그러는데 다른 녹음실로 이동하고 계셨고 뭐 그랬습니다.
1: 아, 예지 아빠님께서 야 손무현님이 폭성에 나오시다니 현우 PD님과 춘호 형님의 섭외력에 경의를 표하고 아, 손무현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요.
0: 아, 이 고품격 음악 방송 함춘호의 폭성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제가 영광이죠.
1: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0: 와, 뒤에 이렇게, LCD로 이렇게.
1: 나도 뒤에. 안 봐. 부끄러워서 안 봐.
0: 너무 멋지십니다.
1: 이거 자꾸 저런 거 틀었는지 모르겠는데. 푸른더님께서 그 시절 빛 자동차를 타셨다니 역시 신세대.
0: 아, 좀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좀 모아서 건물이라도 하나 더 살았을 때. 아닌가요?
1: 그때 저는 그 대우에 그 르망이라는 차를, 르망을 타고 있었는데 빨간 르망을.
0: 아, 최고였죠.
1: 아, 최고였죠. 근데 선배님의 꿰매 넘어가가지고 그럼 모든 걸 뜯어고쳐서 로고까지 없애고 타이어 다 바꿔고 왜 그러는지 몰라.
0: 뭐 그 당시에는 그게 취미였잖아요.
1: 근데 이제
0: 선배님, 휠 갈고.
1: 네. 그러고 있는데 나는 스포츠카인 척 하고 다니는데 스포츠카가 딱 들어오는데 아 저건 무엇이냐.
0: 아, 죄송합니다.
1: 아니 멋있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연주자들도. 성공이 되면 탈 수도 있겠다. 그때는 어려웠거든요.
0: 아, 그리고 연주자들이 좀 튼튼하고 좀 좋은 차를 타면 좋은 게 뭐냐면 악기들을 갖고 다니시고 그렇죠. 또 장거리를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1: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악기를 위해서.
0: 그럼요. 특히 우리 함 선배님 같은 경우는 어쿠스틱 악기가 많았기 때문에 사이즈가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 맞죠?
1: 아이고. 자, 9513님께서, 와, 손무현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하셨고요.
0: 저도 반갑습니다.
1: 그리고 푸른도님께서는, 야, 이분은 정말 그 한대수 선배님과의 인연으로 우리 손 교수님 제자들이 한대수님의 지난 앨범에 참여를 했다고.
0: 맞습니다.
1: 오. 네.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시더라고.

0: 또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죠, 지금부터.
1: 우리 손묘 씨는 밴드를 시작했죠?
0: 예, 저는, 올림픽이, 한국에서 시작하기 전해, 제가 고3을 마치고 겨울방학 때 녹음을 했어요, 그때. 예, 그때 이제 임재범 씨랑 또 부활 출신의 이지웅 씨랑 다섯 손가락 출신의 또 박민수 씨 이런 분들이랑 같이 웨인 부대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1: 그러게. 예. 얘기 좀 해줘요. 뭐예요?
0: 저는 완전 꼬마였고요. 그냥 그것도 집에서 있었는데 전화 그 거실에서 전화가 울리길래
1: 그 거실 전화가 중요하네.
0: 임재범 형이 재범 형은 이제 그 전에 신화위 때문에 알고 있었던 관계고 나 신화위 나왔으니까 밴드 만들 건데 네가 좀 도와주라.
1: 이야.
0: 형 신화위로 왜 나오셨나요? 아니 뭐 그럴 일이 있었어.
1: 자 성대모사했습니다 지금.
0: 그러면서 아 그 뭐 영광이죠. 그리고 저는 그냥 꼬마로 고3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러면서 기자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군포에 있던 그 당시 서울음반?
1: 서울음반.
0: 예, 있었잖아요. 네. 연습실. 네네네. 그래서 연습도 하고 또 강남에 있는 강남 스튜디오 그래가지고 야. 이용복 선생님이 왜 네, 하시던 녹음실 기억나세요?
1: 비 오면 거기 네. 좀 들어가지 말고.
0: 임창덕 기자님이 어시시였던 녹음실. 진짜. 예. 거기서 단 세 프로에 녹음했던 음반이 바로 웨인 무대일집이었습니다.
1: 기타 어떻게 쳤어요?
0: 그냥 쳤어요. 그냥 더빙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다.
1: 그런 줄 알고.
0: 예, 그런 줄 알고.
1: 똑같네. 예. 나도 한 번 더빙한다 그러면 혼날까 봐.
0: 아, 그러니까 뭐.
1: 다시 한번 찍게 이러면 혼날까 봐.
0: 다시 한 번이라는 건 없는 거죠.
1: 뭐 저 바뀌어 지금. 그때 그 앨범 한번 들어보죠.
0: 네네.
1: 웨인 부대 줄리라는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0: 줄리는 뭐 저는 그냥 연주만 했고요. 네. 그 작곡은 그 당시 그 웨인 부대 전곡의 작곡은 임재범 씨가 하셨고 제가 쓴 곡은 따로 있긴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대중적인 사랑을 좀 받았던 곡이고 임재범 씨, 이지웅 씨 두 분이 공동 작곡을 한 곡입니다. 그거를 발라드 곡이고 중간에 이제 제 솔로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1: 몇 살 때죠?
0: 고3 겨울방학이죠.
1: 괜히 틀기 싫어지네. 들어야겠죠? 네.
0: 감사합니다.
1: 손무연의 기타 솔로가 빛날 것 같습니다. 웨인 부대 줄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 이야.
1: 요즘은 상상할 수 없는 노이즈들이 아직 껴있네요, 음악에.
0: 그러네요. 네, 지금은 이 노이즈 끼어들면 큰일 나죠.
1: 큰일 나죠. 뭐, 그리고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단계 있잖아요. 네네. 믹싱할, 녹음할 때도 있지만 네네. 믹싱하면서도 없앨 수 있고.
0: 맞아요.
1: 마스터링 하면서도.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0: 녹음되면 그냥 나가야 되는 네네. 거고. 예지아 파파님, 아, 이 순수하고 정제된 기타가 무현 형님의 연주였군요. 앱과 톡사님께서 기타 연주가 멋집니다. 노래, 곡, 연주 모두 끝내줍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기타가 메인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어요. 네. 앞에 부분이 잠깐 한번 나오고요.
1: 그 부분이 이제 이지웅 선배님이라고 저랑 이제 외무대를 트윈 기타 시스템으로 기타리스트가 둘이었어요.
0: 이지웅?
1: 이지웅.
0: 아, 잘 몰라요.
1: 부활의 초창기 멤버셨고.
0: 느낌 그래요?
1: 네네.
0: 그 기타 앞에 치시는 분이?
1: 네, 끈적끈적하게 아마 김태원 형님이 같이 밴드 활동하면서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0: 느낌이 비슷하네요.
1: 네. 오.
0: 그 이분은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1: 정말 죄송하게도 안타깝게도 연락이 좀 끊겼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0: 아이고. 네. 야, 지금도 연주하고 계시다면은 너무 멋질 것 같은데요.
1: 뵙고 싶어요, 저도.
0: 그리고 그 지나가서 중간에 날아다니는 기타 연주가 있습니다. 그거 뭔가요?
1: 그건 이제 제가 연주한 건데요. 뭐 그냥 뭐 뭣도 모르고 그냥 막 한 거죠.
0: 대단합니다. 이때가 고3 때.
1: 네, 고3 때였고 저희 때가 헤비메틀이라는 장르가 빌보드 1위 막 하고 그랬을 때 주다스 프리스트, 뭐 아이언 메이든 이런 밴드들이
0: 말도 안 되는 시기였었어요.
1: 그러니까 지금은 BTS가 1등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헤비메틀이 메인 스트림 맞습니다. 장르였기 때문에 그 헤비메틀 밴드들의 기타리스트들의 그 테크닉이 가장 타깃이었죠. 아. 네. 지금 실용하는 친구들은 재즈를 바탕으로 해서
0: 그렇죠.
1: 퓨전, 뭐 소울 이런 거, 네오 소울 이런 거 좋아하지만 저희 때는 헤비메틀이 압도적이었어요.
0: 압도적이었죠. 네. 압도적이었죠. 네. 와, 일단 사운드 그때 귀에 이상 생긴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너무 큰 소리로 기타를 들어서.
1: 아, 그 저도 사실 좀 영향이 있어요. 사실.
0: 그래요?
1: 예. 그 좋게 좀
0: 이렇게 부르면 잘 대답 안 하는구나.
1: 좀 작게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니, 네. 기타 솔로가 너무 수려하고 너무 멋진데 이걸 한 번에 마치셨다는 얘기예요.
1: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더빙 녹음실을 사용한다는 게 다 돈이니까 이 제작자 입장에서는 빨리 한 프로를 아니 한 시간이라도 좀 땡겨서 녹음을 마치면은 이득이잖아요.
0: 그때 이미
1: 제가 고3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하겠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연습을 해 와라. 그냥 주눅 들면서 녹음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0: 기억나시나요? 그때 녹음실 비용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어요. 지금과의.
1: 그렇죠. 뭐, 3시간 반 이제 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A급 서울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뭐, 한 5-60만 원
0: 네,
1: 돈 걸로 기억되고, 또 조금 그래도 중간 정도 되는 스튜디오들도 20-30만 원은 받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0: 그 가격이 지금도.
1: 유지가 되는 거죠.
0: 유지가 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녹음실에 들어가서 기타를 치는데 저 다시 한번 할게요. 저기요 이러면 아, 저 어디서 데려왔니? 이런 식이었잖아.
1: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건가요?
0: 아, 하세요.
1: 네, 뭐 이렇게 함 선배님이랑 할 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참 많은데 그중에 녹음실 얘기가 제일 많을 것 같죠.
0: 많죠. 네. 김민우 씨 녹음도 우리 또 같이 했었잖아요.
1: 맞아요. 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다 이제 함 선배님이 해놓으시면 저는 쉬운 거 깨작대고 오는 거고 사실 제가 앞에 계셨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함 선배님의 위치는 함춘호가 연주 못하는 거는 편곡자의 잘못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0: 아니 선무현 누가 섭외했어? 잘했네.
1: 그 정도로 이제 모든 작곡가, 편곡가, 제작자들이 기본적으로 에이. 일이 시작하기 전에 함춘호부터 섭외를 하고 아유.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0: 아유, 계속해요. 아니, 그런데 제가 무현 씨 아까도 이제 얘기하고 그랬지만 좀 다른 데로 가긴 했는데 한대수 선배님과 그 이후로 계속 인연이 되는 줄 모르고 있다가
1: 네네.
0: 어느 날 이제 무현 씨가 강남에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1: 네네.
0: 거기에서 저를 불렀어요.
1: 네.
0: 그래서 한대수 선배님 녹음을 해달라고 해서 딱 갔는데 아니 이건 무슨 상황이지?
1: 네.
0: 이렇게 한대수 선배님하고 어떻게 알고 있지?
1: 아, 그걸 모르셨구나.
0: 몰랐죠.
1: 네.
0: 그 이후로 지금도 계속 계속
1: 연락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네. 그 무한대라는 앨범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김한선 씨를 통해서 대중적인 곡을 만들게 됐고 많은 사랑을 받고 또 돈도 좀 벌었어요. 벌어가지고 음악에 투자해야 되겠다.
0: 종이 아니지.
1: 그래 녹음실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0: 그 스튜디오 이름 뭐였죠?
1: EO Enters. EO Enters. 네, 이오리스 엔터.
0: 아. 좋아요, 좋아요. 네.
1: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그 무한대가 발표되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하셨는데 네. 아 내가 이제 그 한디수 선생님 말씀은 이번에 한국 나가서 음반을 만들고 다시 뉴욕으로 복귀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음반사 그 어떤 군 어디도 한디수 음반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0: 아, 네 그랬죠. 네.
1: 그렇죠. 사실 그때. 그때는 뭐 이제 댄스뮤직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0: 아, 맞아요.
1: 어, 뭐 나이가 있는 포크 락 아티스트의 음반을 선뜻 제작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제작사들이 없었다는 거죠.
0: 마음이 아프네요.
1: 그래서 이제 내일 나 뉴욕 간다. 그리고 마지막 저녁을 드시는 저랑 드셨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그때는 조금 나름 힘이 있었을 때라 아.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어요.
0: 선무연의 약한 고리를 건드리셨구나.
1: 네. 그래서 아. 제가 잘 아는 그 당시 크림 레코드사라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예. 그 제작 부장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는 이거는 돈을 떠나서
0: 역사를
1: 만들어야 된다. 어, 네가 총대배우 하나 만들어주라. 내가 나도 재능극부 하겠다.
0: 아.
1: 어, 그래서 또한 녹음실도 있고 또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야. 그리고 또 주위에 좋은 뮤지션들이 많았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아. 스테이 한 다음에 투자 받아서 녹음했던 게 이터널 소로우라는 음반에 라는 음반입니다. 먹는 마음 손에 들고 뭐 그 음반 가운데 우리 함 선배님이 그 쓰리 핑거 주법으로 연주를 했던 그대라는 곡이 있어요.
0: 그대.
1: 어 피디님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시면은
0: 안 찾으실 것 같아요. 현우 피디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1: 제 끝 저의 끝곡보다는 그 그대라는 곡으로 아.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아, 기타리스트 손무연 그리고 그 손무연과 인연을 함께했던 한재수 선배님이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어떤 근간에는 우현 씨의 희생이라고 하긴 좀 뭐하다. 그냥 선배를 공경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서 선배님이 지금도 힘을 내고 계신 것 같아요.
1: 아니 저를 일단 기회를 주셨고 제 시작을 만들어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갚아야죠.
0: 네. 하여튼 뭐 딱 한대수 하면 손무연. 그리고 작년

0: 이번에 한국에 오셔서 공연하셨었죠.
1: 예, 잠깐 방송 겸 공연 행사를 했는데,
0: 그때 기타리스트 7.
1: 예, 그 신대철 선배님, 김목공 선배님, 김도균 선배님, 그리고 저. 그래서 4G 이래가지고 하셨는데, 기타리스트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0: 아,
1: 그리고
0: 그러게요.
1: 뭐그 같이는 안 하셨지만, 저 우리 함춘호 선배님의 그 어쿠스틱 기타 소리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쿠스틱 기타는 무조건 함춘호야. 나한테
0: 그
1: 정우현 씨,
0: 신호 씨.
1: 정우현 씨 기타는 함춘호지. 그렇다는 생각이 납니다.
0: 아, 대식구님께서 88년 동대문 청계천으로 백판 사러 다니던 기억도 있는데 헤비메탈을 접하던 그때가 저도 기억나네요. 그때는 정말 헤비메탈 대단했어요.
1: 아, 그 해적 음반 살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0: 자, 손무현 하면은 기타리스트이기도 하지만 가수로도 우리에게는 인식이가 되어 있거든요.
1: 가수라는 타이틀은 좋은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그 가수 음반을 내게 된 계기가 작곡자로 먼저 등반을 하게 된 거, 등판하게
1: 그렇죠.
0: 된 건가요?
1: 그 당시에 이제 저랑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이 다 인기 가수가 됐어요. 신해철, 김현철, 윤상, 인종신 이런 친구들이 활동하는데 저희 이제 저를 아껴주셨던 김한선 씨의 이모이던 한백기
0: 네네.
1: 여사님께서 뭐야, 네 친구들은 다 이렇게 음반 노래도 하고 너는 뭐해 아무것도 안 하니 너도 노래 좀 해봐라. 그 말에 속깃해가지고
0: 당연히 성격하지.
1: 노래하는 일이 썩 즐거워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건 했는데 좋은 경험이 됐어요. 아, 가수들의
0: 아니에요.
1: 고충은 이런 거구나.
0: 그 제목 없는 시라는 곡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요.
1: 감사합니다.
0: 아유 참 어쩜 이렇게 참 이것저것 다 했을까 부럽기도 하네. 자, 그래서 한번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 일집 버전이 아니라 뒤에 새롭게 녹음한
1: 네,
0: 버전이 있어요.
1: 일집 나온 지한 10년 정도 후에
0: 네.
1: 옴니버스 음반을 만들 일이 있었는데 너무 원 오리지널이 제가 듣기엔 너무 낡은 것 같아서.
0: 진짜.
1: 네. 근데 지금 새로 만든 것도 이제 한 20년. 아, 숫자 얘기 안 하긴 했는데 진짜. 아. 그냥 들어보시죠 뭐.
0: 듣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다 들켜가지고. 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고요. 아, 우리 또 송무현 씨는 윤상 씨하고도 또 인연이 있기 때문에.
1: 뭐 절친이었죠 음악적으로. 네.
0: 절친이었죠.
1: 그리고
0: 그래서
1: 윤상 씨한테 음악도 많이 배웠고. 정말.
0: 오늘날의 윤상이 있기까지에는 손무현의 기타가 녹아져 있었다.
1: 뭐
0: 부정하지 마십시오.
1: 일정 부분 맞습니다.
0: 지분이 있는
1: 네.
0: 거죠.
1: 뭐 추천계 음악들은 제가 다
0: 그렇죠.
1: 연주했으니까요. 네.
0: 아, 손무현의 기타가 윤상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녹음을 잡았던 그 뜻이 됐는데요. 와, 소리가 크다는 건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자, 손모연의 제목 없는 시 듣고 이제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죠. 1집 버전 아니고요. 뒤에 새롭게 녹음한 버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0: 김천의 폭성합격 계시고요. 손무현의 제목 없는 시. 무현 씨 목소리가 안 들리고 기타 소리가 들리네. 기타 중간에 솔로 힘 좀 주셨습니다.
1: 뭐 여러 번 쳤겠죠. 찍어 가고.
0: 기타 소리가 좋은데? 기타 뭘 쓰셨어요?
1: 네. 여러 악기를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 일본에 공연 갔다가 기타 수리하는 데를 잠깐 들렸는데, 그냥 걸려있는데 파는 악기가 아니었는데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우리 주인한테 좀 제발 사고 싶다. 빌었어요.
0: 비싸게 주셨겠네요.
1: 아니요, 그렇게 많이 비싸게 안 줬어요. 그냥 1,000불 정도?
0: 1,000불 정도?
1: 정도 줬던 것 같아요.
0: 거기다 지금 가지고 계시죠?
1: 아니요, 누구세요?
0: 그 늦네, 꼭.
1: 제가, 이렇게 애착, 금방 실증 내는 스타일이라, 좋다 싶은 것들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냥 시큰둥 해가지고 누구 주고 그래요. 음악 잘하는 후배들이 대신 연주하고 있습니다. 제 기타를.
0: 그 기타가 펜더.
1: 펜더를 모디파이 한 거예요. 그쵸. 개조해가지고. 픽업을. 그러니까
0: 네. 브랜드는 딱히 있는 게 아니고.
1: 그러니까, 넥은 펜더인데. 픽업은 야마하고, 바디는 또 뭐 딴 거.
0: 이것저것. 네. 야, 그렇구나. 앱과 톡사이님, 야, 계속 문자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아이, 처음 녹음한 곡 많이 들어봤지만, 새로 녹음한 이 버전이 더 좋습니다. 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0: 0583님께서 저 손무현님 LP도 갖고 있어요. 노래 너무 좋아요. 아, 이분 이승환 씨 팬인데 손무현 씨도 당연히 나
1: 승환 형이요?
0: 승환 팬인데 네. 손무현 씨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1: 뭐 이승환 씨는 그만 좋아하시고 저 좋아하시죠.
0: 자 피에로는 얘기해보죠. 네. 우릴 보고 있지.
1: 우릴 보고 있지.
0: 와, 네. 자 헤비메탈 기타리스트가 댄스 음악을 만듭니다.
1: 네,
0: 근데 사실 얘기 좀 해주시죠.
1: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고
0: 이해가 안 돼요.
1: 저도 좀 이해가 안 가. 아직도 그 당시에 헤비메탈을 같이 했던 그런 형들은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0: 그런 얘기 나오죠. 네. 야, 배신자 이거지.
1: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저의 음악적인 어떤 동기나 어떤 그런 베이직이 저는. 그 위로 누나가 세 분 계시거든요. 세 분이 다 관악기 하셨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집안에 아버님 음악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음악이 계속 흐르는 집에서 살았고 그러면서 저는 음악을 안 시키셨어요. 너는 공부해라. 결국은 공부해. 지금까지 음악하는 건 제가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때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월드팝이나 아바 또 이런 락밴드들을 이제 집에서 라디오를 듣거나 LP를 사서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바 음악은 이렇게 멜로디가 착착 붙으면서 너무 이렇게 좋을까? 자꾸 듣게 되는 그런 걸 초등학교 때 이미 경험을 했죠. 그런데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이제 헤비메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끌게 됐고 기타의 그 화려한 테크닉들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 좋아하는 건 파퓰러한 걸 좋아했는데. 기타는 저게 락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둘 다 좋아하는 상황에서 네. 저의 음악적인 정체성이 약간 제 의지랑 관계없이 헤비메탈 쪽으로 많이 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인부대를 통해서 데뷔하게 되고 외인부대가 조기 해산이 되고 역시 락 음악을 해서는 내가 힘들구나. 좋아하는 음악을 평생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그때 좌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아까 그 녹음실을 만났던 김광수 씨를 네. 통해서 김한선 씨라는 가수가 새 앨범을 홍보하려고 하는데 젊은 뮤지션들이랑 백밴드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
0: 네.
1: 그래서 저랑 윤상 씨를 발탁하시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박청기 아라이 형님이
0: 네.
1: 쓴 기분 좋은 날이라는 곡으로
0: 네, 기분 좋은 날.
1: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거를 1년 동안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이 끝날 때쯤 아까 얘기하신 돌아가신 한백희 네. 사장님이 뭐야 너는 기타만 치지 말고 완성이 다음 앨범 곡도 한번 써봐.
0: 네.
1: 이렇게 된 거예요. 저한테 네.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때만 해도 김한성 그러면 기라성 같은 작곡가님
0: 맞아요.
1: 줄 서서 곡 좀
0: 아니 뭐
1: 할 텐데
0: 실제로 봤는데 너무 눈이 부셔서 보이질 못하겠더라고. 김한성이라는 가수님.
1: 저한테 아주 파격적으로. 그러니까 김한성 그러면 사실 시작은 김창훈 선배님,
0: 선생님, 맞아요.
1: 그다음에 신중현 선생님, 리듬 속의 그 친구, 그다음에 이젠 있기로의 이장희 선배님, 기타리스트 R.I. 박준규의 기분 좋은 날. 어, 정말 기타 엄청난 뮤지션들이 곡을 쓰셨잖아요.
0: 어,
1: 근데 그래봐야 저 이제 대학 어, 3학년 정도의 나이 저한테 기회를 주니까 어, 너무 황당하고 이게 이게 무슨 일이지?
0: 교만했겠는데?
1: 교만했죠. 교만했는데 어, 책임감이 너무 생겨가지고 나 때문에 이 진행을 멈출 수 있게 되면 안 되겠다고 목숨 걸고 있어요, 사실은.
0: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방향성이나 음악적인 감성 좋아하는 것과는 달리 김한선이라는 가수를 보고서 만든 거잖아요.
1: 제가 그때 느꼈던 김한선 씨의 느낌 어땠냐면 아니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막 어려운 노래를 부른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폭이 막 넓히는 노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좀 편안하게 쉽게 부를 수 있는 걸 들으면 잘할 수 있겠다라는
0: 프로듀서의 끼가 그냥
1: 어, 그래서 어, 그렇게 써서 처음 쓴 곡이 바로 피에로였어요.
0: 그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있지. 그 곡이 그 음악이 컴퓨터 프로그램
1: 미디였죠. 예.
0: 그렇죠.
1: 뭐 그 거기서 실제로 연주된 거는 제가 좀 기타 커팅 같은 거밖에 없는 거고 그때는 이제 컴퓨터 이전에 시퀀서라고
0: 시퀀서로.
1: 있었잖아요. MC 500, 300 이런 거 있었잖아요.
0: MC 500, 300
1: 그걸로 그 다시 어, 밤새 가면서 그냥 다 찍은 거죠.
0: 아, 미 이미 그 미디 작업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은
1: 그거를 윤상 씨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윤성 씨가 엄청 앞서간 거죠, 사실, 그러고 보면.
0: 사회성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1: 맞아요.
0: 밴드랑 알고 혼자서, 야, 이거는. 그러니까. 드럼을 불러? 아니요.
1: 아, 윤성 씨를 보면서, 와, 음악을 정말 저렇게 혼자서 신기하게 다 하네. 아, 라는 걸 배웠어요.
0: 저도 신기했거든요. 네. 윤성 씨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컴퓨터 미디어 음악에 대한 선구자일 수
1: 선구자죠. 재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0: 그렇죠.
1: 그냥 연예인 윤상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0: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오 윤상 저거 하네 그러면서 이미
1: 나도 해야지
0: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네. 부분인데 네. 사운드도 그렇고 아주 빨만 따란 빰빰 전주분에 나오는.

0: 것.
1: 그러니까 저 그것도 놀라운데 하나 네. 더 놀라운 그걸 들으시더니 한 우리 한백희 선생님께서 야 이거는 한국에서 녹음하면 안 되겠다. 어, 믹스를 미국 가서 하죠.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사운드를 들으면 그렇게
0: 운이 텄네. 운이 텄어. 네. 성면이 운이 텄어.
1: 그 당시에 이제 형님이 녹음실에서 하루 종일 녹음하고 계실 때 또 시인하고 촌장하실 때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0: 야, 지금 들어도 그 음악은 그 댐핑감이라고 그러죠. 음악이 갖고 있는 음압이나 이런 것들이 뒤지지가 않더라고요.
1: 뭐 제가 잘한 건 없는 것 같고 사실 그 미국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배웠어요.
0: 소스가 아. 좋은 거지.
1: 아니 소스 단순히 소스 좋다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만든 음악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좀 눈으로 봤어요.
0: 우리가 말해서 못해요. 한번 네. 들어보죠. 네. 김한선입니다. 피에로는 우리를 보고 있지. 듣겠습니다.

0: 손면 잡고 김한선 노래 피에로는 우리 보고 있지. 아, 김한선 한번 모셔야겠네.
1: 어, 뭐 우리
0: 연락 좀 해줘요.
1: 함춘호 선배님 나오세요. 그럼 당연히 뛰어 나오죠.
0: 아니 예지아빠빠님께서 네. 명곡 뒤에는 역시 극적인 이야기가 있네요. 그리고 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역시 손무현.
1: 어, 뭐 그 사실 뭐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이 더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0: 아,
1: 하나씩 하나씩. 풀게요.
0: 그렇죠. 네. 어. 자, 그런 역사의 흐름, 음악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에 항상 손무현 씨가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

0: 하지만 한대수 선배님을 잘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에 우리 무현 씨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너무 또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다 지금은
1: 네.
0: 또 후학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1: 아, 뭐 지금이 아니라 이거 후학을 꽤 됐습니다.
0: 20년
1: 20년이 훌쩍
0: 어떻게
1: 넘었는데요.
0: 보면 실용음악학계에서는 일찍 자리 잡으신 거죠.
1: 네.
0: 제자들 많이 키우시고.
1: 뭐 시대가 많이 달라져가지고 대학에서도 실용음악을 가르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또 저를 좋게 봐주셔서 재단에서 또 저를 임명해 주셨고 뭐 다행히도 한꽤 20회가 넘도록 좋은 학생들을
0: 맞아요.
1: 만났고 또 좋은 강사님들도 같이 일하고 계시고
0: 좋은 사람들
1: 즐겁습니다.
0: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1: 저 우리 함 선배님 따라가고
0: 자,
1: 싶은데
0: DJ 자리 어디 하나 있나 봐주시고요.
1: 앞으로 사실은 뭐 제가 할수 있는 게뭐 이렇게 제한적이잖아요. 음악과 관련된 일을 좀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고요. 또 요즘 후배들이 음악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좀더 뮤지션십을 갖고 지금 케이팝 그러면 하나에 쏠려 있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좀
0: 맞습니다.
1: 음악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게제 역할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손무현 씨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가요의 레전드 한대 선배님과도 연결을 계속 시켜주시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한대수를 어떻게 알겠어요?
1: 아마 부모님들도 잘 모르시는 시대가 됐어요.
0: 그렇죠. 그런데
1: 그들의
0: 그들이 이제
1: 부모님들.
0: 역사를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이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될것 같고요.
1: 네.
0: 다음에 또한번 나와주시죠.
1: 아이고, 불러주면 언제든지 달려오고요. 마지막 곡으로 제가 좀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0: 네네네.
1: 이건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터널 소로라는 제가 제안해서 만든 한대수 선생님의 음반이고
0: 네.
1: 그 음반에 이제 우리 여기 지금 MC이자 주인장이신 함춘호 선배님의 어쿠스틱 기타 스리핑거 연주로
0: 전주에 제가 나오나요?
1: 예, 아이 뭐 시작부터 거침없이
0: 그래요?
1: 아르페지오가 그냥 살벌하게 나옵니다.
0: 그거만 듣고 끝나면 되겠네?
1: 캔사스라는 더스티
0: 아유,
1: 노인드라는
0: 네네.
1: 그런 곡이 있잖아요. 그 곡을 연상케 하는 그런
0: 감사합니다.
1: 아주 예쁜 아르페지오의 그대라는 곡이고 함춘호의 어쿠스틱 기타 연주와 한대수의 걸쭉한 목소리가 아주 밸런스가 찰진 그런 아주 감성적인 발라드 곡을 소개해드리면 저는 투영하겠습니다.
0: DJ 손무윤이었습니다. 자, 2시간 행복했고요.
1: 아유,
0: 저는
1: 감사합니다.
0: 또 내일 찾아뵈야 되고요.
1: 네.
0: 건강하십시오. 잘
1: 건강하십시오.
0: 봅시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마지막 곡으로 한대수 그대 들으면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고 손무윤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천 계곡, 해수욕장 해변 등에서 물놀이 시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기, 음주 후에는 입수금지, 비가 많이 올 경우엔 물 밖으로 대피, 사고 발생 시에는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및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요령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중앙분기점 쪽으로 월릉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뒤로 한남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TBS 정오뉴스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정점을 이미 지났다는 이른바 반도체 고점론에 한국은행이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공급 확대 속도는 더디다며 글로벌 반도체 경기는 상당 기간 확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 수요와 관련해서는 이번 확장기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적 투자가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확장기와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성장에 힘입어 이달 초 수출이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이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 29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3.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3% 늘며 사상 최대치인 1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 하반기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당위 특위를 만들어 전담 지원 체계를 꾸린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과 형사소송법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방침을 규탄하고 보안수사권 존치를 명시한 맞대응 법안 발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를 단독 구성하고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원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장윤기는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국선 변호인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윤기가 지난 5월 범행 이후 경찰 조사와 검찰의 보안수사, 재판 기간에 성범죄를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로 김건희 씨를 별도 기소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당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와 옵션 사용료 등 사용료의 금액이나 산정 방식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에 열대야주의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에서 30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1.4도, 습도는 63%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휴 더워.
4: 더워.
3: 아유, 왜 더우냐.
5: 왜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 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장수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이제 막 끝났습니다. 처리하는 데 40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뒤로 소래터널부터 4km 구간 정체했고요. 중부내륙간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여주분기점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갓길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여주분기점부터 4km 구간 막히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둔내터널 안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터널 앞두고 3km 구간 정체고 청주 영덕간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수리티 터널과 회인나들목 구간 2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뒤로 보은나들목 부근부터 7km 구간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조금 특별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한 오래된 식품 기업에 개인 투자자들의 응원 투자가 몰리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건데요. 알고 보니까 이 기업이 무려 25년 동안이나요 참전용사를 위한 음악회를 조용히 이어왔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알려진 겁니다. 좋은 일을 해온 기업이 이대로 사라지면 안 된다는 응원이 모이면서 단 며칠 만에 주가는 크게 올랐고 회사는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문구 기업 역시도 최근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추억에 깃든 국민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따뜻한 매수세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고 해요. 대표이사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손편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당장의 이익보다 다정한 응원을 선택한 사람들. 진정한 가치 투자라는 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합니다. 네, 머니특별시 오늘도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연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모든 가정경제 관련 고민과 질문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50원, 기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또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천효진 PD님과 함께하는 금산댁의 경제 이슈 시작합니다.

0: 대한 경제 정세의 핫 이슈만 콕 짚어드릴게요. 금산댁의 금쪽 같은 경제 뉴스, 경제 이슈. 네,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콕 집어 쉽게 풀어주실 금산댁 천효진 PD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왔어요.
0: 오셨어요. 어떻게 네. 지난주보다 어떻게 좀 그게 네. 좀 나았나요? 경제 이슈 이거?
1: 아, 경제 이슈는 나아질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아. 항상 이렇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네. 항상 이렇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0: 그렇습니다.
1: 오늘도 그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오늘은 네. 어떤 소식인가요?
1: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사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자금 마련에 꼭 참고하셔야 되는 소식을 포함해서 두 가지 소식 가져왔습니다.
0: 네.
1: 첫 번째 소식은 문 닫히는 은행 창구 소식이고요. 예. 두 번째는 외환시장의 달러 단비.
0: 네.
1: 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시중 은행들이 상반기에 대출 한도를 대부분 다 써버려서.
0: 아, 벌써요?
1: 예. 하반기에 대출 문턱이 높아진다는 소식이고요.
0: 네.
1: 두 번째 소식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 나스닥에 네네. 상장이 됐는데 네. 40조 원을 조달을 해서 외환시장의 구원 투수가 됐다라는 소식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네. 그 우선 그렇다면 우리 좋은 소식을 뒤에 보는 게 낫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1: 항상
0: 대출,
1: 그렇죠.
0: 예. 대출 관련 소식부터 네. 첫 번째로 살펴볼게요. 근데 좀 놀랐습니다. 지금 네.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연간 목표치를 거의 다 써버렸다.
1: 네.
0: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연간 목표치의 85%를 이미 은행들이 썼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어요.
0: 네.
1: 근데 은행마다 한 해 동안 손님들에게 내줄 수 있는 대출 주머니가 있거든요.
0: 네.
1: 근데 지난 6개월 만에 이 주머니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에요. 이제 금융 당국이 그 가계 부채를 잡으려고 올해 은행들에게 대출 총액을 4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제한을 뒀었거든요.
0: 네.
1: 꽉 묶어둔 거죠.
0: 네.
1: 근데 상반기에만 벌써 3조 7천억 원이 넘게 나갔대요.
0: 진짜
1: 대출로.
0: 많이 나갔네요.
1: 네. 이미 목표치를 넘겨버린 은행도 3곳이나 되고요.
0: 아하.
1: 그래서 이제는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해주는 것보다 기존 대출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0: 네. 근데요. 네.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렸는데도 네. 왜 이렇게 대출 수요가 몰린 거예요?
1: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0: 예.
1: 첫 번째는 최근에 주식시장이 워낙 뜨거웠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서 투자하는 B2 수요가
0: 아이고,
1: 많았는데
0: 네네.
1: 이것 때문에 실제로 대출액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대출 규제가 앞으로 더 강해질 거다라는
0: 네.
1: 예고가 계속 나오니까 미리 주택자금을 마련하려고 미리 이렇게 대출의 그 문을 두드린 수요자들이 많았다.
0: 네.
1: 아, 한꺼번에 몰린 수요자가 많았다는 원인이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정부가 하반기에 대출 한도를 더 쬐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이 규제를 예고를 했는데
0: 예, 예.
1: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0: 네.
1: 이 DSR이라는 게 내 소득에 맞춰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잖아요.
0: 네.
1: 근데 여기에 앞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금리가 더 오를 경우를 대비해서 가상의 위험금리를 더 얹어서 더 적용해서
0: 네.
1: 대출 한도를 미리 깎아버리는 규제예요.
0: 아.
1: 안 그래도 한도가 줄어드는데 이걸 2단계로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니 대출 문이 더 좁아지기 전에 일단 빌려두자.
0: 네.
1: 아, 라는 수요가 막 몰린 거예요.
0: 막차라도 타자.
1: 네,
0: 이런
1: 맞습니다.
0: 심이었겠네요.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도 대출 한도를 아예 반토막을 내거나 대출 신용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빚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구체적으로 은행들이 이 대출 문턱을 어떻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더 설명 부탁드려요.
1: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최대 한도를요.
0: 네.
1: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아예 반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0: 그러네요.
1: 예, 그리고 이제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0: 같은 은행들도 신용대출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을 하거나
1: 네.
0: 만기가 돌아오는 마이너스 통장 연장할 때요.
1: 예.
0: 한도를 일부 감액하는 식으로 그렇게
1: 그렇군요.
0: 하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은행들이 그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접수를 받잖아요.
1: 네.
0: 대출 접수를 아예 중단하거나 모기지 보험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을 하거나
1: 네.
0: 이렇게 하면서 대출 심사 기준 자체를 까다롭게 지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 네네.
0: 네.
1: 저희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을에 이제 좀 선선해지면 이사 계획하시는 분들
0: 네,
1: 많으시잖아요. 가을이 이사
0: 맞아요.
1: 철인데, 그 시즌 앞두고 실수요자분들 잔금 치르려면 뭐 걱정이
0: 네.
1: 많으실 것
0: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이제 빚을 관리하는 것도 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하긴 한데 이제 수요자들한테 이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게 이제 과제인데요.
1: 그러게요.
0: 보통 이제 연말에나 나오던 이제 대출 제한 움직임이었는데
1: 네.
0: 올해는 지금 8월이나 9월에 다소 빨라질 전망이니까
1: 네.
0: 이제 서민들이 혹시나 목돈이 너무 필요해서 이자가 더 비싼 이 금융권으로 밀려나거나 아니면 자금 마련을 아예 못하게 되면 그것도 참
1: 네.
0: 문제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이사나 뭐 주택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1: 네.
0: 은행을 직접 좀 방문을 해보셔가지고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상황을 좀 꼼꼼하게 살피고 계획을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좀 자금 관련해서 좀 미리미리 대비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제발 좋은 얘기 또 한번 해보는 걸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아주아주 아주 거대한 달러 주머니를 채워왔다. 뭐 이런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 뉴스죠.
0: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아주 뜨거운 이슈였는데요.
1: 네.
0: SK 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 첫날 거래에서 공모가 대비 약 13%나 급등했는데요.
1: 네.
0: 공모가라는 게 이제 일반인에게 공개적으로 팔기 전에 미리 정한 첫 가격인데
1: 네.
0: 그거 대비 훨씬 높게 날아오른 거죠. 심지어 이 가격은요, 한국의 주가보다 16%나 높았습니다.
1: 우리나라보다도?
0: 네,
1: 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1: 그렇군요.
0: 해외에서 우리 주식이 더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역김치 프리미엄이 현실화가 된
1: 이런
0: 건데요.
1: 용어가 있군요.
0: 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1: 네.
0: 또 보통 이제 한국 주식이 해외보다 싸게 거래되는 상황이 많아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현상이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1: 네.
0: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진 거죠.
1: 반대네요. 예.
0: 그래서 이번 상장으로 SK 하이닉스가 조달한 자금이 무려 40조 원. 예,
1: 어마어마합니다.
0: 26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제 40조 원인데
1: 네.
0: 그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한 사례 중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1: 와, 40조 원. 이게 우리가 지금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느껴지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좀 우리 경제, 우리 외환시장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0: 네, 이제 국내 외환시장이 이제 가뭄을 해가라는 역대급 달러 단비가 될 거다라는
1: 네.
0: 전망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SK 하이닉스가 이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국내의 반도체 공장 건설에 쓸 예정이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막대한 그 달러 뭉칫돈이 우리 국내 시장에 풀리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럼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난 2020년에 그 코로나 때요.
1: 네.
0: 금융시장을 진정시키려고 한미 통화 스와프가 있었어요.
1: 네네.
0: 그때 실제 공급됐던 공급액이 198억 달러였는데 그거보다 66억 달러가 더 많은 수준이거든요.
1: 훨씬 많네요.
0: 엄청 많은 수준이죠.
1: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일 거다라는
1: 네.
0: 기대감 때문에
1: 네.
0: 지금 환율도 살짝 내려갔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가계 대출은 이제 앞으로 좀 다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SK가 채워온 달러가 이 환율을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1: 그러게요.
0: 든든한 구원 투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고요. 오늘 경제 이슈 이유 있는 선곡 뭔가요?
0: 자, 이제 SK 하이닉스가 달러를 많이 구해왔는데
1: 네.
0: 앞으로도 계속 달러 많이 구해오시라고
1: 설마.
0: 있지에 달라 달라.
1: 설마 했는데 설마가 현실이 됐습니다.
0: 이제 달라달라. 난 달라달라. 하지만 어쨌든 달라달라로 제가 해석해서.
1: 네. 아, 역시 모든 선곡에 이유가 있는 선곡의 진심인 우리 조현준 PD님. 오늘 또 금산댁으로 이렇게 코너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있지에 달라달라. 아, 저도 달라달라라고 하게 되네요. 있지에 달라달라 듣고.

경고가 발효돼 있습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서 매우 무덥겠는데요. 심지어 일부 지역은 35도까지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당분간 이런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여러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낮 시간대에는 논밭, 공사장 이런 곳들에서 야외 작업 자제하셔야겠고요.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시고 충분히 물을 섭취하면서 폭염 대비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제 달라달라 함께 들었고요. 오늘 오후 2시를 기해서, 예, 잠시 뒤네요. 오늘 오후 2시부터 경기 가평, 양평 동부, 그리고 서울 동부권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다고 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꼭 삼가 주시고요. 피치 못하게 외출하실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하시고 양산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물도 충분히 드셔야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이웃들의 안전도 함께 살피면 좋겠죠.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최정현입니다.
2: 안녕하세요. 홍하나입니다.
0: 아, 두 분 저희 머니특별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네. 쭉 함께해 주신 두 분들이신데 이 조합으로도 함께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래 따로따로 하셨었잖아요. 네네. 계속. 앞으로는 두 분이 격주로 이렇게 새로운 짝꿍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만나뵙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이 이 짝꿍 듀오 첫

0: 전달하는 데 있어서 청취자분들이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인 것 같다.
0: 장점입니다.
2: 이렇게 칭찬을 면전에다 대고 하니까 참 쑥스럽네요.
1: 예. 이제 그 칭찬이 이제 현실인지 이제 서로 친해지면서 확인해 가시면 되죠. 친해지길 바라. 우리 홍 팀장님도 덕담 좀.
2: 아니 일적으로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외모적으로 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1: 더 좋다, 더 좋다.
2: 아니 진짜 최강동 아니세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1: 맞습니다.
2: 비법이 궁금하네요.
1: 왜 많이
2: 부끄러워하세요?
1: 왜 민망해하시네. 피부도 참 좋으시잖아요.
2: 그렇잖아요.
1: 얼굴 너무 하얗시고 그래서 원래 원조 발광 듀오셨어요. 너무 번쩍번쩍 하얀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그런 별명을 지어드렸었는데 이제는 두 분의 시너지 케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출동지 서울 송파구라고 하는데요.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0: 네, 오늘의 주제는 10년 전 가입한 우리 집 보험. 과연 지금도 딱 맞는 보장일까입니다. 가족 수만큼 제각각인 병력과 상황에 맞춰 어떤 보험은 남기고 어떤 보험은 줄여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49세 교직원입니다. 그리고 대학생과 고등학생 아들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7살 늦둥이 딸을 둔 3남매 엄마기도 한데요. 저희 남편은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과묵하고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그랬던 남자가요, 42에 늦둥이 딸 정순이를 보더니 아주 딴 사람이 돼버린 거 있죠. 오늘 아침 출근 시간이었어요.
3: 정순아, 아빠 출근해야 되는데 뽀뽀 안 해줄 거야? 오늘 유천차 안 타고 아빠가 데려다 줄게.
4: 싫어 싫어. 나 지금 아빠한테 뽀뽀할 기분 아니야. 저리 가. 그리고 나 유치원도 오늘 안 갈 거야.
1: 아빠도 뽀뽀할 기분이 딱 사라지겠다. 여보, 질척대지 말고 그냥 좀 가. 정순이 지금 유치원에서 좋아하던 남자친구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겼다고 자기도 유치원 때려치우갔다고 난리야.
3: 뭐라고? 너 그 남자애 때문에 아빠한테 이러는 거야? 정순이 너 진짜 실망이다.
1: 아휴, 어깨가 축 처진 채 출근하는 우리 남편 모습을 보는데 왠지 좀 짠하더라고요. 남편은 딸 시집 보내고 손주도 보려면 건강을 더 챙겨야겠다면서 요즘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요. 얼마 전엔 보험도 새로 가입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은 10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었고 또 지난해에는 갑상선암 진단까지 받아서 저도 보험을 꽤 많이 가입해두긴 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가족 보험료를 정리해보니까 세상에 25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만 쭉 보험을 가입해왔는데요. 이거 제대로 잘 가입한 건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점검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신청 드려봅니다. 라고 오늘은 송파에서 우리 40대 여성 청취자분이 이렇게 참 따뜻한 가족 자랑 이야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요, 아들 둘에 딸 하나 그리고 부부 이렇게 해서 다섯 식구잖아요. 다섯 명이라고 해도 한 달 보험료가 250이면 이건 좀 꽤 큰데요.
0: 너무 큰 금액이죠.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 이야기를 먼저 나눴는데요. 특히 막내 이야기를 하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1: 우리 정순이.
0: 정순이. 7살. 그런데 보험증권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조금은 암울해졌습니다. 사실 저희는 가족 보험료가 250만 원이라는 숫자보다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객관적인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이 더 걱정이 됐습니다.
1: 그러게요.
2: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상담을 하다 보면 실제 한 설계사분한테 믿고 보험을 오랜 기간 유지한 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사실 아니에요. 오히려 뭐 신뢰도 있다는 거는 진짜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의료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가족의 상황도 달라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도 한 번쯤은 점검 필요합니다.
1: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상담 신청 너무너무 잘 해주셨고요. 환영합니다. 자,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분 보장부터 살펴볼까요?
0: 네, 가장 먼저 첫째 아드님 보험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대학생이니까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첫째 보험을 열어보고 저도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1: 왜요?
0: 20살 청년에게 종신보험이 두 건이나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0: 30살인데 종신보험이 그것도 두 건이나 있었다고요?
1: 네, 혹시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생각 들었거든요. 근데 둘째 보험도 확인해 봤는데 똑같이 둘째도 종신보험이었어요.
0: 어머.
1: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생각한 게,
0: 네.
1: 아, 이게 우연이
0: 두
1: 아니다.
0: 번이 반복됐으면 우연이 아니죠.
1: 첫째도 종신보험, 둘째도 종신보험이라면 분명 가입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죠.
0: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궁금해집니다. 젊은 두 아들에게 종신보험을 마련해 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2: 네, 그래서 사연자분께 여쭤봤더니, 10년 이상 그 담당하셨던
0: 네.
2: 설계사분께서 15세가 넘으면 종신보험으로밖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0: What?
2: 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0: 와. 저 이런 이야기 처음 듣는데요.
2: 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깜짝 놀랐는데요.
0: 네.
2: 오랫동안 상담을 해왔지만 아직도 이런 설명을 듣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조금은 안타까웠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일단 보험에 가입한 시기를 확인을 했는데요. 혹시 당시에는 지금과 다른 가입 기준이나 제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해서 확인을 한번 했는데
0: 네.
2: 그 결과 15살이 넘으면 뭐 종신보험만 가입할 수 있다는 기준은 없었습니다.
0: 그러게요. 아니, 상식적으로만 봐도 이런 기준은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대체 왜 그렇게 가입을 한 걸까요?
1: 앞에 사연이 나와 있듯이요. 사연자분 가족이 한 분한테 10년 동안 그렇게 쭉 보험을 맡기셨는데
0: 네.
1: 그분이 특정 한 보험사의 그 상품만 취급하는 설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자연스럽게 그 보험사 상품 위주로 상담을 받아오셨던
0: 그한
1: 거잖아요.
0: 회사 상품들로.
1: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특정 보험사가 무조건 나빠. 이거는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런데 상담 방식 차이는 있거든요.
0: 예.
1: 왜냐하면 한 상품만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0: 예.
1: 여러 회사 상품을 함께 비교해서 상품을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0: 네.
1: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충분히 비교한 후에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뭐, 회사마다 좋고 나쁘고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가족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을 찾으려면, 하나의 회사 상품만 놓고 보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여러 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보장을 비교해보고, 잘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첫째 아들 보험, 어떻게 조정이 됐나요?
2: 네, 첫째 아드님은 이제 20살 대학생이었잖아요.
0: 예.
2: 그런데 종신보험이 두 건이나 가입이 되어 있었고요.
0: 네.
2: 물론 종신보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자녀라면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사망 보장보다는 질병과 치료에 대한 보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1: 네, 실제로 기존 보험을 보니까요, 심장 보장도 범위가 좁았고
0: 네.
1: 뇌질환 보장도 현재의 의료 환경과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암 진단금 역시 진단비 중심으로는 준비되어 있었는데 치료 과정에 대한 치료비 보장에서는 많이 준비가 부족해 보였어요.
0: 네, 보장이 구멍이 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요즘 뭐 진단비뿐만 아니라 치료비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거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2: 먼저 암 보장을 현재 의료 환경에 맞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암 진단비는 5천만 원으로 확대를 했고 치료가 길어질 수 있는 암의 특성을 고려해서 비급여 암 추후 치료비는 100세까지 연간 1회 최대 5천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0: 네. 그리고요.
1: 그리고 뇌하고 심장 보장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0: 네.
1: 예전에는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보장처럼 보장 좁은 담보가 많았는데
0: 네.
1: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 발생 빈도가 높은 뇌질환이나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폭넓게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요.
0: 네.
1: 그래서 뇌 심장 진단비를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했고 기존보다 보장 범위를 넓혀드렸어요.
0: 네, 그랬군요. 진단비뿐만 아니라 실제로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치료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꼼꼼히 보완을 해주신 거죠?
2: 네, 맞습니다. 뇌와 심장 치료비도 연간 1회 2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고,
0: 네.
2: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비도 별도로 회당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또 최근 젊은 연령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부정맥 진단비도 1,500만 원까지 보장하도록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둘째 아드님 보험은 어땠나요?
2: 네, 그 첫째랑 2살 차이인데요.
0: 네.
2: 당연히 첫째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0: 예.
2: 병력 조회를 하는 순간 상황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0: 왜요?
2: 처음에 상담할 때그 사연자분께서, 우리 둘째는 뼈가 좀 약해서 골절이 몇번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병력 조회를 한번 해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0: 네.
2: 거의 해마다,
0: 예.
2: 팔, 뭐, 늑골, 손가락, 다리, 그리고 올해는 척추 골절까지 있었습니다. 이 정도 병력이면 현재는 일반적인 상해 관련 보장을 추가로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0: 일부 보험사는 모든 보장을 거절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1: 아이고, 진짜 골절 쪽이 많았네요.
2: 네, 저희 아들인 줄 알았어요.
1: 아이고, 예.
2: 그래서 현재 가입 가능한 암과 뇌, 심장 보장만 먼저 준비하시고요. 골절이나 상여 관련 보장은 기존 보험을 일단 유지하시고 네. 일정 기간 지난 뒤에는 또 가입이 되시니까 네. 다시 검토해드리기로 했어요. 일단 보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금 다 가입하는 게 아니라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그 상담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1: 그럼요. 상황에 맞게끔. 그래서 지금 나이 차이가 두 살밖에 안 나는 형제인데도 두 형제가 각각 상황이 이렇게 다르니까 상담 방향도 완전 달라지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남들이 좋다는 상품을 따라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병력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네.
0: 특히 이번 가족처럼 자녀들의 건강 상태가 모두 다르다면 더욱더 맞춤형 설계가 필요한 거죠.
1: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상담하시면서 보험 내역을 좀 확인하시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셨다면서요.
2: 네, 보험증권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보험은 무려 11건이나 가입되어 있고 네. 보험료도 한 달에 80만 원 넘었는데
1: 네.
2: 그중에도 가장 큰 비중 보험료 차지하는 게 7년납 종신보험이었어요.
1: 아, 7년납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이라는 건데 이거 저축 대신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던데요.
0: 네, 사연자분도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셨는데요.
1: 네.
0: 7년만 납입하고 3년 거치하면 10년째 그 비과세 혜택과 원금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입을 하셨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뭐 해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1: 네.
0: 이미 6년을 납입하셨고 지금 해지하면 50%대 환급률인데 1년만 더 내면 96% 이상 되는 상황이었고
1: 예.
0: 이어서 그 1년 뒤에 해지를 말씀드렸습니다.
1: 근데 아까 그 7년 납입하고 3년 거치하고 보통 이렇게 10년을 채우는 쪽으로 운용을 하는 상품이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0: 네.
1: 근데 왜 이번 경우에는 그걸 더 놔두지 않고 1년 뒤에 해지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0: 보통 저축성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 6년 전에 가입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 종신보험은 7년을 내고 10년째가 되면은 보통 이 당시에는 한 135% 정도 환급률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데
1: 예.
0: 이 상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1: 아, 그랬군요.
2: 네, 근데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1: 네.
2: 현재 해지 환급금 확인해 보니까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원금의 약 98%가 그 정도 되어 있었고요. 10년이 되어도 일단 수익률이 100% 초반 정도 뭐 기대했던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1: 그러니까 3년을 더 기다린다고 해도 수익률이 네.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난다는
2: 네. 얘기는. 그 당시에 가입을 하셨을 때는 130%가 넘는 상품도 사실 많았어요.
1: 그러게요. 그랬다고. 네.
2: 그래서 1년만 더 납입을 한 뒤에 마무리를 해서
1: 예.
2: 해지해가지고 더 효율적인 투자 방법을 찾는 것이 1년 뒤에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 네, 그랬군요. 자,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분이 사연 직접 보내주신 우리 어머님 청취자분이신데 아까 유방암이랑 갑상선암 병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보험 조정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0: 네, 안타깝게도 있었는데요.
1: 네.
0: 현재 갑상선암으로 그 유사암 납입 지원 혜택을 받고 계셨고
1: 네.
0: 이미 암 진단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함부로 정리하는 것은 조금 위험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고 변경이 가능한 부분만 조정을 해드렸습니다.
1: 네.
2: 네, 특히 1세대 실손보험은 그대로 좀 비싸더라도 유지를 하시기로 했는데
1: 네, 네.
2: 오래 유지한 만큼 일단은 보장에 대해서는 장점이 분명히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유지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1: 네.
2: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1세대 실손 가지고 계신 건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자, 이제 남편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남편분 보험은 좀 어땠어요?
0: 네, 남편분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소득이 일정치가 않을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보험료만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1: 남편 한 분만 해도?
0: 한 분만 해도.
1: 부담스러우셨겠다.
0: 맞습니다. 그중에서도 운전자 보험이 5만 원이 훌쩍 넘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유지하면서도 보험료는 1만 원대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1: 네.
0: 또 7년납 종신보험 역시 그 사연자분과 동일한 형태였기 때문에
1: 네.
0: 2년 뒤에 납입을 마무리한 뒤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1: 네.
2: 네, 그리고 부족했던 암, 뇌혈관, 심장질환 보장은요. 현재 의료 환경에 맞게 다시 준비를 해드리기로 했는데
1: 네.
2: 예전보다 보장 범위 훨씬 넓어졌고요. 치료비까지 함께 준비하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1: 네, 좋네요. 자, 그러면 가족 전체 보험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0: 먼저 남편

0: 부부는 보험료만 월 15만 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첫째와 막내는 그 현재 의료 환경에 맞는 보장으로 다시 보완을 했습니다.
1: 네.
0: 둘째는 병력 때문에 가입이 가능한 보장부터 먼저 준비하고.
1: 아까 골절, 그렇죠?
0: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검토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1: 네네.
2: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앞으로 내야 될 총 납입 보험료였죠.
1: 네.
2: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구조대로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요. 앞으로 내야 할 총 납입 보험료가 1억 원 이상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어요.
1: 예. 그 말인 즉슨 목돈을 아끼셨다.
2: 네.
1: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다달이 나가는 월 보험료만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앞으로 내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그 총 금액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0: 맞습니다. 보험은 이번 달 보험료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1: 네.
0: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얼마를 내야 하는지까지 함께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상담이 끝나고 그 사연자분께서 10년 넘게 믿었던 분을 그 원망하려고 상담받은 건 아니다. 우리 가족에게 지금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1: 네, 그러게요. 혹시 오래전에 가입해둔 보험 한 번도 점검을 안 해보셨다거나 또는 이번 사연처럼 뭐 설계사 한 분만 너무 믿고 너무 오랫동안 뭐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시다면 지금 우리 가족에게 제일 잘 맞는 보험이 맞는지 좀 한 번쯤 꼭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필요한 보장도 달라지고 필요한 보험도 달라지잖아요. 살다 보면 이렇게 보험 점검을 받아야 하는 이 시점이 온다. 혼자선 어렵죠. 전문가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정말 살다 보면 필요한 때 보험 점검 잘 받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무진의 살다 보면 듣고요. 저희는 소비자 민원실로 넘어갈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문을 활짝 열고 오늘도 업무를 시작해 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 사연은 823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올해 60세 직장인입니다. 지난 90년대 후반쯤에 회사 선배 권유로 비과세 개인연금 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는데 주변에서 말이 달라 헷갈립니다. 아직 돈이 필요 없으면 그대로 두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비과세 연금도 안 찾아가면 세금을 낸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비과세 연금인데 왜 세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연금을 안 받고 그대로 두면 정말로 세금이 발생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비과세 연금에 대한 질문 민원 들어와 있습니다.
1: 네, 정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하나 구분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0: 네.
1: 많은 분들이 비과세 연금이라고 하면 모든 돈이 평생 그 비과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연금 자체와 연금 개시 이후에 그 새롭게 발생한 이자는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0: 네.
2: 네, 저도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비과세니까 계속 그냥 놔두기만 하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0: 네.
2: 근데 연금을 받기 시작할 시점 이후에도 계속 금융회사에서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 부분들을 확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우선 아까 8239님께서 아까 90년대 후반쯤에 가입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90년대에 가입한 연금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1: 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구개인연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비과세 연금으로 기억을 하시는데 그런데 일부 상품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도 연금을 바로 받지 않고 그대로 두면 높은 금리를 계속 적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늦게 그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0: 예, 그렇다면 원래 적립해 둔 연금은 비과세인데 연금을 안 받고 미뤄두는 동안 그 아까 그 뭐 높은 금리로 새로 이자가 붙게 되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혹시 세금이 붙을 수 있다는 걸까요?
2: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0: 나 자신 칭찬해!
2: 최근에는 연금 개시 이후에 네, 한 번쯤 나와야죠 이런 거. 연금 개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셨어요 실제로.
0: 네네.
2: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비과세인 상품은 연금과 연금 개시 이후 추가로 발생한 이자는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0: 그렇군요. 네. 지금 제가 아주 좀 추측을 잘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니까 이 텐션 그대로 이쯤에서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애쓰셨어요.
1: 예전에 가입한 고금리 연금은 세금이 붙더라도 연금을 바로 받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고금리 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고금리이기 때문에 세금이 좀 붙더라도 그대로 두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 맞다고요?
1: 맞아요.
0: 오, 그래요?
1: 네, 고금리 연금 같은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0: 오늘 저 좀 괜찮은데요?
1: 특히 그 예전에 가입한 고금리 상품은 연에서 7% 뭐 혹은 8%의 이자를 그 계속 적용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금만 보고 판단해서

0: 저는 안 됩니다.
1: 그렇군요.
2: 네. 결국에 중요한 것은요. 세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얼마나 유리한지를 계산하는 건데 네. 연금을 지금 받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유지하다가 받는 것이 좋은지 세금은 또 얼마나 발생이 되는지 추가로 받을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고려해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1: 맞습니다. 결국에는 또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2: 네, 맞아요. 네, 같은 연금이라도 가입 시기와 상품 조건이 모두 다르고요. 네. 현재 생활 환경도 우리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 방법이 나에게도 정답은 똑같이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1: 그렇죠.
0: 네, 실제 상담을 해보면 비과세라는 이 말만 믿고 아무런 점검 없이 유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1: 네.
0: 그런데 이 연금은 가입보다 받는 방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연금이 어떤 규정을 적용받는지 지금 받는 것이 유리한지 조금 더 유지하는 게 유리한지는 한 번쯤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뭐 비과세니까 괜찮겠지 그냥 유지해두면 괜찮겠지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방송 계기로 내 연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게 제일 유리할지 꼭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상담 질문 문자 계속해서 상담 신청과 질문 문자 받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451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저는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저축과 IRP를 꾸준히 납입하고 있는데요. 최근 너튜브에서 달러연금이라는 상품을 알게 됐습니다. 한도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고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달러연금이 보험인지 투자상품인지 기존 연금보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미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번에는 달러연금에 대한 질문 민원입니다.
0: 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달러연금이 좋다던데 저도 가입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1: 예.
0: 그런데 저희는 항상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연금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달러연금이 좋냐 나쁘냐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달러 연금은 그렇다면 기존 연금이랑은 어떤 게 어떻게 다른가요?
2: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운용 방식이 차이가 나는데요.
1: 네.
2: 일반적인 원화 연금 같은 경우는 국내 금리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에요.
1: 네.
2: 달러 연금은 달러를 기본으로 한 운용되기 때문에 미국 금리와 글로벌 금융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구조적인 운용 방식이 차이점이 있죠.
1: 예, 예.
0: 그래서 최근처럼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시기에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노후 자산을 원화뿐 아니라 달러로 분산해서 준비하고 싶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런 쪽으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그리고 4512님께서 아까 한도 없이 비과세가 가능한지도 궁금하다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0: 이것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연금저축이나 IRP는 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구조인데요.
1: 예.
0: 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세법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모든 연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
1: 네.
2: 종신형으로 수령하는 방식과 계약 조건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달러 연금이면 무조건 모두 비과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달러 연금의 장단점도 물어보셨거든요. 먼저 달러 연금의 장점은 뭘까요?
0: 네, 장점 첫 번째는 이 노후 자산을 달러로 분산할 수 있다는 점.
1: 네.
0: 두 번째는 미국 금리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1: 네.
0: 세 번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예.
2: 네, 또 하나 관심 많이 가시는 부분이 조기 집중 수령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종신연금 같은 경우는 평생 같은 금액을 쪼개서 연금을 받는 방법인데
1: 그쵸.
2: 일부 상품에서는 은퇴 초기에 내가 기력이 좀 남아있을 때
1: 더 건강할 때,
2: 더 건강할 때
1: 예.
2: 예, 조금 더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상품도 있다는 거예요.
1: 네.
2: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다니고 활동 많은 시기에 생활비를 더 많이 쓰시잖아요.
1: 예.
2: 그럴 때 내가 더 활용을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0: 관심을 가실 만한 부분이에요.
1: 그렇군요. 그렇다면 달러 연금의 뭐 단점이랄까요? 뭐 유의할 점? 그런 것도 있겠죠?
2: 네, 달러 연금은 환율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금리 연동형 상품이라면 금리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연금액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0: 또 종신형으로 받은 조건인지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네. 또 내가 기대하는 노후 계획과 맞는지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 우리 연금 선택 같은 경우는 네. 장점과 함께 고려할 부분이 많으니까 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네요.
1: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달러 연금이 나에게 적합한지 필요한 상품인지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2: 맞습니다. 먼저 노후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국민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부터 계산하시는 게 먼저고요. 네. 그 결과 달러 연금이 필요한 분도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연금만 잘 관리해도 충분한 분도 계십니다. 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뭐 친구가 가입했다. 뭐 유튜브에 좋다고 하더라. 이런 이유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예. 하지만 연금은 유행을 따라가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의 노후를 책임질 생활비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네. 뭐 실제 상담해 보니까 요즘 AI 채널 그 어플에 많이 물어보시던데요.
1: 네, 네.
0: 네, 연금은요. 어떤 상품 가입했느냐보다는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었느냐가 더 중요한데 달러 연금도 좋은 선택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연금과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원 보내주신 4512님처럼 나도 달러 연금 한번 가입해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상품부터 고르기보다는 지금 충분히 설명해 주셨죠. 내 노후 준비 상황부터 우선은 체크를 해보시고 나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상황인지 꼭 판단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혼자서 이런 걸 다 분석하고 예측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전문가와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들도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5676님께서는요. 중학생 딸아이가 얼마 전에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추후에 교정치료나 도수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존 실비보험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한가요? 하셨네요.
0: 일단은 몇 세대 실손보험이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하. 일단 뭐 전체적으로 조금 보자면 네. 치료 목적은 가능해요. 근데 단순 체형 교정 이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뭐 검사를 받는다든가 약 처방을 받는다든가 네.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았다든가 수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실손 처리 가능하시겠죠.
1: 네.
0: 근데 미용 교정이라든지 자세 교정이라든가 체형 교정, 내가 뭐 약관상에서 또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일부적으로는 네.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받는지는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 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담 필요하시다거나 네. 뭐 더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또 5676님 추가 문자 언제든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634님께서도 질문 보내주셨어요. 15년 전에 가입한 CI 보험이 있습니다.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선지급해준다고 해서 비싸게 유지했는데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CI 보험은 정작 아플 때 받기 힘든 나쁜 보험이라고 해지하라는 글이 많네요. 이거 정말 깨야 할까요?
2: 일단 뭐 무조건 해지하는 것은 신중하셔야 하는데
1: 네.
2: 15년 동안 유지를 했다면 이미 많은 보험료를 그 납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1: 네.
2: 가입 당시의 건강 상태와 현재 건강 상태도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보험으로 가입하려고 해도 나이나 병력에 따라서 보험료가 비싸지거나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인터넷 글만 보고 해지하기보다는 현재 가입한 CI 보험의 약관이나 보장 내용을 보고 좀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1878님께서 응원 문자 주셨어요. 오늘도 똑순이 홍하나 팀장님 쏙쏙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세 개나 보내주셨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라고.
0: 감사합니다.
1: 예, 안부 문자
0: 고객님이신가? 보내주셨네요.
1: 누구죠?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1878님이시네요. 자, 오늘도 돈이

0: 재밌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게요. 홍하나 팀장님.
1: 네, 오늘 사연처럼 뭐 보험은 오래됐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네. 지금의 나를 제대로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 점검을 필요하다라고 하나 짚어드릴게요.
0: 네, 그리고 최정현 팀장님.
2: 네, 이 보장성 보험은 나중에 보험료가 소멸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준비를 하시고 저축성 자산을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정현, 홍하나 팀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원희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겠고요. 그 오늘 방송 도중에 계속해서 폭염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체감 온도가 35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오늘 열대야라고 하니까요. 꼭 자주자주 물 꼭 많이 드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폭염에 띠로리 한다는 의미로 그거 맞죠? 맞죠? 역시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하잖아요. 이제 우리 천효진 PD님이랑 저랑 모든 선곡엔 이유가 있는 천효진 PD님이 오늘 꼭 건강관리 잘 하시라고 띠로리 하시면 안 된다면서 미아오의 띠로리 끝곡으로 준비하셨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아나운서 강지연이었고요. 9시 1시 머니특별시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1: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3: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에는 폭염경보가, 서울 서부권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 권역으로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현재 체감온도가 28도에서 3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까지도 계속되겠으니까요. 되도록 야외활동은 자제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용비교 부근 4차로 쪽에서 사고 처리라고 있는데 군자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반대 외곽 의정부 쪽으로는 월계일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를 막고 도로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케미 라디오 최강희 최강희구입니다. 아침에 정성 들여 맨 넥타이, 칼같이 주름 잡힌 바지,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게 빗은 단정한 머리카락. 월요일 아침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정갈한 차림새를 보면 맘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있죠. 하지만 요즘은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집 밖을 나오는 순간 푹푹 지는 날씨에 높은 습도에 푹 삶은 시금치처럼 축 늘어지는데요. 간신히 붙잡은 의욕마저 싹 사라집니다. 장마의 폭염에 이번 주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땀 흘리는 순간이 내 미래가 빛나는 순간이다. 오늘도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최고입니다. 날씨에 맞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도 파이팅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를 뉴스 연정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중요 강혜연입니다. 척하면 척.

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강혜연 씨 신나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푹푹 씁니다, 날씨. 지금 여기 상암동 31.3도 나오고 있네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내려졌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35도 안팎이고요. 폭염기세가 오늘 고비로 해서 조금은 누그러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또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고요. 네. 눈에 띄는 뉴스 보면은요, 오늘 뭐 코스피가요, 오늘 장중에 아주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7,000선이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예. 9,000까지 올라갔다가, 예, 7,000까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거의 뭐 590포인트나 내렸네요. 현재가 6,873이랍니다. 코스닥도 덩달아서 4% 넘게 떨어져가지고 800선 턱걸이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가 7,000선 밑돈 게 약 두 달여 만이네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매도 우위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투톱, 삼전닉스 급락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13% 하락해서 200만 원대도 떨어져가지고 191만 원 선이 됐고요. 특히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는 25% 하락을 했습니다. 예, 25%. 이거 뭐 4분의 1이, 원금의 4분의 1이 날아간 거죠. 삼성전자도 8%대 하락해서 지금 26만 원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예. 자, 주식 참 모르는 겁니다. 뭐 잘 나가다가, 예, 지금 또 뭐 사이드카도 좀 발동됐다고 그래요. 네. 자, 그리고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영업을 오늘부터 임시 중단합니다. 사실상 파산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늘 홈플러스가 운영자금이 모두 고갈돼서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이고 유틸리티 비용 등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더는 매장을 정상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네요. 회생법원에 따르면 20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때까지 뭐 2천억인가 마련이 안 되면은 문을 닫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홈플러스의 직원이 전국에 만여 명 계시다는데, 아, 참, 이 삼복도에 큰일 났습니다. 예. 월드컵 소식 보면은 어제 새벽이었죠. 아르헨티나가 연장 혈투까지 가서 스위스를 꺾고 이제 4강에 진출했어요. 3대1로 네, 이겼습니다. 이로써 월드컵 사상 최초로요. FIFA 랭킹 1위부터 4위 팀까지가 모두 4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프랑스가 현재 FIFA 1위거든요. 1위 프랑스, 그다음에 스페인,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1, 2, 3, 4위들이 전부 4강에 오르는 진기록을 달성했는데, 자, 이제 4강, 준결승전이죠. 준결승전이 언제 있느냐 하면은 수요일 날 아침에, 수요일이니까 15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15일 날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이 먼저 하고, 그 다음 날 16일 날 새벽에는 잉글랜드하고 아르헨티나가 준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 결승전은 20날로 되어 있습니다. 7월 20날. 재임 기간 인사 비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김하수 전 경북 청도 군수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김전 군수가 오늘 아침 7시쯤에 청도군 한 야산에 숨져 있는 것을 소방 관계자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김전 군수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되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 말씀드렸고, 자, 나눔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돈가스 PD가 출제하는 가스 퀴즈. 예, 어떤 게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실버돌 힘든 싱어 가수죠. 최신영 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있는 거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아싸

가스 돈가스 퀴즈합니다. 나눔 선물 시작할 거예요. 먼저 가스 퀴즈 푸시고 받고 싶은 선물 적으시고 누구와 이 선물을 받고 싶은지 샵 0951로 문자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거죠. 오늘 가스 퀴즈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올려놨네요. 증권시장 관련해서 퀴즈를 올려놨습니다. 자, 이것은 증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발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발동이 되면 5분간 매매혹과 효력이 정지된다. 발동 5분 후에 이것은 자동 해제가 되는데 이것은 하루에 한 번만 발동이 가능하고 주식시장 매매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다. 이게 뭐냐? 증권 안 하시는 분들은 매우 어려운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보기 두 개 올려놨습니다. 1번 사이드카, 2번 렌터카. 아, 모르시면 몇 번? 1번 쓰시면 됩니다. 네, 증시 충격 완화하기에 발동하는데 5분 동안 매매 효과 효력이 정지가 된다. 이게 뭐냐? 1번 사이드카냐? 2번 렌터카냐? 예. 타고 다니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모르시겠으면 그냥 몇 번? 1번 적으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뭔지 다 나왔고, 자, 26개 나눔 선물 읽어드릴 테니까 그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 적어주세요. 하나만.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사각항아리. 분당 야탑동 마켓 사라다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의 인터넷 강의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의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의 통통치킨에서 파닭.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 볶음탕. 인천 서구 백암 장수순대 2인분.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마시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시는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적을 거는 이 나눔 선물을 받게 되면 누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샵 연구일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퀴즈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증시 충격 완화하기에 5분간 거래 정지되는데 이게 뭐라 그러느냐. 1번 사이드카냐 2번 렌터카냐. 모르시겠다고요? 그냥 1번 적으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서지효가 부릅니다. 와봐.

와바 와바 와바 서지혜 씨 노래는 항상 들을 때마다 씩씩해서 좋아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나눔 선물 당첨자 지금부터 발표합니다. 일단 가스 퀴즈 정답은 1번이죠. 예, 사이드카입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1654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서준맘입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뵙네요. 서준맘.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제가요. 손을 다쳐서 골절이 됐다가 이제서야 출근했답니다. 사진하고 같이 보내셨네. 엄지손가락이 있는 방향으로 봐서 왼손을 다치셨나 봐. 아직도 왼손 엄지 관절 두 군데 좀 꺼뭇꺼뭇한 상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치셨어? 손을 다쳐서 골절이 됐다가 이제 출근했는데 엄지손가락 뼈가 조각이 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고. 어디 큰 충격 문틈 같은 데 받으셨나? 몸조리로 만두 좀 먹고 싶은데요. 예, 1번이 정답입니다 하셨네. 자,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완쾌가 되신다니까. 1654 서준맘한테 만두, 예, 만두 어딨지 만두? 24번 고기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게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두 번째 당첨자는 2093번님입니다. 정답은 1번 사이드카고요. 오란다 주신다면 시골에서 오이 농사하는 형수님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2시를 책임지는 모든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1구님의 오프닝 멘트 말씀대로 땀 흘리며 애쓰다 보면 좋은 미래가 오리라 확신합니다. 2093님께 파주시 한가 쌀과 미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9526번님이에요. 이번에는 정답은 1번 사이드카고요. 항아리 좀

받고 싶어요. 집사람이 김치를 잘 안 해서 선물을 받고 열무김치에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TBS 정상화를 기원하고요. 아내분께서 김치를 안 해서 냉장고 속에 김치떡을 받아가지고 일단 그릇을 먼저 받은 다음에 김치를 한번 해보시겠다. 아, 좋습니다. 역발상하긴 합니다만 9526번님한테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항아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사각항아리 받으시고 나서 열무김치를 담그시겠다는 거죠. 잘 해드시기 바라고요. 2613번님 당첨. 정답 1번 사이드카고요. 1고라번이 여기 부산인데요. 날씨가 경상도 말로 장난 아닙니다. 공장 현장에 선풍기로 버티고 있는데 집에 가면 녹초가 됩니다. 너무 더워서 국 끓이는 것조차 하기 싫어요. 국 좀 주세요. 2613번님, 네, 부산에 계시다는데 부산 뭐 서울보다는 당연히 더 더울 것 같습니다. 이분 한번 가스피디 2613번님 부산에 계신다는데 한번 연결 좀 해봐. 오, 얼마나 더운지. 자, 노래 한 곡 듣고 그러면은 자, 연결이 되는 대로 한번 인터뷰를 부산의 청취자 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를 들을 거야, 근데? 빠블로. 뭐 들을 거야? 뭐야? 문성재가 부릅니다.

0: 네, 부산 청취자를 전화로 연결을 했답니다. 자, 엄청 지금 부산 덥다 그러는데 2613번님 연결했대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여성 청취자시군요.
1: 일본 아버님.
0: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1: 네. 네, 제가 가끔 문자 한 번씩 보냅니다, 부산에서.
0: 아, 그러세요. 예.
1: 네네.
0: 2613으로 해서 보내십니까, 아이디를?
1: 네.
0: 아, 그러시구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선풍기로 공사 현장에 계시다는데.
1: 네, 저희 회사가 낚시 바늘 만드는 회사거든요.
0: 공사 현장이 아니고 공장이구나, 공장. 그러니까 낚시 바늘 만드는
1: 공장입니다.
0: 공장. 네.
1: 네네.
0: 에어컨도 없이 그냥 선풍기로 버티고 계세요?
1: 네네. 선풍기 그중 각자 한 대씩 버티시는데요.
0: 그렇습니다. 예.
1: 네, 너무너무 더워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다가, 예, 뭐, 포장하는 그 외에다가.

0: 네.
1: 엄청 더워가지고
0: 예.
1: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등에서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0: 아니, 이게 에어컨이 없어요, 그래?
1: 뭐 에어컨 이렇게 이제 그 날씨 그 세게 먼지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0: 예. 네.
1: 에어컨을 설치가 할 수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0: 아, 거기에 금속이 이제 물질이 금속이다 보니까.
1: 네네네,
0: 아,
1: 맞아요.
0: 낚싯바늘. 그렇구나.
1: 네네.
0: 직원들은 전부 몇 명이나 되세요?
1: 조그마한 소규모인데 21명 정도요.
0: 오, 하루 종일
1: 21명 정도인데,
0: 그 많은 분들이 그
1: 네.
0: 낚싯바늘을 생산을 하십니까?
1: 네네, 맞아요. 각자 분야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낚싯바늘을 생산하시는데, 나이가 전부 다 50대에서 70대까지, 그렇게
0: 그러면
1: 돼요.
0: 다들 이제 숙련공들이시겠네.
1: 네네. 제가 조금 늦어요.
0: 몇년 하셨어요?
1: 제가 4년 차인데,
0: 4년.
1: 보통 10년 차 이상이에요.
0: 아, 그러시겠네. 그거 아무나 못 만들겠죠? 다 익숙해져야 만들죠?
1: 네네. 따로 딱, 낚시 바늘을, 센치하고 딱 조절해 주시는 기사님들이 계세요.
0: 네.
1: 그러면은 기계에서 나오면은 그 분량하고 다 선별을 하셔가지고
0: 예.
1: 또 보내면은 조금 해가지고 왔어. 낚시 바늘 조금을 해가지고 왔어. 또 여기서 또 포장하세요.
0: 아, 복잡하구나.
1: 네네.
0: 예,
1: 바로
0: 뭐,
1: 나옵니다.
0: 낚시 가게 이렇게 낚시 바늘 있는 거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다 그렇게 절차가 있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1: 네네. 잘못
0: 그렇군요.
1: 만들면 큰일 나니까 분량 선별에다가
0: 예. 지금 청취자님은 저 입사 4년 차라고 그러셨는데,
1: 네.
0: 지금 뭐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되세요?
1: 작년에
0: 6학년?
1: 한갑 지났습니다.
0: 6학년
1: 6학년
0: 초반?
1: 중반입니다. 네네.
0: 저보고 오라버니 하는 거 봐서는 뭐, 6.2, 6.3?
1: 65년.
0: 6.5, 6.5시구나. 예,
1: 네네. 네네.
0: 좋으시구나. 예. 그 낚시판을 그 회사 이름은 뭐예요?
1: 코리아 후크.
0: 코리아?
1: 후커.
0: 후커.
1: 네, 구할 때 후커.
0: 예, 코리아 후커. 예.
1: 네,
0: 후커. 지금 저 밖에서 파블로 PD가 코리아 후커 지금 검색하고 있어. 여기 있네. 코리아 후크?
1: 네, 후크.
0: 후크로 돼 있네. 여기 부산 강서구 녹산 산단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0: 녹산 산단 382로에 예. 여기죠. 아, 여기 아닙니까?
1: 네,
0: 어쨌든
1: 맞아요.
0: 그래. 아, 코리아 후커라는 회사고, 지금
1: 네.
0: 그, 바다 낚시 때, 그, 낚시 만든다는 거죠? 그, 바늘?
1: 네, 맞아요.
0: 그
1: 바다
0: 종류가
1: 날씨도
0: 많아요?
1: 있고, 민물 날씨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0: 몇 가지
1: 수백
0: 정도
1: 가지
0: 있어요?
1: 되더라고요. 수백 가지가 돼요.
0: 수백 가지가 됩니까?
1: 네. 똑같은 제품에, 뭐, 번호가 또 1부터 10까지 있고 이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다 번호가 또 틀리고 하니까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요.
0: 그러면은 바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은 뭔지는 알겠네요, 그죠?
1: 그렇겠죠. 저도 바닷가 출신인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0: 예. 그뭐 바다 낚시는 아닙니다만 그 브래드 피트
1: 네.
0: 나왔던 그 영화 있잖아요, 가을의 전설.
1: 네네.
0: 가을의 전설.
1: 네네.
0: 거기는 왜그 미국의 어떤 그큰 계곡에서 플라잉 낚시라 그래가지고
1: 네.
0: 거기도 낚시는 아니고 미끼 같은 걸 던지잖아요, 뭘로 만든 거?
1: 네네.
0: 그거 보셨어요, 그 영화?
1: 아니, 안못 봤습니다.
0: 브래드 피트 나온 가을의 전설. 아, 플라잉 낚시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1: 플라잉
0: 만드시겠네.
1: 날씨도 있어요.
0: 그런
1: 네,
0: 것도
1: 플라잉
0: 있어요.
1: 날씨도 있어요. 네네.
0: 오, 알겠습니다. 자, 공장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제 일들 하시나 봐요?
1: 전부 다 각자 너무 시끄러우니까, 앱으로 이어폰 꽂고 그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구나. 이어폰 각자
1: 네네.
0: 끼고서. 알겠습니다.
1: 네네.
0: 그러면 청취자님은 이어폰 끼시고 허리케인 라디오 서울에서 나가는 이걸 듣고 계시는군요.
1: 네, 항상 좋습니다.
0: 그래요.
1: 너무
0: 부산에도 뭐
1: 영광입니다.
0: 라디오 방송 많은데 서울 TBS 이렇게 들어주셔서 어떻게 다 듣게 되셨어요?
1: 우연찮게 교통방송 틀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0: 네.
1: 그리고, 일곱 오라버님도 너무 재밌게 하시고, 한강 이종환 선생님도 너무 재밌고,
0: 고마워요.
1: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소개를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 공장에 저기 전부 다 인연들이 나이 연세가 다 많으신 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오란다 주셔가지고 그때 요 살라서 잘 먹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네. 저기 그 국 좀 받고 싶다, 국 끓이는 것 좋다 싫다 해가지고 파블로 PD가 저거 보내드렸대요. 네.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 한우국밥 6인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그래. 화이팅 하십시오.
0: 네, 고맙고요. 낚싯바늘 만드신다고 그러니까 그 추가열 씨 아세요? 추가열 씨.
1: 네네네.
0: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노래 부른? 이 추가열 씨가 이게 또 낚시광이거든, 이분이.
1: 아, 맞습니까?
0: 네, 맞아요. 그 이제 도미의 추억인가? 파블로 맞죠? 네. 그 노래를 제가 선곡해서 들려드릴게. 어때?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낚싯바늘 제조하시는 분들이니까, 자, 추가열의 노래, 도미의 추억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0: 예.

네, 날씨 더운데 바다 생각하면서 도미 지역 들으니까 더위가 약간 좀 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부산 청취자님을 위해서 추가열의 도미의 추억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4266번님인데 당첨자는 아니고요. 나눔 선물 후기를 보내셨네. 수택동에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다녀왔습니다. 처형들이 사는 동네라서 동서 처남까지 모두 모여서 오랜만에

즐거운 자리가 됐고요. 기본 식사권에 3배 넘게 곡주와 함께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어려운 TBS를 위해서 나눔 선물에 동참해 주어서 애청자로서 감사하단 인사 말씀도 주인한테 드렸고요. 악기 연주도 오카리나, 기타, 팬플루, 색소폰 여러 곡 연주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자리 갖게 해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가족이 모이셨네. 사진을 보내주셨어. 지금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 실내에 테이블 두 개를 차지하시고요. 둘레 여섯. 아니, 사진 좀 가만, 숫자 세고 있는데 자꾸 줄였다 키웠다면 내가 어떻게 알아? 둘레 여섯, 여덟 분. 사진은 뭐 주인께서 찍어줬다고 치고, 이거 온 가족이 정말 회식 잘하셨네. 맥주에다가, 예, 아유, 좋으셨겠어요. 곡차가 넘쳐납니다, 지금. 자, 고맙습니다. 이어서 3496번님 당첨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일구 씨.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정답은 1번 사이드카고요. 나눔 선물은 가락동 바다나라 회 시식권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저희 친정엄마 모시고 사는 올케의 생일인데요. 남동생 부부한테 회 시식권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예. 3496번님한테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둠의 2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잘 다녀오세요. 2624번님 당첨됐습니다. 19 앵커님, 할아버지 체면 좀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영어 수강권을 주시면 중학교 2학년 손자한테 선물하고 싶습니다. 정답은 1번 사이드카입니다. 2624번님이 이제 할아버지신데, 예, 손자한테 인터넷 수강권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중학생 인터넷 강의 재미로 해서 인터넷 강의 수강권, 중학생을 위한 수강권이니까 잘 됐네요. 네. 자, 이어서 2594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사이드카입니다. 포천예술공원에 입장권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몇년 만에 포천에 처갓집을 가는데 가는 길에 집사람하고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TBS 정상화 기원하고요. 2594번님께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 1999에 3명 입장권 보내드립니다. 좋은 구경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실버들 힘든 싱어 가왕을 차지했었죠. 남산 씨가 부릅니다. 참아.

내 또마 차만 타면 오는데 참 고향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 있잖아요, 청취자 여러분들. 남산에 차만 타면 오는데 있고, 저 아까 틀어드렸던 최신영의 있는 것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또이 노래 있고, 또 광표의 추억의 포장마차, 술잔에 키스하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지상파 라디오 중에는 아마 저희 TBS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만 유일하게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예, 작가들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저희끼리 예, PD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실버들 힘든 싱어라는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 자꾸 듣다 보니까 7080 세대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노래가 더 먹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남산 씨나 뭐 최신영 씨나 또 광표 씨나 이런 분들 불러다가 한번 예, 아직은 뭐 유명 스타 가수들은 아닙니다만 이런 소박한 가수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부드럽지 않아요? 예, 딱딱 스토리도 우리 7080에 그런 이야기들 해주고 그러는데 자, 4266번님이 이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팸플렛 같은 게 예, 붙여져 있는 사진을 보내셨네. 이걸 누가 만들었나? 오, 저희는 만든 게 아닌데 제가 마이크 앞에 예, 양복 입고 하얀 예, 와이셔츠 입고요. 헤드폰 끼고 있는 사진이고 대한민국 대표 라디오다. 파이팅 멋지다. 최일구 허리케인 라디오. 라디오의 힘. 시사와 웃음이 만나는 시간. 저희들이 만든 건 아닌데 아마 인공 AI로 뽑은 사진 같은데요. 아마 그 구리 수택동에 양꼬치집 사장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양꼬치집에 저렇게 붙여져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예. 8176번님. 경기도 광주 편의점인데요. TBS를 틀어놨습니다. 190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아, 그래요? 그 8176님. 그 광주 편의점 앞에 사진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예. 소개 좀 해놓게. 그러니까 편의점 실내에서 그 라디오 소리가 제 목소리 들린다는 거죠. 예. 8176 근처에 계시면 아니면 나중이라도 편의점에 사진 좀 찍어서 저희가 홍보 좀 해드릴게. 예. 자, 이번에는 예지 아빠님께서 아 제가 아까 실버들 가수들 불러서 조촐한 음악 파티 해보는 거 어떠냐 여러분들 의견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예지 아빠가 저는 실버들 음악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190도 노래하는 조건으로 해야 됩니다 아 당연히 해야죠 예. 저도 실버들 힘든 싱어인데요 뭐 예. 인생 뭐 있니 전세 아니 월세 아싸 예, 좋잖아요 그죠? 연천 1096 애청자님이 문자를 보냈네요. 오늘은 또 어디 산책을 하셨나?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주말 잘 보냈어요? 저는 주말에 속초에 낚시 다녀왔습니다. 고등어 전갱이 많이 잡았습니다. 아직은 어린 애들이라 다 놓아주고 왔고요. 손맛만 보고 왔습니다. 겁나 덥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진짜 전갱이를 한 붓다리 정도는 잡으셨는데 아직 어린 애들이라 다 그냥 방생해줬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1096님이 연천 양주일 때만 산책 10km씩 가시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속초를 다녀오셨군요. 0337번님, 네. 역시 나눔 선물 후기를 보내셨네요. 다이어트하고 몸 만든 김에 보디빌딩 대회에 첫 출전한다는 아들, 대회 결과는 4등을 했고요. 세상에 몸 좋은 젊은이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몸만큼 정신도 맑은 청년이 많아서 우리나라 미래가 밝았으면 합니다. 보내주신 미친양 꽂히는 아들이 같이 고생한 엄마랑 안 가고 친구랑 간다고 해서 제가 방문 후기는 못 적겠지만 진심으로 감사를 사장님께 드립니다. 날도 더운데 더 이상 TBS 모든 분들 마음고생 몸고생 그만하길 항상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0337번님. 네. 뭐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예. 날은 더워지고 TBS는 더 바짝바짝 말라가기만 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간 아름다워라는 날이죠. 아름다워라 3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가수가 나오냐면요. 스페셜로 보조 MC가 출연합니다. 사실 보조 MC 할 만한 분은 아니고요. 스타 가수신데 하여튼 어떤 가수가 나올지 보조 MC로 기대해 주시고요. 아름다워라의 가수 성환 씨, 더없이 좋은 날 가수 진영 씨가 7080 노래를 즉석 라이브로 전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미리미리 아름다워 미사리 출신 가수 성환 씨와 진영 씨가 즉석 라이브 어떤 곡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듣고 싶은 노래 미리미리 예, 선곡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 지금 키보드 하고요. 예, 노래방 기계도 여기다 갖다 놓고 그래서요. 예, 얼마든지 반주도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 저 듣고 싶은 노래 여름이잖아요. 예, 오늘이 7월 13일 예, 조금 있으면 뭐 초복 돌아오고 그럽니다. 예, 슬슬 여름이 가동되는데 여름에 듣고 싶은 시원한 노래들 좋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주문을 해서 50원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 3부에 월간 아름다워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끝곡입니다. 김충은이 부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5: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8: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7: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8: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7: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8: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7: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0: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체감 온도가 29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노약자분들은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도로는 평소 월요일 이 시간 정도로 밀리고 있는데 고속도로 중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가는 길 충주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사고 지점 뒤쪽으로 3km 정도 정체입니다. 또 작업하는 곳도 있는데요.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성남 쪽으로 가는 길 수서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8도, 습도는 6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성환이 부릅니다.

0: 7080 세대가 좋아하는 미사리 음악 즉석 라이브로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오늘은 새로운 아름다운 보조 MC가 나왔습니다. 보조 MC계 이른바 땅콩 신곡이죠. 산 넘어 산으로 활동하는 가수 진심원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땅콩입니다. 네.
0: 미안해. 써 있는 대로 읽은 거야.
1: 아니, 어쩜 이렇게 딱 비슷하게 봐.
0: 이거 저 파블로가 저, 네. 저 계속 쓴 거거든, 이거. 네. 네.
1: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이 땅콩하고 좀 비슷해요.
0: 뭐였는데요?
1: 톰과 제리의 제리였어요. 근데 땅콩하니까 비슷하게 잘 뽑았네.
0: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1: 저는 두 군데 다녔는데. 네. 고향에서 이제 신창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뭐라 그러죠? 어머니가 이제 제주시로.
0: 아, 유학을 보냈구나.
1: 예, 유학을 갔는데 중앙초등학교.
0: 아, 그랬구나.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진심훈 씨도 뭐 가수 초창기에 미사리 많이 출연했었죠?
1: 미사리가 저희 가수들한테는 정말 밥줄이었죠. 또 없는 공연장이. 네. 예. 거기만 쫙 있었으니까.
0: 그래요.
1: 지금은 없습니다.
0: 그래서. 예. 자, 오늘 이제 진심훈 씨가 이제 보조 MC를 맡았으니까. 네. 출연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오늘은. 네. 특별히 제주도 학창시절 그 떡볶이집 DJ 하셨다며. 예? 네.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1: 우리 김경래 PD님이. 네. 야, 이거 언제적 30년 전에 얘기한 거를 지금도 얘기하고 있으니.
0: 예. 좀 이해를 해주세요.
1: 예전에는. 네. 그 동문시장이라고 제주도에. 지금은 중앙시장입니다.
0: 네.
1: 동문시장 저쪽 그 게이트 입구에 보면은 떡볶이집이 쭉 있었는데 다 DJ 박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DJ가 떡볶이집에서 DJ를 음악도 틀어주고. 거기에 DJ 박스 안에서 김구나 거의 재털이 좀 치워. 다 얘기하는 거야. 마이크로.
0: 그런. 네. 그런 경력을 살려서. 자, 네. 그 DJ 톤으로 아이고 소개해 주세요.

0: 허리케인 떡볶이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DJ 머니예요. 7080 추억의 멜로디를 즉석 라이브로 가슴 한복판에 팍팍 꽂아드리는 시간, 월간 아름다워라. 자, 3번 테이블 오늘도 짜장떡볶이 2인분 감사합니다. 김구나 잘해드려라. 죽돌이다. TBS에선 이미 히트곡이죠. 아름다워라로 활동 중인 부산 출신 기타리스트 겸 가수 성환 씨 모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라 성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네, 얼큰하네요. 네, 성환 씨. 네. 좋습니다. 네, 계속 할까요?
2: 계속 하십시오.
0: 네, 이분은
2: 아, 빨리 해. 왜 이렇게 늦어?
0: DJ가 원래 침착하게 하는 겁니다. 네. 이분은 피아니스트 겸 가수죠. 김구나, 이번 테이블 재터리도 좀 정리해드리고 그래라. 자,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이미 히트 가수, 자작곡 더없이 좋은 날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대구 출신 감성 유튜브 스타 가수 진영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진영입니다.
2: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성환 씨나 이제 진영 씨나 진신문 씨다 알죠?
3: 아,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4: 그럼요.
0: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진영 씨는 또 개인적으로 제 노래를 또 유튜브에서 많이 부르셨어요.
2: 어떤 노래 불렀어요?
3: 그때 한참 안 오.

0: 그렇죠. 그런 노래도 그 노래도 진짜 많이 부르고
1: 기본이었고.
0: 애수도 많이 부르고 뭐 워낙 신청곡이 많이 너나 나나 뭐
1: 제가 안 올 거면서 나왔을 때
2: 안 올 거면서
3: 명곡이야. 그렇죠. 네. 나는 진심원 씨 노래 중에 안 올 거면서가 제일 좋다.
1: 아, 감사합니다.
2: 안 올 거면서 온다는 말은 왜 했나.
3: 네. 몇 점? 이거 몇 점? 요거 몇 점?
1: 95점입니다.
3: 95점.
1: 네. 다음 달에 제가 콘서트 하는데 오실 거예요?
3: 그래요? 네. 불러야지 당연히 나
1: 안 올 거면서
3: 갈 거야 이 사람아.
1: 알겠습니다.
3: 언제 하시는데?
1: 아니 이거 이렇게 뻥이에요. 아~
3: 여보세요. 나 진짜 아닌데 안 해요? 진심원 씨.
1: 아, 이제 해야죠, 올해 해야죠.
3: 연말 되면 할 거 아니에요?
1: 지금 제안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3: 제가 얼마 전에 KBS 아침마당 그 시간에 이제 헬스에서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라 네. 돌리는데 아침마당 보니까. 나왔대 아저씨?
1: 예, 안 올 거면서 불렀죠.
3: 안 올 거면서.
1: 뭐 그 전주에는 불후의 명곡.
3: 뭐?
1: 못 보셨어요? 이제 불후의 명곡에서
3: 아침마당에 그때도 출연했어요?
1: 아니 불후의 명곡이란 불후의 명곡에
3: 불후의 명곡
1: 우승했잖아요.
3: 아, 그랬습니까?
1: 김범용 씨하고 저하고 찐친 편에서
3: ETV에서 하는 거?
1: 예, 그렇죠.
3: KBS ETV.
1: 예, 예.
3: 아, 그랬구나. 여보세요.
1: 정수라
3: 선생님. 그 많은 프로를 내가 다 어떻게 봐요.
1: 그러니까 좀
3: KBS 다... 아침마당 챙겨본 것만 해도 형님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1: 형님 간접 자랑하고 있잖아요.
3: 네, 알았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자, 그러면 자, 보호자 MC까지 다 소개해드렸으니까. 자, 월간 아름다워라. 성한 진영 씨. 보통 시작은 두 분의 듀엣곡으로 저희가 합니다.
4: 네.
3: 자, 진심원 씨 오늘 저 보호자 MC를 처음 나와서 고마운데.
1: 네.
3: 오늘 첫 곡은 하여튼 듀엣곡으로 갈 거예요.
1: 네.
3: 자 그러면 듀엣곡으로 어떤 곡을 두 분 준비했어요?
4: 오늘 찻잔의 이별이라는 노래.
1: 아우.
3: 찻잔의 이별?
4: 그 윤수일 선배님하고
3: 어떻게 하는 거지?
4: 예.
3: 찻잔의 이별?
4: 그대와 나의 찻잔이.
3: 아, 그 노래. 그 노래.
1: 나는 이다방에 들어왔을 때 이건 깜빡했네.
4: 찻질을 보도록
3: 봐. 아니 프로 가수들도 모른단 말이야.
1: 제목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네.
4: 좀 헷갈리지.
3: 아, 그러니까 가끔가다 제가 노래를 틀리게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청취자들이 노래 똑바로 하라 그러는데 아니 진짜 가수들도 다 다른 가수 노래 다 모르는 거야.
1: 헷갈립니다. 예.
3: 자 그러면 진영 씨가 네네. 커피도 한잔 했고 연습들 많이 해갖고 왔죠?
4: 네.
3: 윤수일, 최진희 듀엣이 부릅니다. 이거를 성환 진영 씨가 부릅니다. 기타와 피아노 연주해가면서 찻잔의 이별 듣겠습니다. 박수.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경력

0: 완전 미사일이야.
1: 그대와 나의 차찬.
2: 야, 목소리 좋다.
0: 5번 테이블 커피 갖다 드려라.
1: 자꾸만 그거 해야 돼. 가는데.
2: 저 3번 테이블.
0: 그렇죠.

0: 어때요, 신문 씨?
1: 저희가 아니, 갑자기
0: 아니 저희가 이제 네. 월간 아름다워라 이렇게 미사일이 감성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처음 들었겠지.
1: 네.
0: 어때요, 이런 분위기?
1: 근데 일단은 두 분 섭외를 정말 잘하셨네. 진짜로 이게 앙상블이나 목소리 톤들이 너무 잘 어울리고 네.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그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었어요.
0: 어디다 차리고 싶어요?
1: 아니 뭐 미사일이든 어디든 형님이 중간에 그 멘트 애드립을 하는데 형님은 저쪽 장흥 계곡 쪽에 백숙집 사장인 줄 알았어. 네, 너무 좋았습니다.
0: 진짜 이런 거 하나 차리면 손님들 좀 오실까?
1: 아, 오죠. 아, 매니아들 오죠. 그리고 우리 저 성환 씨 목소리가 말이야. 네. 야, 이 질리지 않는 목소리예요.
0: 예, 그래요. 성환 씨가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
2: 아니 맨날 태현이 형님한테 네. 좋은 소리 못 듣다가 네. 다시 선배님이 오시니까 직접 해주시고.
0: 김태현 씨 얘기하잖아요. 김태발 씨가 워낙 보조 MC를 쭉 하다가 예. 요새 출연료를 못 받잖아.
1: 아 그래서 안 나와?
0: 아 못 나오는 거야. 지금 딴 데 가서 알바하고 있어.
1: 뭐 배달하나?
0: 그건 모르겠어요. 아, 얘기를 안 하더라고.
1: 태현 형이 나보단 좀 나은데. 요거 좀
0: 무슨 소리 하고 있어?
1: 멘트 같은 건 나보다 훨씬 나은데.
0: 자, 네. 여보세요, 보조 MC. 네. 여기 팀에서 아,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0228님께서 분위기 좋고 정말 짱입니다. 쩌렁쩌렁 울리면서 용문산 계곡에서 듣고 있어요.
0: 용문산. 네.
1: 목소리 좋고 성환, 진영 두 분 모두 좋습니다 하셨고요.
0: 용문산 계곡 그러시니까 제가
1: 형님 여기 양평 아니에요?
0: 그치, 양평 예, 예, 예, 아, 형이 예. 얘기하려고 그러잖아.
1: 어, 예.
0: 얘기하려고.
1: 예, 말씀하세요.
0: 81년대 제 군대 가가지고 양평 24단에 근무했거든.
1: 아, 야, 올 때마다 군대 얘기를 듣네.
0: 여보세요. 용문산 계곡이 저게 아름다운 데가 아니야, 사실은. 왼쪽으로 가면 민간인 출입역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24단 사단 유격장 훈련소가 없어. 지옥의 훈련소.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이분은 용문산 계곡에 민간인 출입 거기가 있는 거지. 네. 죽어 여기 가면. 예.
1: 또 한 분 더 보내셨어요. 네? 소리? 소리라고 이렇게.
0: 아이디가 소리.
1: 아, 아이디 네. 소리님께서 30여 년 전 제주도 동문시장 DJ 박스멘트까지 진시우님 그곳에요. 로라장도 있었어요. 그렇죠. 롤러스케이트장이 그 근처에도 하나 있었고 현대극장 쪽에 하나 있었고 제주도
0: 그 30여 년 전 추억을 떠올리는 걸로 봐서는 지지문 씨가 그때 여기 있을 때인가 그러면?
1: 30년 전, 그렇죠.
0: 동문시장?
1: 30년 전에 더 전에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때 벌써 가수가 돼갖고 서울에서 예, 활동할 때인데 분위기를 잘 아시는 분이
0: 이제 제주도에서 있다가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개구생했던 이야기.
1: 예.
0: 그게 산 넘어 산에 요새 나오는 거 아니야?
1: 그렇죠.
0: 그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집어넣더라.
1: 예, 제 얘기입니다.
0: 시모나 뭐라고 하더라?
1: 고생했다 시모나.
0: 심 고생했다
1: 시모나. 사랑한다 시모나.
0: 또 4908님은 네. 멋진 카페에서 음악 듣는 기분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감성 살아 있고요.
1: 네.
0: 어때요? 그 산 넘어 산 신곡 반응 어때?
1: 반응 뭐 아직까지는 저만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듣는 분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네. 우리 김범룡 선배님이 이거 안 뜨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랬어요.
0: 왜 왜?
1: 아니 너무
0: 이게
1: 좋대요.
0: 김범룡 씨 노래요?
1: 아니요 아니요 제 네. 노래를 이제 항상 같이 하니까 형님이 내 노래 신곡입니다 하고 무대에서 하는 걸 듣더니 시모나 너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 멋진 시모나 할 때 시모나를 난 친구야로 부르거든요 가끔 근데 시모나를 넣어라.
0: 아 그래서
1: 그게
0: 거예요?
1: 좋다 하더라고요.
0: 그게 패착이야. 네, 친구야로 바꿔. 네. 여보세요.

0: 이래드라니까?
1: 어, 그래요.
0: 몰랐어요?
1: 아, 못 봤어요, 그거는.
0: 그러니까 형 얘기를 들어. 김범중 씨 얘기 듣지 말고.
1: 알겠습니다. 예.
0: 시모나 빼고 뭘로 누라고? 친구야로. 아, 그거만 갈아껴.
1: 예, 예. 어, 예. 사랑한다 멋진 친구야.
0: 어. 그게 낫지. 알겠습니다. 멋진 시모나 이게.
1: 예, 의미가 있어서.
0: 에이, 너무 개인적인 예. 거지.
1: 알겠습니다.
0: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시몬 씨 보조 MC로 기꺼이 나와주셨는데 진시몬 씨 노래 한번 들어봐야죠. 그죠?
2: 네.
0: 자, 산 넘어 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진시몬 씨의 어려웠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0: 고생했다 멋진 친구야. 왜 이렇게 놀래?
1: 아니 어떻게 한 번 듣고
0: 내가 놀랬더니 깜짝 놀라네.
1: 한 번 듣고 이렇게 잘 아세요? 아니 제 이 노래 나갈 때
0: 뭘 한 번 들어요? 지금 여기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이 산 넘어 산을 지금 한 100번째 들고 있는데.
1: 아, 감사합니다.
0: 좀 평소에 밖에서 돌아다닐 때 허리케인 라디오 좀 듣고 다녀.
1: 알겠습니다.
0: 이 시간에 뭐 들어요 혹시 라디오?
1: 허리케인 듣고 있어요.
0: 솔직히 얘기해봐. 뭐라고 안 그렇게. 저 MBC 이런 데 듣는 거야?
1: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0: 그거 CBS 듣냐?
1: 아닙니다. 예, 저는 허리케인 듣고 있습니다.
0: 정말이요?
1: 예.
0: 자주 좀 들어주시기 예. 바랍니다.
1: 형님도 제 노래 나갈 때 잡담 좀 하지 마.
0: 자, 우리 성환 씨나 진영 씨.

0: 어때요? 산 넘은 산.
1: 네? 그 노래가 저는 이제 또 막 저도 추억에 저는 게 저도 서울에 올라와서 지나온 집들이 있잖아요. 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0: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네. 고생했던 네. 그 살았던 그 집들 네. 반지하 뭐 이런데.
1: 저 반지하에 산 적 없지만 네. 주로 꼭대기 살았어요. 초반에 옥탑. 네 옥탑 뭐 많이 살아가지고 초반에.
0: 그러면 대충 몇 군데 정도가 주마다 확 지나가요?
1: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많이 옮겨서 한 1년 아니면 2년이면 계속 옮겨야 되니까.
0: 한 수십 개 되겠네 그러면.
1: 네네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네.
0: 우리 부산사람인 성환 씨는 네. 뭐.
2: 저는 지금도 지하에 살고 있어요. 저 로봇트럼에서 짜내가지고.
0: 실패잖아.
2: 완전 지하에 현재 지하.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 지하.
3: 어디 서울? 네. 서울?
1: 네. 아, 서울.
0: 어디 구로동 어디 산다고?
2: 네, 구로.
0: 완전 지하라는 건 뭐예요?
2: 오피스텔 건물 지하에.
0: 그럼 창문이 없어?
2: 창문이 없어요.
1: 진짜요?
2: 약간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를 확인하려면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돼요.
1: 엘리베이터 타요?
0: 아니, 완전 지하라는 게 뭐예요?
3: 완전 지하는 이제 반지하는 걸어다닐 때 사람 발이라도 보여요.
0: 그건 알지.
3: 완전 지하는 발도 안 보이는 네. 거지.
0: 그러면 저 형광등 불빛밖에 안 보인단 말입니까?
2: 그렇죠.
3: 네. 야, 거기 답답하지 않아?
2: 그 산 넘어 산이죠, 뭐.
3: 그렇구나.
0: 하여튼 산 넘어 산 이 노래 듣고 있으면 정말 청취자분들도 좀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젊었을 때 회고를 많이들 할 것 같아요. 네. 아, 나도 진심으니 고생. 네. 와, 뭐 30대에 올라와가지고 실패했다 그러면 뭐 실패한 거예요?
3: 30대 초반에 제가 이제 뭐 사업하다가 좀 실패해서 그걸 또.
0: 아니, 가수가 무슨 사업을 해?
3: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가수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0: 무슨 사업을 했어요?
3: 뭐 이렇게 놀래실 텐데. 네. 뭐 칫솔 살균, 치약 압출기 뭐 이런 공장도 하고.
0: 야.
3: 그때 이제 하다가 그걸 실패했는데 그때 많이 배웠죠. 네, 뭐 하여튼 부도도 나고 이렇게. 네,
0: 그다음에 네. 또 그다음에 가사 보면 뭐 잘 버텼다 시모나 이런 게 네. 나와요. 네.
3: 그 잘 버텼더라고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야 보약 같은 친구로 1등도 하고 버티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생겼지 중간에 포기했으면은
0: 그렇습니다.
3: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없었을 텐데.
0: 제주도 땅콩 그 시몬 씨 참 그 전에 한번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네. 이 양반한테 네. 옛날에 힘들었던 이야기들 많이 들었는데 야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고 진시몬 씨. 네. 김인숙 청취자께서 삶을 담은 인생 노래네요. 집장만 하겠다고 그 고생을 해도 힘드니 참. 네. 혜숙님은 어떡해요 성환 씨 지금도 지하라니 고달픈 서울살이.
2: 해 뜰 날 있겠죠.
0: 쨍.
1: 해 들어올 날이.
3: 아니 나는
0: 성환 씨가 하면 긍정적이야. 그래도.
2: 아 그럼요.
3: 예. 아, 잘 될 것 같아요. 네. 목소리가 일단 포기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2: 네 감사합니다. 네.
0: 자 그러면 이제. 네. 아름다워라 이제 두 분 가수의 즉석 라이브를 이제 시작을 할게요.
2: 네네.
0: 청취자들이 계속 지금 네. 문자를 보내지 심한
2: 네.
0: 곡을.
2: 네네네.
0: 자 이제 성환 씨한테는 캠프송.
3: 캠핑 가서 부르는
0: 그렇지,
3: 노래들.
0: 그렇지.
2: 네. 여름이니까.
0: 야. 소개 좀 해주세요. 네.
3: 네. 캠파이어 가서 이제 부르는 노래들 연가. 네. 또 뭐 조개 껍질 묶고 모닥불. 아, 사랑하는 네. 마음 등등. 네. 요즘 기타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코드 힘들어요. 위에 곡들 중에 한 곡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이게 어렵나?
0: 어떤 곡?
2: 한 곡보다. 네. 그 중에 키가 안 맞는 노래 사랑하는 마음은 키가 좀 안 맞고. 제가.
0: 근데 연가,
2: 연가랑 조개껍질 묶어 뭐 이런 모닥불. 캠핑송들을 일제시만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같이 박수 치면서 싱얼롱으로 제 노래 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0: 그렇게 되는 거야?
3: 캠프파이어 한다.

0: 김희번 씨, 어때요? 예. 성환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네. 기타 공부하고 노래 공부를 했다는데 네. 저렇게 즉석에서 연주하는 게 모든 가수들이 다 저렇게 할 수 있나요?
1: 다 못하죠.
0: 그죠?
1: 예, 좀 어느 정도 이 카페에서나 뭐 공연에서 이런 걸 많이 해보고 머릿속에 딱 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바로 나오는 거죠.
0: 그렇죠. 예. 이런 노래 이제 우리 저 대학교 뭐 다닐 때 MT가
2: 많이
0: 갔잖아요.
2: 공가서 MT가. 옆 사람 손바닥 이렇게 치고.
1: 나는 우리 제주도잖아요. 예. 그러면 제주도에는 대학생들 이제 MT 가면은 이제 모닥불 펴놓고 진짜 해변에서 백사장에서 밤에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이제 짝짝이 앉아갖고. 이야. 그다 보면
0: 누구였는데 옆에
1: 어디 사라진다 또
0: 저 사람. 둘이
1: 그러면 여기 모닥불 주변 벗어나면 깜깜하잖아.
0: 아, 아유, 그럼 다 떠나고 모닥불만 혼자 피는 거야?
1: 아. 나도 사라졌었죠.
0: 그런데 그래. 성환 씨 아까 네. 그 관주 중에 슬라라 슬라라 슬라라 그 다음에 그 노래 그 했잖아.
2: 네, 먹지 않길 따라.
0: 그러니까 슬라라 슬라라 슬라라 국밥 그러더라고. 국밥이 먹고 싶었던 네, 거야?
2: 조금 배가
0: 슬라라 슬라라 네. 슬라라 국밥
3: 슬라라, 슬라라 국밥이 있나 보네.
2: 아직 지하를 못 벗어나가지고 늘 배고파요. 네. 이거 패튀김 선배님 노래 하고 나면 늘 또 튀김이 먹고 싶고.
0: 아, 아 유머 좋았어요.
1: 그게 좋아요? 유머가? 나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0: 여보세요.
1: 왜 저래? 이랬는데.
0: 여보세요. 아 그러면 내가 좀 야 그게 유머 치곤 그렇다.
1: 나
0: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내가
1: 패튀김 나왔을 때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았어. 근데 딱 벌써 예상을 했지 뭐야.
0: 나왔으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주화 처리를 하면서 자 저기 진심원 씨 선배 노래 아무거나 불러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3: 네네.
0: 진영 씨한테.
3: 어, 저는 근데 좀 떨리긴 한데 네. 그래도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하죠. 네.
0: 아까 거면서 하려고. 아까 얘기했던 네. 안 올 거면서.
3: 그러니까요. 그 노래가
0: 아, 이 노래 네. 저는 최고라고 보던.
3: 그래서 아까도 좋아하신다 하시고 네. 이 노래가 진짜 인기 많잖아요.
0: 안 올 거면서.
3: 같이 하시죠.
0: 안 올 거면 내가 이제 가사를 그거밖에 몰라.
3: 그 부분이라도 같이 하시죠.
0: 그대는 왜 모르나. 자, 그럼 가능해요?
3: 그럼요.
0: 자, 네. 진영 씨가 직속으로 진심원 선배 노래 하겠습니다. 안 올 거면서. 박수.

0: 씨가. 김지원 씨의 네. 아내 거면서.
1: 네. 아유, 긴장되네요. 아, 네. 네.
0: 지금 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피아노 반주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네. 진영 씨 노래하는 걸 들었는데 네. 혹시 저 뭐 반주기 틀어놓고 아닌가. 네. 그게 아니고 진영 씨가 실제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반주하면서 한
1: 네.
0: 거죠?
1: 반주기도 좀 깔려있고. 네. 네. 피아노도
0: 지금 피아노 치는 거, 네. 탈취하는 거.
2: 반주기에서는 이제 리듬만 딱 나오게
0: 그렇지.
2: 하고.
0: 궁짝궁짝만 나오는 거. 참 좀 부러워 죽겠어. 어? 진영 씨. 제가 여보세요. 진심원 씨. 네. 제가 여기 상암동 그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피아노 학원이 문 닫았어요.
2: 아이고,
0: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를 네. 저걸로 바꿨어. 전에는 이제 조성진 같은 피아니스트가 하려고 연주자 길로 네. 갈라. 네. 왜 이렇게 안 이쁘다고 쳐다봐.
2: 전혀 아니야.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아니,
0: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었는데 네. 연주자의 길은 버리고 네. 버스커의 길로 가고 싶어요.
2: 그럼 형 노래를 잘하셔야 돼.
0: 아니 그래서 네, 네. 실용음악학원 그런데 등록을 좀 해보고 싶어. 여기 이제 피아노학원은 저 클래식 재즈만 하는 데인데 그거 아는 데 없어요 혹시?
1: 네, 열심히 네? 찾아볼게요.
0: 진짜? 네.
1: 도움을 드려야지 어떻게.
0: 진영 씨는 네. 또 저 피아노를 네. 대학교에서 전공한 네. 분이기 때문에 네, 네. 아주 뭐 자연스럽게 하는데 아,
2: 부러우시겠어요.
0: 부러워. 정말이에요.
2: 아 진짜 우리
0: 아니 저는 진짜 이 반주하면서 그래. 7080 우리 대중가요라든지 진심원에 뭐 안 올 거면서라든지 네, 네, 네, 이랬잖아 네. 커버곡 하고 그런 게 꿈이에요. 그래서 어디 저 홍대 앞이나 네. 또 소공원 있잖아. 어? 이런 데 가서 그 저 전자올견 하나 갖다 놓고 버스커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What do you think about?
2: 아주 존경스럽고 좋은 생각이고 도전은 정말 멋진 겁니다.
0: 도전해봤자 안 된다 그런 얘기죠.
2: 아니지. 아유 형님 그 절대 아니에요. 지금 하셔도 돼요.
0: 괜찮아?
2: 제가 형님 피아노 실력을 아니까 지금 하셔도 돼.
0: 아, 나 지금 이제 걸음마 단계죠.
2: 완벽한 것보다 뭔가 빈 자리가 있어야 듣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0: 뭔가 좀 이상하다, 발언이.
2: 아,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1: 네. 실제로 몇 곡 그 연주하시면 노래 하시잖아요.
0: 아니, 선생님. 저는 유튜브에 네. 찍어 놨는데 네. 네. 어쨌든 저 밖에 저 기술 감독이 저기 가서 해야 되는데 탑곡을 여보세요!
2: 아니 거기 가면은 또
0: 거기 가면 다 형님 누나들밖에 안 계신데
2: 형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3: 나는
0: 형님 누나보다는 동생들인데 가서 하고 싶어. 젊음이 있는 곳에. 아 그 형님들이 야 그 노래가 왜 그따위냐 그러면 어떡하냐고.
2: 예, 거기 가서 선곡이 중요하죠.
0: 아 전화 싫어. 나 홍대 앞 가서. 자 그러면 예. 이번에는 어때요? 저 안 올 거면서.
2: 아니 일단은 우리 저 진영 씨
0: 원곡자 입장에서 커버곡 어떻게 들었어요?
2: 수준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0: 수준 높은 가수다.
1: 왜 나보고 얘기해? 진영 씨 쳐다보면서 얘기해. 예?
0: 진영이? 고마워.
1: 자, 이제는 성환 씨, 진영 씨 했으니까 네. 이번 차례는 또 성환 씨입니다. 네. 성환 씨는 팝송 신청곡이 여러 개 들어왔는데 네. 파블로가 요거 어떠냐고 어? 네. Can't help falling in love 어. 네. Green Grass of Home 네. 두 곡 중에 한 곡 좀 해줬으면 합니다.
0: 나 엘비스 플레스리 네. 목소리도 잘 어울릴 것 같아.
2: Can't help falling in love
1: 좋아. 와, 아이 그거지.
2: Wise man, man said.
1: 바바바. 바바.
0: 자, 그냥 탑골공원.
1: 그거 할래요? 예? Can help 그거 할 거예요?
0: 예, 예.
1: 뭐 할 거냐고.
0: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스.
2: 아, 예, 제가 오늘 그 저 요즘 너무 덥고 하니까 예. 해변의 여인 뭐 나훈아님의 그런 노래 준비했었는데 예. 어,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예. 예.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하나 하고
1: 그래 가겠습니다. 엘비스 노래가 네. 송환 씨한테는 어울릴 것 같아. 네.
0: 야 부산 사투리 안 나오나 이 노래 부르면
1: 많이 나오지.
0: 한번 보자.
1: 그 구로동에 햇빛 없는 데서 지하 1층에 살다 보니까 네. 부산 사투리가 많이 죽었나 봐. 네,
2: 힘듭니다.
1: 자 송환 씨가 그러면 라이브로 합니다. Can help falling in love.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이 좋아라 반주 좋고. Can't help falling in love. 멋있을 것 같아.
0: 아, 멋지죠. 형님한테 잘
1: 밤에?
0: 탑골공원에서 이 노래
1: 근데 고음이 안 나와. 이게 문제야. 이걸 좀 가르쳐줘야 돼, 나한테.

0: 선생님 이거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1: 이 노래? 고음이 안 올라갑니다.
0: 탑골공원 쪽에
2: 고음이 없습니다.
1: 아, 고음 없냐?
0: 탑골공원 쪽으로 가시면 돼요.
1: 여보세요. 홍대 앞 가야 된다니까.

0: 씨 라이브로요. Can't Help Falling in Love.
1: 영어는 저 서울에서 배웠나 봐. 사투리가 전혀 안 들어갔어요.
2: 네.
3: 아니 제가 진짜로 그러네. 네.
2: 버지니아 농고 출신이다 보니까.
1: 야, 응용이 좋아 아주.
3: 저기 개그가 조금 이상하다.
1: 아니, 저 성환 씨가 왜 그러냐면, 저 파블로가, 뭐, 캔자스 상고, 뭐, 여상, 뭐, 응용해가 저렇게 나오잖아. 아. 네. 신시내티, 뭐, 농고, 뭐. 자.
3: 야, 해숙 씨.
1: 보조 MC님, 자, 네,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3: 이 시대 팝 가수 성환님 멋지십니다. 그러셨고 소연 씨께서 성환 씨 자주 나오세요. 노래 자판기 하면 성환 씨입니다.
1: 와, 노래 자판기 예. 좋네. 예. 성환 씨는 그나저나 저 진심원 선배 노래 뭐 아는 거 없어? 진영 씨 나왔고 저 안 올 거면서 했는데 예? 아무거나 아는 거 있으면 한 소절이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3: 그때 발라드 할 것 같아.
2: 아니 뭐
1: 보약 같은 친구야 봐.
3: 아니야.
2: 아니 뭐 요즘 그 저는 이제 신청이 예. 그 너나나나 하는 노래 그 노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0: 애원 이런 노래도 신청이 많이 들어보죠.
1: 애원.
2: 애원 진짜 많이 나오지.
1: 응? 예? 애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0: 갑자기 네, 키가 기억이 안 나.
1: 어디 어때 심원 씨, 성환 씨가 이제 본인 노래 불러주니까 뭐 입이 찢어져.
3: 뭐제 노래를 불러서가 아니라 성환 씨는 목소리가 제가 요 근래 들어본 분들 중에 가장 편안함을 주는 목소리라서.
1: 그 멘트 아까도 했었어.
3: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곡을 하나 제대로 받으면은 편안하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다.
1: 그거 하나 써봐요. 그러면 저 성환 씨를 위해서. 어?
3: 가능할까 내가?
1: 아니, 성환 씨한테 노래 하나 줘봐.
3: 알았어. 예, 예.
1: 지금 성환의 저 노래는 저거 아름다워라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3: 아니 근데
1: 그 맨날 아름다워밖에 없어.
3: 그 노래도 이제 제가 아주 친한 형님이 쓰신 노래예요. 제주도
1: 그러면
3: 선배님.
1: 오늘 네. 이렇게 나온 김에 예. 네? 한번 저 성환이를 위해서 노래 네. 한 곡 줘봐.
3: 예, 네? 네, 알았어요.
1: 잘했지?
0: 예.
1: 뭐 곡비 같은 거 받을 생각 말고. 응? 그 얘기를 하네. 아니, 대답을 안 하네? 곡비 받지
3: 아니, 곡비가 아니라, 그 네. 형님 곡비란 것에 이제 모든 게 포함되어 있잖아. 네. 뭐 편곡도 해야지, 녹음실에서 녹음도 해야지.
1: 그건 주리한테 알아서 하고.
3: 악기도 들어와야지.
1: 아, 싸게 해봐, 싸게.
3: 그럼 원가로 해줄게요, 원가로.
1: 원가로 해. 자, 오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진심원 작사, 작곡 노래를 조만간 성환이가 부르겠습니다. 맨날 나오면 말이야, 아름다워라, 이거밖에 없거든.
0: 아니, 다른 거 있어요. 그것만 미리
1: 가도 되지. 뭐 있어?
0: 많이 있습니다.
1: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영 씨한테도 네. 저 즉석 신청곡이 좀 네, 들어왔는데 네. 팝송으로 올라왔대. 네.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른 거래.
2: 네.
1: Let me be there 이 노래를.
2: Let me be there.
3: 맞아요. 우리 일구 형님은 참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1: Let me be there. 이게 뭔 뜻이에요?
3: Let me be there. 무슨 나를, 뜻이에요?
2: 나를 거기에다가
1: 데려다 달라고?
2: 모르겠습니다.
1: 무슨 부산 사나이 Let me be there가 뭔 뜻이야?
3: 모르겠어요.
0: 거기로 데려다 달라는 얘기죠.
1: 그, 맞죠? 내 얘기가 맞는 거지.
3: 형님
1: 뭐 영어는 하나.
3: 옛날에 우리 노래하는 거지. 사람들이 네. 이 팝송 부를 때 뜻은 모르고 뜻은 모르고 따.
2: 따.
3: 일단 그 발음 그대로 네, 따서
0: 맞아,
3: 일단
0: 맞아.
3: 불러.
0: 네,
3: 그냥 이게 뭔 소리인지 나중에 알아. 유튜브 보다 가서는 아유 이런 얘기였구나.
0: 아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3: 다 그래 다. 밴드가 아니, 특히.
2: 이게, 네, 이게 네. 근데 이게 막 이 직역이 되는 게 아닌 게 많으니까 팝송은.
1: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는요 직역을 하면 안 돼. 의역을 잘해야 돼. 의역을. 예. 자 그러면 진영 씨 Let me be there 준비됐습니까?
2: 네네.
1: 역시 피아노 반주 라이브로 하면서 네. 듣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의

0: 네. 볼리비아 뉴튼전의 렛미비데어 노래 나가면서 제가 네. 찾아봤어. 렛미비데어가 뭔 뜻이냐?
1: 예,
0: 거기서 대어가 어디냐? 나의 애인이 있는 곳. 내 짐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다오. 그죠? 아침이나 저녁이나 아무 때나 렛미비데어. 어땠어요?
2: 좋은 가사네요. 좋은 제목이네요. 감사합니다.
0: 여보세요, 보조 MC님.
1: 네.
0: 문자 좀 소개해줘요. 가만히 있지 말고. 아니,
1: 제가 이제
0: 자기 노래 불어나오는 줄 아나 봐, 보조 MC가.
1: 네, 8554님께서 진영 씨 목소리가 매력 덩어리, 노래 진짜 잘하시네요. 아, 하셨고요. 네. 네, 숭실합창님, 진영 목소리 시원한 폭포수 같아서 좋아요.
0: 네.
1: 아, 진짜예요, 진짜.
0: 네, 좋습니다. 네, 네. 피아노 반주도 좋고.
1: 0622님, 19 형님은 노래 못하는 게 매력입니다. 노래 너무 배우지 마세요. 진짜 어떻게 내 이런 얘기해도 그렇지만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 매력이 이제 사라진다니까.
0: 알았어, 알았어,
1: 너무
0: 알았어,
1: 완벽하면.
0: 알았어, 알았어.
1: 네,
0: 좋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자, 그 갑자기 저 이 4시 이렇게 진행하면서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인데
1: 네.
0: 우리 네 명이서 한번 홍대 앞에 가서 버스킹을 한번 해. 야, 싫어?
2: 날짜를 잡으세요, 선생님.
0: 야, 너 지하 1층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3: 네, 예, 그렇죠.
0: 그지?
3: 예. 네,
0: 웃기다고 생각하지 말고.
3: 아니, 저는 노래 부르는 레퍼토리가 홍대보다는 탑골공원 쪽이거든요.
0: 그래?
3: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0: 장소는 나중에 고민하고. 예. 어때, 진심원 씨?
1: 나도 탑골 쪽이에요.
0: 아, 그러니까 장소는 나중에 하고. 네 명이 같이 하는 거 어때?
1: 아, 좋아요.
0: 진영 씨도 시간 돼?
2: 오, 그럼요. 아, 언제든 연락 주시죠. 네.
0: 괜찮을 것 같아요.
1: 진영 씨 콘서트 할 때
0: 출연료는 제가... 저희가 뭐 못 드리는 거고 네. 대신 이제 버스킹 하는 거니까 바켓을 앞에 갖다 놓을 거야.
2: 바켓.
0: 아,
2: 네.
0: 아?
2: 네. 네. 네.
1: 형님 아나운서가 빠켓스가
0: 버킷츠 네. 양동이 네. 모금함
1: 네,
0: 모금함으로 네, 네, 네. N분의 1씩 나눠가는 거 버스비는 나오겠지. 자 그러면 아, 오늘 네. 아유 벌써 시간 끝날 때가 됐네요. 오늘 월간 아름다워라 자 다 같이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끝곡은 진영의 더없이 좋은 날 듣는 걸로 하고 자 진심원 씨, 성환 씨, 진영 씨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4: 내가 최고다!
0: 감사합니다.

0: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7: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지역에는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 또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해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서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고 불가피한 야외 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시고요.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데 영동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에서는 1, 2차로를 막고 차선 끊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잠실대교부터 작업 지점까지 평소보다 심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6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FM 4시의 발견 월요일 이 시간에 만나뵙고 있습니다.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의 뜨겁게 미치다. 안녕하세요. 공연예술 도슨트로도 활동하는 아나운서 정연주입니다. 뮤지컬과 연극 무대 안팎의 이야기를 배우 그리고 창작진 또는 제작진과 직접 나눠보는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의 뜨겁게 미치다. 유튜브 채널 더 넘버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4월에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화제 속에 무대에 올려진 연극 홍도를 만나봅니다. 이번 주말인 금요일과 토요일 고향 어울림놀이에서 전국 투어 마지막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극단 마방진 20주년을 기념해 다시 올려진 연극 홍도는 오는 10월 프랑스 파리에서의 공연도 확정됐다고 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저 정연주와 뮤지컬 평론가 최승현 선생님 그리고 이정훈 마케터가 함께했고요. 연극 홍도의 연출이신 고선욱 연출 그리고 정보석 배우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의 뜨겁게 미치다. 고선욱 연출의 인사부터 만나보시죠.
2: 안녕하세요. 저 홍도 연출하는 고선욱입니다.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홍도에서 광호부 역 맡은 정보석입니다. 반갑습니다.
4: 제가 이 흠모하던 두 분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실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영광이고요. 자, 우리 고선욱 연출님을 제가 그동안 정말 수많은 작품을 보면서 연출이 도대체 누구셔? 라고 했을 때 고선웅. 네. 어? 조시구와 고선웅. 칼로 막 뺐어 고선웅.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인상 깊었던 연출님이신데 우리 네. 최승현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5: 네. 1999년 연출님.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희곡 우울한 풍경 속의 여자로 등단을 하셨어요. 등단하신 이후에 꽤 오랫동안 희곡 작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극공작서 마방진.
4: 마방진.
5: 예, 마방진을 2005년에 창단하신 이후에 이제 작연출 이 작업을 이제 많이 전환을 하셨죠. 올해가 마방진 20주년.
4: 맞아요.
5: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공연들이 되고 있죠. 마방진의 중요한 작품들 칼로 막베스, 리어왕 외전, 우리가 다룬 홍도, 낙타상자 이제 공연될 거고 그리고 신작 올해 하십니다.
4: 네.
5: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월에 투신, 네. 12월에 찻집.
4: 아하.
5: 네, 이렇게 두 작품이 이제 신작으로 나올 예정이고요.
4: 네.
5: 근데 이제 마방진이라는 극단명이 좀 독특하죠. 영어로 말하면 매직 스퀘어. 네, 사각형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같도록 배열한 것.
6: 네.
5: 어떻게 이런 그 명칭을.
6: 그게 제가 진 게 아니라. 이름이 원래 처음 제가 극단 만들려고 할 때는 뭐 이빨과 심장을 해보려고 이빨처럼 심장처럼 살아야겠다. 뭐 짧은 시간 있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 전라도 말로 자발없고
4: 자발없고
6: 단어가 격조가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선배님한테 우리 저 고등학교 문학반 있었거든. 선배님한테 형님 제가 극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형님 이름 하나 져주세요. 그러니까 형님이 마방진 어떠냐 그래서 오케이 김밥천국에 가서 바로 김밥하고 라면 뭐

0: 안주 이런 거 다 사고 그랬죠. 어, 떡볶이 사고.
1: 굉장히 싸게 먹힌 장면이에요. 네, 네.
0: 한 방에 그걸 했어요. 어허. 근데 그때 제가 전시회 같은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디러, 알프레드 디러의 그림에 네. 멜랑꼴리아가 있어요. 거기에 네. 이제 446, 16칸의 숫자가 34 그 합의되는 숫자판이 있고 여자가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 어허. 그래서 이제 그걸 하게 되는데 사실 연극이라고 하는 건 그 칸들이 중요하거든요. 한 칸을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채워야 되는데 각 역할들이 다 한 칸이거든요. 대사가 적어도.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같이 넣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좀 말이 길어지게 좀 하나 더 하면 한 사람의 칸이 맨날 그 꽉 채우려고 해도 잘 안 차는 경우도 많고 어떤 사람은 또 넘치려고 할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서로 조율하면서 숫자가 서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변하지만 가로세라분들 똑같은. 그래야 이제 스탠다드하고 좀 프로페셔널한 연기가 자리를 잡는다. 뭐 그런 생각으로.
1: 맞나요? 네. 네. 동부 선배님 이 얘기 알고 계셨어요?
2: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듣고서 네. 아 그래 마방진의 연극이 이런 정신이지. 이제 지금 매칭을 해보니까 딱 들어맞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바로 그런 배우들 간의 관계, 호흡,
1: 조화,
2: 위치. 네. 이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심지어는 이제 그 무대에 섰을 때 그 조금의 어떤 위치 편차 이런 거에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엔 제가 마방진 연극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보러 다니면은 그냥 무대에 풀어놓고 배우들 마음껏 놀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해보니까 그 모든 게 다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가 어긋나면은 그게 되게 이렇게 삐걱거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딱 오네요.
1: 무대 위에 이렇게 모눈종이처럼 그려놓고 이런 건 아니시죠?
2: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요. 네. 네. 우리 연습하는데 네. 거의 비슷하게 그려져 있어요.
0: 동선을 잡아야 되긴 하는데 이제 그 무대가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뭘 했을 때 이 모양이 예뻐야 되는데 네네. 이분이 이쪽으로 딱 가면 누군 좀 짧아지고
1: 그
0: 위치 또 앉았을 때 뭐 이렇게 얼굴의 각도 이야. 고개 손 하나 들었을 때 네. 그 좀 반쯤 돌았을 때 느낌이 다 다른데 네네. 그거를 약속을 조금 이게 뭉개지면은 아무래도 느슨해가지고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2: 우리 공연을 보면서 네네네. 이제 다른 배우가 공연할 때 공연을 보는데 왜 포인터로 그 배우들의 그 위치를 정말 한 10cm, 20cm 단위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딱 하나 오는 게 우리가 사람 인자가 하늘에 걸려있는데 그 배우가 양쪽에 섰을 때 이 사람 둘이 이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흐트러지면
1: 그렇네.
2: 그 삐걱대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예민하게 했나? 근데 둘이 양쪽에 딱 섰을 때 이게 집이라는 모양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게 무너지는 순간 관계가 흐트러지는 그 위기로 가고 얻어 걸린 거예요? 아니면 의도한 거예요?
3: 전혀 안 그랬습니다. 저 그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2: 뭐 의도였나?
3: 그 생각까지 못했어요.
2: 그래서 포인터 갖고 굉장히 예민하게 해요. 그 포인터로 배우 위치 잡을 때는.
1: 아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홍도 볼 때 전 그 생각을 했거든요.
2: 그렇죠.
1: 왜냐하면 딱 그 지점이었는데 사람 인자가 있을 때 광우와 광우부가 이렇게 서 있을 때와 이렇게 서 있을 때가 관객석에서 봤을 때 그 부조화나 그 불안함이 좀 달랐어요.
2: 그리고 광우랑 홍도랑 헤어지는 장딱 받치고 있다가 어그러지는 순간
1: 맞아요.
2: 뭔가 위기가 느껴지고
1: 맞아요.
2: 그래서 의도했다 생각했는데 얻어 걸린 거예요.
0: 원래 연출은 원래 그걸 하는 거죠. 장면에 긴장감이 있었을 때 긴장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도 하고 어떤 좀 여유롭게 할 때는 좀 더 여유롭게 하고 안 그러면 풀샷을 가지고 우리가 클로즈 샷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극은 근데 그게 안 사니까 재미가 없죠.
1: 마방진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2: 특히 홍도의 무대가 마방진하고 가장 딱 떨어지는 무대가 아닌가 싶어요.
0: 근데 그 무대를 제가 그 고택 같은 데를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참고도 하고 사진도 보고 했는데 경상도 어디 가가지고 그 마루를 본 거예요.
4: 마방진의 연극은 그 텍스트보다는 이 연출, 그러니까 무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또 중요한 게 뭐냐. 개념이 마술적 사실주의라는 것을 표방하셨어요. 이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마방진의 연극이 하나의 스타일과 양식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뭐 고선웅표 연극이
1: 맞아요.
4: 했을 때 어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0: 원래 마술적 사실주의는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옛날 그 남미 쪽에 뭐 마르케스라든지 뭐 그런 분들처럼 약간 환상적인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안개꽃이 내가 만약에 죽으면 내 무덤에

0: 안개꽃이 가득할 걸. 그러면 진짜 소설 맨 마지막에 보면 진짜로 안개꽃이 막 가득해지고 내 머리가 자라나서 숲을 잃을 거야. 그럼 머리카락이 말도 안 되는데 근데 문학적으로 허용이 되고 상상력으로 보면 굉장히 가능하죠. 느낌을 주는 그렇죠. 그런 게 엄청 감동이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것처럼 연극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이렇게 무대가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걸 좀 표방을 한 거죠. 그래서 터덩터 않지만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모래여자라고 하는 작품이 아베코보 작가님께서 하신 건데 이게 한 30m 땅 속에서 모래 푸는 여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곤충 잡으러 갔다가 잘 데가 없어서 그 서산 같은데 갯마을 같은데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잠잘 데 없어서 민박을 구하는데 민박집을 못 구했어요. 그래갖고 땅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모래집으로. 근데 주사다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못 나가는 거야. 아하. 그 둘이, 근데 그게 우리가 들으면, 아니, 그럼 모래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겠어?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소설을 만드는데, 우리 실존의 문제를, 시집에서 계속 퍼내고 있는 실존의 문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놀랍고 경이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을 한 13년 동안 제가 희곡으로 만들었어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고선웅 연출과 정보석 배우가 함께하는 영국 홍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 고선웅 연출이 청취자들께 들려주고 싶은 곡으로 선곡한 내 단 하나의 소원이라는 김성호 씨의 노래입니다. 이 곡 듣고 계속해서 인터뷰 전해드릴게요.

0: 두 분의 관계도 궁금해요.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1: 네. 아까 마리아나부터 이제 시작해서 아 정말 고소름 연출의 작품들은 신기하잖아요.
2: 너무 재밌어요.
1: 그리고 아이디어가 너무 신선한 거예요.
2: 맞아요.
1: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부분들이 막 꺼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천재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만.

0: 나 보니까 진짜 천재예요. 아니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와 마왕진 연극이면은 근데 예전에 또 홍도를 못 봤어요. 아~ 그래서 올해 다시 하면은 홍도 봐야지 했는데
1: 실제로
2: 네. 가시게 돼가지고
0: 하자고 그래서 네. 바로 오케이 했어요.
2: 이번이 첫 만남이죠.
0: 첫 만남이죠. 네.
3: 근데 저는 옛날에 형님이 한번 굉장히 오래 전에 네. 저한테 꼭 작품을 한번 하자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나가는 말처럼 안 들리고 엄청 그 호의를 있는 마음으로 저한테 표현하셨던 기억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어울릴 것도 같고 또 이렇게 형님이 좀 핸섬 가이 젠틀맨 이런 게 있어요.
1: 아, 그럼요. 주얼리정이잖아요. 주얼리죠.
0: 사실 이거 들어가면서 되게 부담스러웠던 게 네. 제가 좋아한 분의 작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후회도 많이 했죠. 야, 그냥 좋아하는 걸로 끝낼 걸.
2: 어. 아. 어떤 면에서요? 왜요? 왜요?
0: 왜냐면은 마방진이라는 이 정말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아. 이 분위기에 제가 안에 녹아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작품의 이 어떤 앙상블을 깨트리지 않을까? 이런 불안들이 많은 거죠. 그냥 처음 만나서 미팅할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 준비 안 해가겠다.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그 분위기에 들어갔을 때 내가 준비한 거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은 나는 우리 연출님 믿고 그냥 준비 없이 갈 테니까 그 다음에는 책임져 주십시오. 네. 그래서 바뀌었죠. 그런데 보니까 오랫동안 해온 배우들이잖아요. 네. 연출의 생각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오면 배우들이 착착착 그 안에서 움직여지면 저는 따라만 가면은 만들어지니까.
2: 또 하나의 사극형이 되시면 되는 상황이 돼요. 예. 저는 지금 정부석 배우님의 그 말씀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게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업력이 얼마나 되시는데
3: 그럼요.
2: 예, 갖고 계신 걸 다 나 없이 갈게라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렇죠. 겸손함과 어마어마한
0: 실력인 게 아니죠.
3: 아, 맞아요.
0: 제가 좋아한 팀이고 연출의 작품을 하는데 그걸 맞춰낸다는 게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을 제가 공연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예전에 레드 할 때
2: 레드.
0: 한 달도 안 남기고 꼭 해야 된다는 거야. 할 수 없죠. 전 이미 막 다른 거 촬영 중인 작품도 네. 있었고 근데 거절하면 안 되는 분위기예요. 딱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절박한 거야. 야, 그리고 맡아놓고 그 레드라는 작품이 한 달 준비한다고 가능하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2: 그렇죠.
0: 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연하러 가는데 정말 공연 첫 공연 가는 날 제발 사고 나라 사고 나라 자동차 사고 나라고 빌면서 간 거예요. 근데
2: 어머나.
0: 공연장이 하필이면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제가 성북동 사는데 충무하토리야. 가는 거리가 너무 짧은 거야. 사고 안 나는 거야. 극장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극장 안에 안 들어가고 도망가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2: 이 대배우의 부담감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컸으면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0: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니.
2: 이야.
0: 근데 이제 내가 팬이니까 좋다고 했지만 연습을 가는데 그 부담이 어떻겠어요. 정말 팬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내가 미쳤구나.
2: 못지 않을 것 같아.
0: 좋은 마음에 덜컥 해놓고 이제 막상 연습 다가오고 이러니까 내가 미쳤구나. 그냥 팬이었어야 되는데.
2: 근데 그 부담감이 할 수 있겠다. 나 너무 좋다. 빨리 무대 올라가고 싶다. 이런 딱 그 전환이 되던 시기가 언제였을까 궁금해요.
0: 첫 공연 할 때까지도 전환은 안 됐죠.
2: 긴가민가 하셨어요?
0: 왜냐면 어쨌든 제가 또 그 배우 중에 가장 선배니까
2: 네.
0: 이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는 무대에 제가 톤이 튀어서 이 친구들을 망가뜨리지 않으려는 부담이 크죠. 그런데 첫 공연하면서 관객들이 그 안에 하나로 봐주시니까 이제 좀 내려놓고 또 우리 연출도 이렇게 모나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부족했지만 어쨌든 분위기는 내가 타고 있구나. 이래서 조금 이제 내려져 있죠.
3: 아이 첫 리딩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일 첫 대사 그림 공부는 잘 되냐
2: 뭐이
3: 대사였거든요.
2: 강호에게
3: 그 리딩을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전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사 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첫 리딩하고 나서 너무 좋은데 형님? 딱 이러고 그냥 극장에서도 그 관객들의 호흡을 정확하게 이렇게 짚고 맥락을 딱 짚고 그러니까 템포가 빠르면은 좀 천천히 이렇게 넉넉하게 가시고 좀 저감 같은 또 언성도 높이시고 이러면서 아주 분위기를 굉장히 이렇게 페이스 조절을 잘하세요.
0: 고선영 연출의 작품을 보면 거의 모든 배우들이 그게 끝날 때쯤 되면은 다 매력 덩어리로 네.

0: 제가 이제 자의식 과잉이었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젊은 시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0대, 그러니까 40대 전에. 그때까지는 내가 그냥 좋아하면 하면 되지. 내가 뭐 내가 돈 있고 내가 제작하고 뭐 하면 되잖아.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쓰면 되지. 내가 캐스팅하고.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경기 도립극단 예술감독이 돼서 4년 동안 이제 30군데 이제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무료 공연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 관객분들이 집중력이 극도로 아이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으면 싹 조용하시다가 재미없으면 옆 사람하고 얘기하시고 전화하면서 나가시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짧은 그분들을 어떻게 이걸 이 집중을 시켜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에 아,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관객들한테 필요하고 좋은 이야기일지 몰라도 쉬워야 된다. 그리고 재밌어야 된다. 그리고 누가 봐도 선명하게 처음부터 이게 무슨 얘기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그 생각이 딱 든 거. 그래서 이제 사실 홍도라는 작품도 14년인가 출연을 하게 된 것도 제가 봐도 요즘 연기 좀 어렵거든요.
1: 맞아요.
0: 어떤 것들을 시작하는데 앞부분에 도입부 너무 길고 그래서 뭘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1: 너무 어두운 것들
0: 인물의 많고. 설명도 너무 장황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갖고 우리 끌고 가려고 할 건지 근데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보니까 그게 엄청 지쳐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좀 변화가 좀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2: 아, 네. 하시려는 이야기가 굉장히 간명해지고 싱크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예를 들면 평균적 대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면 그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홍도를 볼 때 느낀 게 제 뒤에 앞뒤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들 막 다 울고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줄리 막 텔레비전이랑 대화하는 느낌.
1: 아이고
2: 아이고 아이고 이거 저기가 어떡하냐 나오실 때 역시 진짜 그러세요.
0: 홍도가 뺨 한번 때린 거예요? 어. 막 그러세요. 그래갖고 그 둘이 이제 그 뭐지 이렇게 둘이 짝지어 주듯이 이렇게 해서 기쁘기가 그지 없습니다 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둘이 해수기하고 이제 콩도가 아니고. 네. 근데 체리 왜? 체리 너 왜? 체리 뭐왜 지금 같이 저러지?
1: 광호야 네가 그러면 쓰니?
0: 그 일도 있었잖아요. 콩도 이렇게 콩도를 광호 모가 이렇게 머리를 미는 장면이 있는데 그만 줘.
2: 아, 객석에서? 객석에서.
1: 아, 객석에서요?
3: 어떤 저.

0: 초월해서.
1: 어, 남자 관객이신데, 뽕도 나가는데 머리 뒤통수 미니까, 그냥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는 연극도 필요하거든요.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고선욱 연출과 정보석 배우가 함께하는 연극 홍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고선욱 연출과 정보석 배우가 관객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는 연극을 홍도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다는 이야기까지 들으셨는데요. 이번에는 정보석 배우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연기자로서 초창기에 겪은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지니 기대해 주세요.
3: 저희 정보석 배우님은 말 그대로 배우로서 변치 않는 빛을 바라고 계신 진정한 보석.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주얼리 정. 그 자체세요.
4: 네.
3: 1986년에 백마고지로 데뷔를 하셨고,
0: 백마고지.
3: 40년째. 단 한 번도 대중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는 영원한 현역이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부수고 다시 또 창조해내는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조사하다가 재밌는 게 고등학생 때 야구를 하셨다라는 게 있어요. 대학에서는 연극영역을 전공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1: 야구 얘기는 사실은 안 하고 싶어요. 제가 야구를 잘했으면 야구 선수로 성공을 했고 지금 야구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배우 안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야구를 못했으니까 도태되고 주저앉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있던 학교가 야구부가 해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테스트를 봐야 되고 테스트를 봐서 이제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잘하고 있는 학교들은 기존에 자기 팀들이 꽉 차 있으니까 잘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못하고 이렇게 변방에 있는 또 아니면 이제 오랜만에 다시 부활했던 학교 이런 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남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제 그 후배 저랑 배터리 했던 포수가 가 있었어요. 그 서울 같이 올라와서 걔는 성남 쪽으로 가 있었고 거기에서 포수가 부족했으니까 이 친구는 거기 들어가 있었고 거기 투수가 많으니까 저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딴 데를 가 있었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때 이제 성남구 투수 한 명이 좀 유고가 생겨서
4: 투수
1: 테스트 받으러 와라 해서 가서 이제 그리 가게 됐는데 그렇게 막 옮겨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연습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력도 이제 처지고. 그러다가 또 연습을 하다가 부상이 온 거예요.
4: 아이고.
1: 너무 욕심 때문에 막 고등학교 졸업은 가까워지려니까 빨리 성과를 내야 되니까 남들 두 배 세 배 하다가 몸에 무리가 와서 못 받아주고 부상이 생기고 그래서 그만뒀는데 그 부상이 저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죠. 그때 계속 그 길로 갔으면 정말 실력도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였고 그러다 보면은 할 게 없잖아요.
4: 삶의 전화위복이었네.
1: 마침 좀 일찍 그때 부상이 와줘서 섹스피어를 읽다가 영웅영화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섹스피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근데 무슨 운명 같은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섹스피어 책을 중학교 때 우리 중학교 때는 학교 앞에 좌판으로 책을 많이 팔러 다녔어요. 문고판부터 시작해서 전집들도 막 가져와서 할부로 책들을 팔았어요. 그 당시에 학교를 가는데 책이 이렇게 가는데 쑥 지나가는데 눈에 너무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섹스피어 전집인데 그때 섹스피어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겉표지가 금색에 아래 빨간 띠가 둘러져 있는데 책이 너무 화려하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5: 하드커버로
1: 들어가려다가 다시 돌아서서 저금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거를 질렀어요. 그 당시 돈을 어마어마한 거예요. 70년대 초반에 12,000원이었어요. 정가가 좀 비싸. 그래서 할부로 아르바이트에서
5: 돈이 좀 있으셨군요.
1: 없었는데 질르고 아르바이트로 맺고 그 책을 계속 못 읽다가 앤드로니스 타이터스가 첫 1편이 1편.
5: 와 그거를 읽으셨어요?
1: 못 읽었지. 그러다가 야구 그만두고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읽기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5: 엄청 어려웠어. 그거 다 새로 쓰기.
1: 새로 쓰기죠. 글씨도 작고 한자도 많고.
5: 한자 많죠.
3: 그렇게 이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결혼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여러 드라마랑 영화에서 뵐 수 있었는데 사실 저한테 배우님의 첫 그 작품은 제가 네. 대학교 새내기 때 그 젊은 날의 초상이었어요.
0: 많은 분들이 또. 네, 근데 90년대.
3: 그, 네, 배우님 그 정복 젊은 날의 초상은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1: 또 아픔이 있죠. 사실 이제 정말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연기를 네. 배워본 적이 없어서 연출로 연출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탁이 그래서 연출 공부를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왜 이제 대학이니까 다른 친구가 연출할 때는 우리가 기획을 해주잖아요. 기획을 해주다가 4학년 1학기 거는 제가 기획을 해주고 2학기 거를 소금장수를 하려고 작품을 정해놓고 있다가 졸업작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름방학에 선배 한 분이 복학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다가 정말 큰 뜻을 품고 다시 복학을 했다는 거예요. 연출을 좀 양보해달라는 거예요.
0: 너 나와라. 아이고야. 내가 그 자리 갈게.
1: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4: 그때 저는 다 했는데.
1: 2학기 졸업작품 연출하려고 다 작품까지 준비해놓고 다 하고 있는데 아무리 선배라도 안 된다. 형,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진짜 일주일을 졸졸졸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4: 아이고.
1: 근데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배우 해보고 싶었거든. 아.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때문에 이 작품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건 거지. 좋다. 그럼 형.
0: 이걸 내가.
1: 이걸 내가 양보해 주는데, 이 작품을 하고 이 주인공을 날 시켜주라. 그러니까 그 형은 내가 연기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연출한다는 욕심에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근데 말아먹었어요. 연기를 너무 못해요. 제가 이제 말아먹고 나니까 교수님들 선배들이 넌 절대 연기하지 마. 근데 이제 마음속에서 꿈이 이제 본물이 터졌잖아. 속으로 아니요. 속으로 겉으로 대답은 못하지. 내가 저질러놓은 죄가 있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두고 보세요. 제가 어떤 배우가 되는지 이러면서 이제 졸업을 하고 여고 앞에 연습실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가교를 들어갔어요.
4: 네.
1: 졸업을 하고 가교가 이제 우리 중대 출신들이 계시는 극단이니까. 근데 하필이면 들어가자마자 이 양반들이 그 전년도부터 그랬지. 방송을 하시느라고 연극을 못 하시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데 연극이 안 되는 거예요.
4: 네.
1: 그래서 그때 박인환 선배가 대표셨는데 저기 선배님 죄송하지만 제가 젊은 가교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스터디 그룹을 하나 만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교 스튜디오라고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걸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30평 지하실을 얻어서 10평은 분식집하고 테이블 4개 있는 분식집하고 20평을 연극 연습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언뜻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이제 분식집은 크고 DJ가 있는 곳인데 우리는 연극하는 거를 보게 해주면 DJ보다 훨씬 흡입력이 있겠다. 장사 잘 되겠구나. 저쪽에서 또 연극 연습하는 우리들은 관객들이 보고 있잖아. 그러면은 관객에 대한 이런 것도 훈련이 되고 좋겠네.
3: 그렇죠.
1: 이렇게 한 거예요. 이래서 중간에 이런 식으로
3: 컨셉 좋다.
1: 가운데를 유리로 하고 이쪽에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먹고 자야 되니까 먹는 건 우리가 분식집이니까는 뭐 그거 해서 먹으면 되는데 잠을 거기다가 딱 한 사람 누워서 될 만큼 그 분식집 의자를 짠 거예요. 간이 침대로. 그 앉아서 이제 낮에는 손님들이 거기 앉은 의자가 되는 거고 밤에 우리 누워서 자는 침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는데 탁자가 네 개인데 사람들이 나와서 와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야.
0: 회전율은 없네.
1: 회전이 돼야 되는데.
0: 회전율이 없네.
1: 그래서 깨를 내서 밖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시를 한 편 적어요. 이 시를 외워야만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마다 또 다른 시가 적혀 있어. 이 시를 암수도 외워야 음식을 줘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가 먹고 말아요.
0: 아하.
1: 못 외우면 나가야 돼.
0: 돈은 내야 되고요.
1: 돈도 우리가 내. 그런 경우는. 근데 이거 보고 싶으니까 기꺼이 외우죠.
0: 진짜. 제가 고성은 연출님 얼굴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감탄해.
1: 그렇게 해서 이제 음식 팔아서 우리도 먹고 살지만 돈 모이면 선생님들 모셔다가 연기 공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연기를 하다가 MBC에서 창사 특집 드라마로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걸 한다고 오디션을 보라고 박인환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당시에 우리한테는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잖아요.
6: 그렇죠. 이 분야를.
1: 근데 이제 그 작가의 자전적인, 근데 이 작가님이 또 좀 이렇게 좀 막걸리 약한 스타일이시잖아. 이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좀 서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안 간 거예요. 아하. 오디션을. 네. 근데 또 한 2주쯤 지나서 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박인환 선배님이. 야, 너 오디션 봤어? 아니요. 왜? 아유, 저랑 너무 이미지가 안 맞아서 그 영훈이라는 주인공이 안 맞아서 안 갔다고. 야, 앞으로는 이렇게 오디션인데 오디션 좀 하는 경험도 쌓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갔는데 덜컥 뽑혔어요.
0: 아이고.
1: 정말 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았나 봐. 그래서 뽑혔어. 그런데 막상 뽑히고 연습한다고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일단 나갔는데 연습실 들어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근데 야, 정말 그 당시에 기자분들이 한 30명 이렇게 앞에 계시는데 처음이잖아요. 네.
0: 제작 발표회 같은 게 그때도 있었나요?
1: 아니, 새해 영훈이 뽑혔다고 하니까.
0: 영훈이 뽑혔다는 사실만으로도.
1: 그러니까 당시에는 1년에 가장 우리 이 텔레비전 쪽에서 주목하는 게 MBC 창사 특집 그치. 드라마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이 신인이 뽑혔다니까 궁금해서 다 와 있는데. 이야. 일단 거기서부터 주눅들기 시작해서 연습실을 갔는데 최보람 선생님, 김혜자 선생님 맞아. 그리고 그 전년도에 첫사랑인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최고로 핫한 황신의 김주승 이 두 배우가 이야. 제가 주인공인 드라마에 다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데 제가 정말 방송에서만 봤던 MBC의 그 화려한 라인업이 그냥 다 앉아계셨는데 연습을 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가 소리도 안 나오고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있다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찾아서 그 연출 감독님이 마음에 드는 배우가 없으니까 계속했는데 나타나니까 일주일 만에 촬영 나간 거예요. 촬영장에서 너무 못했어. 저는 어려갖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촬영하고 철수를 하더라고. 처음에 일주일 촬영 분량 싸우라고 그래서 나갔는데 벌써 저녁에 분위기가 이상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단 MBC로 돌아간다 이러는데 아 까였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달로 근데 이분들도 복잡할 거 아니야. 와서 MBC 그 분장실 앞에 로비에 혼자 3시간을 앉혀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 거기 3시간 앉아있는데 근데 3시간 있다가 조연출하는 형이 와서 일단은 돌아가 있으면은 연락 주겠대. 근데 아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제 지나보니까 거기가 중앙극장이었는데 그때는 중앙극장인 것도 모르고 뭘 영화를 하는데 앞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려서 거기 극장에 들어가서 그냥 마지막 상영할 때까지 앉아서 이제 생활을 한 거죠. 근데 아 이대로 끝나면은 왜 그 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대로 끝나면은 그치. 앞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편 끝나고 나와서 감독님 댁에 전화번호를 알아갖고 전화를 드렸어요. 네. 전화로. 제가 좀 찾아뵈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밤이 늦었는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그니까 하도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오라고 하시더라고. 하곡동인가 어디 사셨는데 거기서부터 또 하곡동까지 버스 타고 가서 그 큰 짐들 다 들고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다 맥주 3병 돈이 없으니까
0: 맥주 3병이었을 텐데
1: 이거랑 안주 이런 과자 몇 개 이렇게
6: 영화네 영화
1: 그걸 찾아간 거야. 감독님 정말 죄송하다고 혹시 오늘 드라마에서 오늘 촬영해서 손해보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거 어떻게든 배상을 하겠다고 대신 근데 이제 감독님은 계속 그러니까 아직 결정 난 거 아닌데 왜 이러냐. 근데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느껴지죠. 그게 결정 난 거 아니면 철수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마음 편하시라는 마음을 이것도 있었고 제가 너무 부족해서 충분히 이해하니까 오늘 촬영에 대한 손해는 만약에 제가 책임져야 되면 제가 다 어떻게든 갚겠다. 그런데 제가 작은 역할이라도 이 드라마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은 꼭 하나 주십시오.
0: 너무
1: 네, 이렇게 부탁을 하고
6: 그 역할이 안 해도 된다고?
1: 그거는 이미 까인 걸 알았지. 근데 아니라고 하시지만 아닌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이 작품 안에서 정말 제가 준비가 너무 부족했고 제가 영상이 뭔지도 모르고 덤볐고 이 부분은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하루치

0: 촬영 손해는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대신 이 작품 안에 제가 할수 있는 역할 하나 주시면은 제가 그거는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습실로 가 있는데 한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야.
1: 아이고.
0: 그때 이제 추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추석 새로 다들 갔는데 나는 이제 창피하니까 가게 문도 안 열고 다문 닫고 집에도 안 가고 그 어두운 데서 지하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한 3주 지났더니 조연출 형한테 연락이 왔어. 혹시 이런 역할이 있는데 해보겠냐? 아,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 역할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사도 많지 않고 그 주인공 영웅과 만나는 그 여주인공이 춘천에 오빠가 폐병이어서 쉬러 왔는데 이 오빠를 보살피러 내려왔잖아. 근데 이 여주인공이 황신혜야. 황신혜의 오빠 역할인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여배우의 오빠 역할이니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대사도 많지 않고, 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아니나 달라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거 끝나자마자 KBS TV 문학관에서 바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보고.
2: 황신의 오빠 역할 누구야? 너무 그렇죠. 괜찮은데? 이렇게 된 거죠.
3: 대반전은 결국은 젊은 날의 초상이란 영화를 하시면서는 다시 주인공으로.
0: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을
4: 아, 영화?
0: 너무 이 삼호국이 너무 성공을 하니까 방송사에서 스케줄을 본인들이 막 짜갖고 집어넣은 거예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렇게는 못살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송 그만하겠다고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나왔어요.
1: 네.
0: 연극하려고.
1: 아.
0: 아무 계획 없이 결혼하면서 무작정 방송 안 한다고 나와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나와서 조금 있으니까 영화에서 영화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너무 잘 됐어요. 구로도 오랫동안이라고.
2: 네. 구로도 오랫동안. 네, 기억납니다.
0: 이게 너무
2: 네.
0: 잘된 거예요.
2: 네.
0: 그래서 곧바로 연출이랑 감독님이 야, 우리 다음에 뭐 할까? 이러시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영화 한번 잘 되면은 그 제작사에서 안 놓잖아요. 그뭐 할까 이러는데 제가 대뜸 젊은 날의 초상 아시죠?
2: 그게 얼마나 돌아서입니까? 얼마나 돌아서입니까? 드라마
0: 그러니까.
2: 젊은 날의 초상에서 영화까지 가는데 몇 년이나 걸리셨어요?
0: 오래 안 걸렸어요.
2: 아.
0: 한 5년?
2: 와.
0: 4년 반? 운이
2: 인생은
0: 너무
2: 정보석처럼.
1: 그러니까.
4: 이건 완전 영화 소재예요.
0: 운이 너무 좋아.
1: 지금 완전 영화.
5: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보석 배우와 고선웅 연출이 함께하는 더 넘버스와 함께하는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를 듣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이야기는 정보석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이제는 고선웅 연출과 함께한 연극 홍도 작업은 어떠셨는지 계속해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0: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자유분방할 것 같은데 와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1: 네.
0: 거죠. 인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특히 지금 우리 고선훈 연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리듬감인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네.
2: 말 맞아요.
0: 네, 이 리듬감이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서 드라마가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면은 보는 게 지겹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리듬을 정말 잘 찾고 어느 배우에서 어떤 리듬이 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디렉션을 많이 주시는 편이죠. 너무 빨리 가고 이러는 배우들한테는 중요한 순간 딱 잡아서 여기서는 마치 관객이 대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정도로 쉬어라.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은 그 타이밍에 그게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제 아내와 딸이 협잡을 해서 홍도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아는 순간 저희가 버럭 화를 내요.
1: 그렇죠.
0: 근데 형님 그렇게 화를 내버리시면 이 사건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1: 그렇지.
0: 정말 한 인생을 완벽하게 망가뜨린 사건에 화 한 번으로 끝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1: 네.
0: 그때 저도 띵 오는 거죠. 여기서는 달리는 지르고 뱉는 게 아니고 안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2: 뱉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내가 이해시켜야 된다.

0: 예.
1: 아.
0: 그러니까 마방진 작품들이 리듬감 좋고 네. 앙상블이 좋을 수밖에 없는
1: 거예요. 그 리듬감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사랑에 맞이한 지금 이 순간 This is the moment 그거의 가사를 아, 네. 쓰셨다고요?
0: 우리말
1: 고선웅 연출께서요? 네. 어이하다가요.
2: 아, 그때 이제 거기 우리 컴퍼니 신춘수 대표님하고 네, 네.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네. 네, 그걸 했죠. 가사 작업. 근데 윤색을 했는데 네. 하여튼 콩나물이 다 다르니까
1: 콩나물
2: 한국 한국말로 그 노래를 했을 때 말맛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의역을 좀 많이 했죠.
1: 네. 네,
2: 의역을 하지 않고는 그 노래가 갖고 있는 맛이 잘 안 살아서 그러면서 굉장히 치열하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1: 네. 그 결과 저희에게는 그런 명곡이 탄생을 했고요. 네.
2: 아이고 뭐 아니.
1: 네. 감사합니다.
3: 뮤지컬도 하셨죠.
1: 네, 맞아요. 네,
3: 아리랑도 하셨고.
1: 네, 광주도.
3: 광주도
1: 네.
3: 하셨고요.
1: 그 홍도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을 때 그 신파성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인데 예전에 초연하셨을 때와 올해 다시 하셨을 때 좀 변화가 있었든지 아니면은 이거는 내가 좀 이렇게 시대에 맞게 좀 비틀고 싶었던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2: 하나가 이제 달라진 게 말의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를 조금 더 관객분들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1: 네.
2: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1: 네.
2: 근데 말이 그 정도의 스피드가 적정하다고 느껴지는 속도가 좀 더 길어진 것 같아요.
1: 아~
2: 옛날보다.
1: 아~
2: 그리고 이제 대본에서 그때 초연에 있었던 대본이 군살이 좀 많았다고 생각해서 좀 걷어낼 때를 좀 걷어냈죠. 걷어내고 늘려고 해서 길이 공연은 비슷하지만 그러면서 조금 작품이 더 깔끔해지지 않았나 이런
1: 네,
2: 생각이
1: 네. 좀 들어요. 깔끔함의 대명사는 뭐 고선웅 표현줄이었고요. 맞아요.
2: 깔끔해졌어요.
1: 맞아요.
4: 배우님께서는 첫 이제 광호부의 대본을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0: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본 받고 한 달쯤 지나서 고선웅 연출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네, 네.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시스템으로 보면은 절대 권력자잖아요.
1: 그렇죠. 예.
0: 이 절대 권력자가 홍도를 지켜주겠다고 나만 믿으라고 해놓고 보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1: 맞아요.
0: 방관을 했어요. 이 부분을 해결할 뭐를 못 찾겠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야 이거 답 없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가졌던 우리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게 뭐냐면 사실 집안일에 대해서는 되게 무책임했던 것 같아요. 여러 이렇게 소설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리고 큰 소리는 다치지만 정작 위기가 오고 중요한 일이 오면 안으로 밀고 본인이 안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쨌든 간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새끼에 대한 애정으로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갔을 때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이러려면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떤 그 좀 무책임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화내는 것도 약간 좀 부드럽게 화내는 게 좀 한량기 좀 살리면서
1: 네, 네, 네,
0: 좀
1: 네.
0: 우유부단한 이런 모습을 네, 네.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방치를 했고
1: 배우님의 이 해석에 설득이 됐어요. 정말 싫었어요. 광호부가
4: 보는 내내
1: 말은 잘해요.
4: 보는 내내
1: 말은 이성적이고 가장 모범적인데 결국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차라리 자기 욕망에 충실했던 여인들이 아유 저 못된 사람 싶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너무 투명했는데 말씀은 막 다 품어줄 것처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돼. 미웠어요. 선생님 이거 뭐 네. 처음 사실, 30년대 이야기잖아요.
3: 예, 35년에 동양극장이 건립이 됐는데 그때 36년에 동양극장에서 공연이 됐고요. 이 작품은 초연이 그리고 사랑의 속도 돈의 울고라는 원 제목이었습니다. 임선규라는 분이 썼었고요. 그리고 당시 런타임이 한 2시간 반 정도 됐었고요. 실제로.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동양극장이 한국 최초로 연극의 전문화 그러니까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한테 돈을 줄 수 있었던 극장이었다. 연기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런 극장이었다라는 사실이 저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산하에 이제 극단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뭐 청춘자 이런 게 있었는데 바로 그 청춘자에서 공연된 산하극단에서 공연된 작품이고 너무너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1: 그 당시에?
3: 당시에.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속편이 나왔어요. 속편이 나왔는데 그 속편도 너무 잘 됐습니다.
2: 아,
3: 어, 근데 속편 내용이 뭐냐면 재판이에요. 재판극. 그러니까 죽였으니까 회사비를 죽였으니까 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홍도를 가지고.
2: 그거 있어요? 그 대본 어디 있어요?
1: 아, 그렇죠. 너무 얘기네.
3: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오빠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니까.
1: 그렇죠.
3: 네, 네. 그래서 이게 재판극 형식으로 쭉 진행됐는데 거기 막 이제 관객들이 일종의 배심원이 돼가지고 보고 있고 다 같이 울고 난리치고 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무죄로 판결이 나요.
1: 이야.
3: 다 같이 박수치고 끝나네.
0: 정당방위.
3: 네, 이렇게 됩니다. 정당방위로 해석이 돼서. 근데 그 심파송이라는 거는 사실 무력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다. 무력한 개인. 그러니까 세계는 너무 강고하고 너무 세고 이 개인은 그 앞에서 이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면서 약간 흑흑흑거리면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무슨 자기연민 같은 것으로 막 넘쳐나서 이 세계를 향해서 뭔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의지가 조금 없는 이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저는 이 사랑의 속고 돈 열고에서는 이제 홍도가 그렇게 그려지는 면이 있지만 사실은 홍도가 어떤 인물인가를 살펴보면 이 인물만 좀 다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욕망이 좀 그러니까 다른 인물들은 되게 투명하게 욕망을 드러내는데 홍도는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믿음, 신념 이런 거에서 움직이죠.
1: 오빠를 위하고
3: 네.
1: 사랑을 위하고
3: 그렇죠.
1: 언젠가 구성훈 연출께서 그런 인터뷰 하셨던 게 제가 좀 언뜻 기억이 나는데 이타주의는 지독한 이기주의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거랑 좀 맞닿아 있을까요? 홍도가?
2: 그러니까 이기적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럼 이타주의를 갖지 않고는 이기적일 수가 없어.
3: 그렇죠.
2: 극단적으로 내가 맞습니다. 내한테 이득이 되려면 상대방한테 잘해줘야 돼.
1: 아하.
2: 그래야
1: 의미로.
2: 그 사람이 좋은 소문도 내고 다니고 하는데 그냥 필요한 만큼만 하면 딱 고만고만한
3: 맞아요.
2: 관계가 유지되거든요.
3: 그게 일종의 커뮤니티 내에서 자기를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2: 네.
3: 자기를
2: 네.
3: 지키는 방식인 거예요.
2: 그래서 네. 어느 누가 선에서 너무 쟤는 이타심이 너무 강해 그러면 걔 사실 알고 보면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3: 맞아요.
2: 사람일 수도 있어요.
3: 그렇죠. 홍도가 처음으로 해수기를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사실 홍도로서는 처음 해본 행동인데 오빠가 원래 그 원전에 보면은 오빠가 홍도가 쫓겨왔을 때 막 이렇게 총을 들고 오빠 내 정체이니까 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들고 홍도 집에 가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그래서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렇게 그쵸. 외치는 어떻게 보면 멜로드라마의 따블로라고 불리는
1: 네.
3: 가장 핵심적인 장면. 이 장면이 없으면 관객들이
1: 그렇죠.
3: 장면을 안 보는 거죠.
1: 네, 네, 네.
3: 유랑극단들이 이 장면을 굉장히 많이 또 아주 그 강점을 두고
1: 총을 꺼내 들고
3: 막 우는 거예요. 네. 손이 막 이제 막 흑흑거리면서 근데 못 가잖아요 거기서. 오빠 안 돼 이러면서 막. 근데 연출님 작품 그래서 그 비틀어 놨어요.
1: 맞아요.
3: 그 대사를
1: 울어라,
3: 울어라.
2: 그 말 하려고 사실. 아니 제일 처음 하면서 홍도야 울어라, 오빠는 없다가 맞지.
3: 네. 뭔가 욕망, 자기 안에 계속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꺼내놓을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 비틀어서 마지막에 해수계를 딱 쏴서 죽였을 때. 그러니까 원래는 원전에서는 비녀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딱 찔러버리는데, 예, 근데 그때 관객들이 다 박수를 치고 시원한 거예요.
1: 카타르시스인가요?
3: 홍도가 계속 억압돼 있고 뭔가 이타주의 같지만 그것이 정말 제가 정말 저랬을까? 혹은 저 이타주의라는 것의 근원은 뭘까 도대체? 이런
1: 나를
3: 생각을
1: 지키기 위한
3: 하다가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되게 좀 답답하잖아요. 홍도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근데 이제 딱 시원하게 질러주니까 제 주변에 있었던 정말 중년 이상의 관객들은 정말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그 노래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 당시 유랑극단들이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 노래를 실제로 하기도 했으니까
1: 나올 법도 한데
3: 네.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걸 아는 사람은 아 그 노래가 당연히 나오겠구나 했는데 안 나옵니다.
0: 그 마지막 오빠가 얘기할 때 편곡돼서
3: 네. 네. 살짝 이렇게 네. 나오긴 하는데 한소리 눈대목 같은 그 장면이 완전히 비틀려져 있고 노래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번 홍보의 또 묘미인데
1: 그렇네.
0: 굉장히 모던하게 편곡돼서 짧게
3: 나와요.
0: 되게 반가워요.
3: 네. 맞아요. 그러니까 편곡의 방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성이 아니에요.
1: 맞아요. 이제 좀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1930년대 원작이라고는 하지만 네. 홍도 통해서 좀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으셨어요?
2: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누가 한번 무슨 실수를 하면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거의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구조? 자기 일이 아닌 것에 너무나 자기는 탕감 떨어져서 돌팔매를 심하게 던지는 것 용서가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 월 초 마지막에 왜 나이를 먹어도 진짜와 가짜는 구별이 어려울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네.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되는데 그렇죠. 가짜를 보고 진짜라고 계속 우기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득세를 하거든요.
1: 그렇죠.
2: 득세를 해서 그 사람은 나 아니라니까? 라고 해도 그 소문이 이미 회자가 돼서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1: 그러니까 이야기가 낡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지금 현재 꺼내봐도 결코 낡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걸 지금 잘 끄집어내고
0: 너무 첨단적인 이야기죠.
2: 고전은 원래 동시대성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선명하게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도 생기죠.
0: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우리 어떤 문화를 다루는 반창의 채널들이 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심도 있게 한 편을 정말 깊게 네. 또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1: 네, 네.
3: 감사합니다.
0: 이러면서 사실 와서 배워갖고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1: 네.
0: 이걸 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네. 정말 소중한 분들이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갈수록 좀 더 이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채널이 좀 더 잘 될 수 저도 당연히 구독을 눌렀거든요. 예, 나와야 되니까 어떤 건지 봤더니 네. 너무 좋아서 구독을 눌렀는데
1: 네.
0: 와서 오늘 같이 해보니까
1: 네.
0: 정말 이건 오래오래 그리고 아이고. 더 많이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채널이라고 마음속에서 생각이 돼서
4: 감사합니다.
0: 응원하는 마음을 활짝
1: 감사합니다.
2: 멤버들 네. 좋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1: 네. 네.
2: 좋아요.
1: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0: 아유, 저희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1: 앞으로 무대에서도 많이 뵐게요, 선배님. 고맙습니다.
0: 많이 주세요.
1: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두 분 이제 여기서 인사 나누고 네. 저희도 모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TBS 캠페인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8: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7: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늘부터 전남권과 경남 서부 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는 15일 오후까지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계속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 온도는 29도에서 37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폭염특보도 발효 중인 만큼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도로에는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늘면서 돌발 상황도 곳곳에 있는데요.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노원교를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 쪽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5도, 습도는 5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혹시 요즘 예전보다 화가 자주 나십니까? 자주 화가 난다면 그건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우리 뇌가 너는 너무 지쳐 있어, 좀 쉬어,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화는 불과 비슷합니다. 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잘못 다루면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불을 키우는 가장 큰 연료가 바로 스트레스라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화가 난다면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내가 무엇에 지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매일 오후 5시 마음속 작은 불씨가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숨고르기를 함께하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화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지쳐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네. 혹시 앞차가 끼어들었습니까? 화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아휴,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센스. 네. 너무 지쳐 있기 때문에 좀 그럴 때는 삶의 방향을 바꿔보는 조금은 뭔가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한번 시도해 본다든가. 그죠? 네. 이런 뭔가 변화, 작은 변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를 저희가 좀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오늘 진료 과목은요. 신경과입니다. 신경과. 그 가운데서도 치매,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닥터스 퀴즈 먼저 드리고 갑니다. 분명 들고 나왔는데 어디 뒀더라. 네, 이렇게 휴대전화나 열쇠 찾으면서 한번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처럼 일상에서 깜빡하는 증상을 흔히 우리는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힌트를 들으시면 다시 힌트를 들으면 다시 기억해내는 경우가 많고요. 치매와는 구별되는 증상이죠. 네, 치매와는 다릅니다. 다음 중 이를 잘 잊어버리는 기억장애를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건널목, 2번 건망증, 3번 건초염, 4번 건조주의보. 네, 건자로 시작하는 거 오늘 또 보기로 저희가 골라봤네요. 1번 건널목, 2번 건망증, 3번 건초염, 4번 건조주의보. 네, 추첨을 통해서 웰빙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요즘 많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언제 그러시는지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나는 언제 그래요 이렇게 네 그런 사연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쑥쑥 올라갑니다.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한 차원 수준 있는 선곡입니다. 평소에는 그 검색으로 찾았다면 오늘은 우리 정 PD가 조금 생각을 한 그동안 생각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심사숙고해서 고른 네,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H입니다. 잊었니?

0: 머릿속에서 하나씩 지워지는 기억들. 하지만 정작 무서운 건 내가 잊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되는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시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또 누구나 대비할 수도 있는 질환이죠.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연구의 권위자이자 고대 구로병원 알츠하이머 예방센터장으로 활약 중이신 강성훈 교수님과 함께 망각의 병, 치매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제가 교수님 나오신다 그래서 네.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치매 분야 연구로 여러 차례 젊은 연구자상을 받으셨어요. 네. 이 젊은 연구자상은 젊은 교수님들께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아, 네, 좀, 네, 사실 젊다고 하긴 좀 애매한 나이긴 한데요. 이상하게, 어쨌든, 교수님들이 연세들이 워낙 좀 많기 때문에, 아, 만 네. 45세 이하면은 좀 젊다고 해서.
0: 아, 젊은 연구자상. 그러면, 네, 그렇게 지금. 이하, 45세 이하로.
1: 네.
0: 아, 그러시군요. 네. 굉장히 영해 보이십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젊은 연구자상을 받으셨는데 이 환자들은 이제 진료하시면서 아, 연구의 필요성을 좀 절실히 내가 느꼈다 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아, 네.
0: 네.
1: 사실 처음에는 이게 이런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이런 게 궁금해서 네. 원인 물질로 알려진 뭐 아밀로이드나 타우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위험 요인 때문에 쌓이는지 혹은 치매가 어떤 위험 요소로 발병하는지를 좀 확인을

0: 해서 이런 걸 예방하면 좋겠다 이런 걸로 해서 좀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래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연구를 진행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1: 네네.
0: 요즘에는 사실 또 다른 게 그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진단이나 위험 요인 관리 이런 거에 좀 포커싱이 돼 있었는데
1: 네.
0: 최근에는 좀 신약 치료가 좀 하나 나와서 그 이제 좀 병을 빨리 발견해서 약을 쓰게 되면은 좀 효과 좀 지연 그러니까 진행이 빠르게 나빠지는 걸 좀 속도를 늦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1: 네네.
0: 아직까지 사실 연구가 많이 돼 있지 않고 데이터가 많진 않아서 어떤 환자에서 쓰는 게 좋고 어떻게 하는 어떤 사람이 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네네. 조금 아직까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라 관련돼서도 좀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니까 2024년 말에 이게 그 알츠하이머병 신약이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지금 효과가 있는 겁니까?
0: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이렇게 병의 사실 이게 퇴행성 뇌질환이기 때문에 퇴행성이라는 게 서서히 이렇게 나빠진다고 보시면 네네. 되는데요. 이 나빠진 속도를 이제 100으로 나빠질 걸 뭐 60, 70으로 나빠지게 이렇게 속도를 늦추는 개념이다.
1: 속도를 더디게 하는
0: 네.
1: 그런 효과가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도 정말 그 치매 환자들 또 치매 환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멈추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없는데 뭐 크게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1: 네.
0: 환자나 보호자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지금 상태를 예를 들어서 뭐 한 2년 정도 2년 네네. 정도 가질 거 한 3, 4년 더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 좋은 시간을 또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고.
1: 네.
0: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보호자분들이 케어도 해야 되고 사실 보호자분들이 힘든 병이어서 이 치매가 그런 시기를 뒤로 늦추면서 보호자분들의 삶의 질도 좀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전 같으면 이제 아주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치매 알츠하이머병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 연령대가 점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젊은 층에서도 나타난다면서요?
0: 아,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뭐 치매하면 당연히 뭐 70세 이상 어르신들, 뭐 노인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1: 네.
0: 이런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인데 그 이제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비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명에 1명은 뭐 이제 젊은 나이에 발생한다는 거고 실제 뭐 50대에 진단받으신 분도 있고
1: 네네.
0: 40대 후반에 진단받으신 분들도
1: 40대도요?
0: 네, 있습니다.
1: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0: 사실 40대 환자분은 유전성이었고요.
1: 유전성.
0: 네, 그래서 그 부모님도 이 병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자녀분도 어쩔 수 없이 걸렸고 본인 이제 여자 환자분이신데 언니도 사실 치매로 있어서 본인도 네네. 걱정돼서 미리 와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이시고요.
1: 아, 그렇군요.
0: 보통 그래서 너무 빨리 생기는 경우는 대부분 유전 질환이 많고
1: 네네.
0: 근데 50대부터는 사실 유전적인 원인이 없어도 발병을 네. 할 수가 있고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 발병되는 원인으로는 이제 뭐 조금 전에 이제 유전적인 거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어떤 것들 중에 그 좀 뭔가 강력한 게 어떤 걸까요?
0: 사실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요.
1: 다양한데요.
0: 네, 유전성도 있지만
1: 네.
0: 사실 유전 성향이 있다고 다 치매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또 네. 유전 성향이 없다고 또 안 걸리는 것도 아닌 이유가 생활 습관이랑 관련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운동하는 거나 교육 수준이나 뭐 사회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1: 네.
0: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한 이제 그런 만성질환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거를 중년기 때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 이런 거가 이제 노년기에 가서 치매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여러 가지 것들이 사회 활동도 거기에 또 요인이 될 수 있고
0: 네.
1: 또 약간 고립돼 있는 것들도
0: 맞습니다.
1: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0: 네.
1: 참 여러 가지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0: 네.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 이제 외래 찾는 그 환자분들 계시잖아요.
0: 네.
1: 이분들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교수님께 하는 질문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0: 사실 이렇게 환자분들이 와서
1: 네.
0: 처음에 이제 한번 와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1: 네.
0: 설명하고 이렇게 치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 이게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지금 상태에서도 치료가 되냐 이거를
1: 네.
0: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1: 그러시군요.
0: 많은 분들이 일단 치매라면은 일단 방법이 없고
1: 네.
0: 또 이제 치매하면은 이제 TV나 이런 데서 뭐 조금 정말 안 좋은 이미지로 많이 그려졌었기 때문에 정말 뭐 환자 보호자도 못 알아보고 이제 대소변도 이제 못 가리고 이런 네. 걸 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되는 거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

0: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요.
1: 네.
0: 최근에는 사실 진료 현장이 좀 변화하고 있어서 좀 빨리 진단을 하게 된다면은 진행 속도를 늦추고 최대한 치매로 안 가게끔 시간을 벌어주는 이런 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1: 네.
0: 조기 진단이 좀 중요한 상황이고요.
1: 네.
0: 따라서 조금 이제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조금 옛날 같지 않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도 예전과 같이 좀 건망증처럼 이제 있는데 이게 좀 잦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변화가 있는 것 같다 할 때는 조금 지체하지 말고 그래도 한번 상담 같은 걸 받아보고 검사를 네. 한번 해보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1: 네. 본인이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자각하는 그 증상 본인이 가장 먼저 잘 아시니까 그게 이제 잦아졌을 때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0: 네.
1: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군요.
0: 네네.
1: 네, 그렇습니다. 자, 나선홍이 닥쳐서 오늘 진료 과목 신경과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기억력 저하, 건망증, 부모님의 치매 증상. 자, 교수님,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도 치매와 알츠하이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이 치매, 알츠하이머병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0: 아 맞습니다. 사실 이게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고
1: 네.
0: 뭐 정말 뭐 동의어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1: 네.
0: 실제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렇진 않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치매라는 거는 나의 인지 기능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1: 네.
0: 내가 이제 기억력이나 뭐 판단력 같은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1: 네.
0: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상태 그런 상태를 다 치매라고. 일컫는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네.
0: 이런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 알츠하이머 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거가 증상이잖아요.
1: 네네.
0: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왜 어떤 병 때문에 이게 생겼는지 검사를 하고 병명을 찾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치매는 증상에 해당되는 거고
1: 네네.
0: 그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병명이 알츠하이머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알츠하이머 병.
0: 네.
1: 네. 그렇다면 치매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알츠하이머병과 그 혈관성 치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0: 네, 사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치매 원인 중에 가장 흔한 병인데요.
1: 네.
0: 10명의 치매 환자가 있다 그러면 한 6명은 알츠하이머병, 한 3명은 혈관성 치매로 치매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두 가지는 좀 기전적으로 발생한 원인 이런 게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뇌질환이라 그래서 뇌가 서서히 줄어드는 병인데요.
1: 네.
0: 그 이유가 증상을 내가 느끼기 20년 전부터 머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밀로이드라고 해서 안 좋은 원인 물질이 쌓이는데 이게 약간 이제 방아쇠 같은 역할을 하고 그
1: 네.
0: 이후에 뇌를 손상시키는 걸 가속화할 수 있는 또 다른 타우라는 단백질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제 걔네들이 뇌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뇌가 이게 주공처럼 빵빵해야 되는데
1: 네.
0: 바람 빠지듯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그걸 뇌 위축이라고 저희끼리는 부르는데
1: 네.
0: 그렇게 뇌 위축이 발생하면서 그 서서히 이제 건망증처럼 나타나다가 조금 빈도도 심해지고 더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고 하다가
1: 네.
0: 다른 인지 기능도 나빠지는 식으로 뭐 1년 이렇게 되게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다라고 보시면
1: 방금
0: 돼요.
1: 교수님께서 20여 년 전부터 발생한다.
0: 네, 뇌 안에서 변화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럼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거 자각하는 거는 언제쯤
0: 자각하는 거는 이제 그런 원인 변화가 있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나타나기 때문에
1: 10년 지나서요.
0: 네, 이미 이제 와서 검사했을 때 병이 진단된 경우에는 뇌 안에서 네.
1: 이미 상당히 이제 진전이
0: 네,
1: 된 그런 네, 경우겠군요.
0: 맞습니다.
1: 그렇기 네.
0: 때문에 치료도 조금 더 어려웠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치매 요즘에 이제 많이들 심각한 정말 질환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치매 이거를 미리 좀 뭐 검사를 한다든가
0: 네.
1: 뭐 그런 건 없잖아요.
0: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고 근데
1: 네.
0: 아마 조만간 그 혈액 검사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라서
1: 혈액 검사로요.
0: 네, 그런 게 아마 건강 검진에 들어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1: 그러네요. 왜냐하면 이미 자각 증상이 있을 때는 10년이 지난 후에 가면 이미
0: 네.
1: 늦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건강 검진이라든가
0: 네.
1: 사전에 그걸 좀 예방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0: 네.
1: 해 봅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게, 아, 이거 나 치매 아닌가? 그런데 또 알고 보면 건망증이고,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 이게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0: 아, 네. 건망증은 그 이제 자연스럽게 노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0: 좀 잊어버리는 게 있긴 하지만 좀 사소한 거 위주로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렸을 때 반응이나 이유가 중요한데요.
1: 네.
0: 잊어버렸을 때 본인이 곰곰이 한 1, 2분 생각하다 보면 아, 맞다. 그렇지 떠오르거나 아니면 옆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 아니면 너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아, 맞다. 나 그랬었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래도 건망증이

0: 맞습니다. 네. 네. 뭐 그런 거 정도는
1: 단순한
0: 뭐,
1: 거는 네. 이제 아니지만
0: 네. 이제 자주 네. 잊어버리고 이제 네. 빈도랑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거를 자주 이렇게 잊어버리냐가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아, 맞다. 아, 맞아. 이거는 네. 건망증이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0: 네.
1: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 보면은 최근 일은 기억을 못해도 아주 옛날에 어린 시절 기억이라든가 이런 건 또렷하게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0: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그 네. 일반 그 이제 분들께서 이제 아 좀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요.
1: 네.
0: 사실 이제 알츠하이머병에서 보통 최근 기억이 영향을 받는 이유는 알츠하이머병에서 가장 먼저 망가지는 뇌 부분이 해마라는 부분인데
1: 해마.
0: 네. 그 해마라는 곳에서 하는 일이
1: 네.
0: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0: 즉 이제 망가진 다음에 새롭게 저장이 안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1: 아.
0: 예전 기억들은 이미 다 저장이 잘 돼서
1: 거기에 네. 이제 해마 안에 들어 있군요.
0: 네, 곳곳에 저장은 또 이제 해마에서 해서 곳곳에 내 곳곳에 퍼져서 저장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이제 꺼내서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예전 기억은 잘하는 곳 또렷한 건데
1: 네네.
0: 이제 새로운 기억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일이나 방금 전에 뭐 먹었는지 이런 건 잊어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해마가 또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0: 네,
1: 네. 그러면 우리 어린 시절 기억은 곳곳에 지금 다 박혀 있는 거예요?
0: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1: 신기하군요.
0: 네.
1: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사회적 그 관계,
0: 네. 네,
1: 사회적 고립, 외로움
0: 네.
1: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정서적인 어떤 이런 관계, 유대 관계 지지 이런 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0: 아,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 노년기에는 이것이 더 중요한데요.
1: 네.
0: 그 최근 들어서 이제 외로움이나 뭐 사회적 고립 이런 것들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1: 네.
0: 이게 단순히 기분 우울감만 유발하는 걸 떠나서 뇌 건강 자체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1: 아.
0: 근데 이렇게 사회적 뭐 고립이 없고 이제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는다는 게 뭔가 이게 거창한 건 아니고
1: 네.
0: 이제 옆에 이제 대화할 사람이 있어서 본인 얘기도 좀 나누고 친구를 만나서 일상생활도 공유하고 뭐다 만부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노년기가 되면은 이제 배우자랑 사별하는 경우도 있고
1: 네네.
0: 하다 보면 또 친구가 없게 이제 혼자 집에만 있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1: 아.
0: 그렇게 되다 보면 대화할 일도 없고
1: 그렇죠.
0: 뇌를 그럼 아예 안 쓰게 됩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또 누워만 있게 되고
1: 네네.
0: 그러면 뭐 밖에도 잘 외출 안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뇌를 사용을 안 해서 점점 뇌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 농담 삼아 그 어떤 모임에 가면 이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병원 가깝고 네. 좀 사람 많은 북적북적한 네. 곳에 살아야지 네. 어디 산중이나 어떤 네. 깊은 곳에 혼자서 살면은 노년에 좋지 않다.
0: 네.
1: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0: 네, 사실 저는 좀 동의하고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그 환자분들 중에도 이제
1: 네.
0: 도시에 계속 사시던 분이 이제
1: 네.
0: 뭐 귀향해서 이제 뭐 농촌에서 뭐 일을 해보겠다 이런
1: 네,
0: 식으로
1: 네.
0: 하게 되면
1: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0: 네, 좀 이제 말리는 편이긴 합니다.
1: 아.
0: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거에 적응을 하기가 좀 힘들고
1: 네.
0: 특히 이렇게 치매가 조금이라 살짝 있거나 조금 인지저하가 있는 분들은 그 익숙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1: 그렇군요.
0: 네, 그냥 계시던데 계속 계시다라고
1: 네, 네.
0: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그 좀 어르신들은 사회적 고립이라든가 외로움 이런 거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사회적으로도 좀 이런 배려나
0: 네.
1: 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또 본인들은 스스로 또 이제 꾸준히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밖에 좀 나가서
1: 네.
0: 경무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라도 가셔서 좀 같은 또래 분들과 어울리면서 놀기도 하고 뭐
1: 네.
0: 정 안 되면 뭐 고스톱이라도 좀
1: 아,
0: 치시고
1: 좋습니다.
0: 네, 네, 이런 거라도 조금 하시고 이렇게
1: 네.
0: 하는 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좋다고 말씀드리고
1: 네,
0: 싶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상시 오해와 진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이 많은 만큼 떠도는 이야기 많은 게 또 치매가 아닐까 싶은데요. 신경과 전문의 강성훈 교수님과 함께 치매와 알츠하이머병 관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는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앞에 지금 OX 팻말이 있는데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저희가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노화로 뇌가 작아지면 치매가 온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X입니다.
1: X군요. 자, 두 번째입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0: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입니다.
0: X. 세 번째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대화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환자의 감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 O입니다.
0: O군요. 네. 자, 네 번째. 치매는 진행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환자 삶에 큰 차이가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 네. O입니다.
0: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생활 습관 교정으로 알츠하이머병 예방이 가능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아, 네. 이것도 O입니다.
0: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노화로 뇌가 작아지면 치매가 온다. X 그러셨어요. 아까는 그 점점 뇌가 뭐 작아진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X입니까?
1: 아, 예. 사실 나이가 들면도 자연스럽게 사실 뇌가 좀 작아집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1: 좀 어쩔 수 없이 좀 슬픈 얘기지만 네네. 나이가 조금 들면서 점점 뇌가 작아지고 그로 인해서 조금씩은 뭐 기억력이라든지 사고 처리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젊을 네. 때 비교해서는. 네. 하지만 이게 치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뇌가 작아진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훨씬 뇌가 많이 줄어들고 또 특정 부분 질환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앞서 언급드렸던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해마를 포함한 측두엽 부분의 뇌 위축이 더 많아지고 네. 그로 인해서 주로 건망증처럼 증상이 진행하다가 네. 모든 뇌가 다른 영역까지 더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 판단력도 떨어지게 되고 다른 증상도 같이 동반돼서 진행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0: 아까 이제 해마는 말씀해 주셨는데 뇌 기능 가운데 이게 전두엽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측두엽이 있고요. 네. 후두엽도
1: 네, 있습니다.
0: 있죠. 네. 근데 치매와 가장 관련된 부위는 어느 부위라고 우리가 좀.
1: 그래서 이게 치매가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사실 한 60여 가지로 아, 다양한데요.
0: 네네. 잘못된 질문이네요, 그러면.
1: 가장 흔한, 아닙니다. 가장 흔한 이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네. 측두엽이라고 해서.
0: 아, 측두엽.
1: 측두엽이, 해마가 측두엽에 포함되어 있다고 아, 보시면 그렇군요. 되는데요. 네. 그 부분이 주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0: 네네.
1: 이제 전두엽이 또 망가지는 병이 있고 특히 혈관성 치매에서는 좀 전두엽 기능 저하가 더 먼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지금 혈관성 치매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음주라든가 음주를 심하게 하시는 분들 네. 또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흡연자들 이게 치매에 얼마나 영향을 줍니까, 교수님?
1: 사실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은 네. 일단 내 혈관 건강이 다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 전신의 모든 혈관 이제 담배를 하게 되면은 혈관이 네. 수축되면서 혈류가 잘 못 가게 되고요. 그 마찬가지로 그럼 뇌혈관으로도 피가 못 가면서
0: 네.
1: 뇌경색 같은 이제 뇌혈관 질환에 위험이 올라가고
0: 네.
1: 그로 인해서 치매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흡연하는 물질들이 이제 세포 내에서 약간 이제 염증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 감기 걸리면 목 아프고 이렇게 하듯이 네, 뇌 안에서도 네.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0: 아,
1: 생각됩니다. 그래서 염증 세포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뇌에 손상을 유발해서 알츠하이머병 위험성도 높일 수 있어서 혈흡연은 상당히 좋지 않아서 금연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0: 네.
1: 음주 같은 경우는 조금 먹는 건 솔직히 괜찮은데 네.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네. 이것도 이제 뇌를 작게 만들고
0: 아,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라고
1: 네,
0: 하는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가끔 병원에 오신 분 중에 아, 나 뭐 자랑스럽게 막 젊을 때는 뭐 여섯 병씩 매일 마셨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사진 찍어보면은 뇌가 대부분 많이 작아져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0: 아, 사실 슬픈 얘기인데요.
1: 네. 그래서 뇌가 많이 작아지고 그로 인해서 인지 기능 저하 치매가 유발이 될 수 있고요.
0: 네네.
1: 또한 이 마찬가지로 술도 많이 먹게 되면 앞서 언급드렸듯이 그 이제 뭐 고혈압이라든지
0: 네.
1: 혈관성 뇌혈관 질환을 유발해서 또 치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과음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0: 네네. 하지만 또 과음을 많이들 하셔서
1: 네.
0: 네. 그래서 음주와 흡연 이거는 정말 뇌 치명적이다 이렇게
1: 네, 맞습니다.
0: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죠.
1: 네.
0: 네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시작하면서 가족력 잠깐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게 뭐 가족력은 뭐 네. 우리가 많다고 알고 있으면 될 것
1: 네.
0: 같고요. 두 번째, 알츠하이머병은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병이다. X 그러셨어요?
1: 네.
0: 네. 그러면 뭐 어떤 게 또 변화가 있습니까?
1: 초기에는 주로 기억력만 떨어지긴 하는데
0: 네.
1: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앞서 언급 말씀 주셨던 전두엽 네. 이런 기능이 떨어지면은 판단력도 떨어지고
0: 아.
1: 조금 계획도 안 하게 되면서
0: 네.
1: 뭔가 중요하게 뭐 사고 결정이라든지 의사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0: 네.
1: 또 이제 의지가 없어지면서 좀 무기력해지고 말하기 참고 뭐 우울감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0: 아하.
1: 또 이제 충동 조절을 못해서 좀 쉽게 화를 낸다던가
0: 네.
1: 성격이 급해진다던가 뭐 갑자기 화를 낸다던가
0: 네.
1: 이런 식으로 해서 보호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1: 또
0: 그렇군요.
1: 이제 일상생활로

0: 갈 때 이제 평소에 잘 다녔던 길인데 갔다가 이제 못 찾아 집에 못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 다양한 증상들이 좀 있을 수가 있다.
1: 그거는 전두엽의 영향입니까?
0: 아, 길 못 찾는 건 또 두정엽이라고 해서
1: 두정엽이요?
0: 네, 다른 데 역할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이 뇌 안에 그리고 아까 60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 아, 네, 치매 원인이 60가지.
1: 아, 치매 원인이 60가지.
0: 뇌 안의 영역은 전두엽이랑 네. 네. 그다음에 측두엽, 두정엽, 그다음에 후두엽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전두엽이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그 뭐냐 역할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예절을 지키고 네. 사람 옆에 사람들 이렇게 눈치도 보고.
1: 아, 눈치도 보고. 네. 소위 말하면 우리 메타지수 자기객관화 그런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그러고 계획을 세워서 조금 효율적으로 일도 하고
1: 네.
0: 이 생각하다 저걸로 사고도 전환하고 좀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그쪽이 망가지면은 이제 좀 애기처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
0: 그래서 조금 때도 쓰고 막
1: 네, 네.
0: 별거 아닌데 화내고 그러니까 본인 싫은 말 하면은 막 화내고.
1: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 걸렸을 때
0: 네.
1: 그렇게 어린이처럼 막
0: 맞습니다.
1: 그럴 때가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런 경우군요.
0: 네, 그래서 사실 보호자분들한테 그런 경우에 아기처럼 되는 거라 이게 아기한테 하듯이 이렇게 좀 잘 달래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1: 아.
0: 이렇게 감정적으로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1: 아.
0: 말씀드리고
1: 그렇게
0: 있습니다.
1: 공감을 해드리는 거.
0: 네.
1: 이것도 또 그걸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0: 네,
1: 그 방법일 수 있겠군요.
0: 그 화를 내지 않게 하고 그 상황을 또 잘 넘어갈 수 있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거를 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뭐 약이나
0: 네.
1: 좀 그런 뭐 일상에서의 운동 뭐 이런 건 없습니까?
0: 그래서 사실 치매를 이제 안 나빠지게 하는데
1: 네.
0: 이미 걸렸거나 전 단계인 사람에서도 앞서 언급드렸던 운동을 열심히 한다던가
1: 네.
0: 그 머리를 많이 쓰는 거.
1: 머리를 많이 쓰는 거.
0: 네.
1: 그럼 뭐 어떤 게 있을까요?
0: 예를 들어서
1: 책을 읽는다든가.
0: 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어떤 이제 치매 전 단계 환자분들은 제가 뭐 공부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 드렸더니 뭐
1: 네.
0: 한자 뭐 자격 시험을 봐서 이렇게 뭔가 외워 보는 거.
1: 네.
0: 영어 단어 암기, 뭐 한자를 외우는 거.
1: 네.
0: 노래 교실 가서 노래를 배워서 외워 와서 집에서 다시 부르거나.
1: 네.
0: 뭐
1: 네.
0: 댄스 같은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좋으면 가서 댄스 같은 것도 이렇게 동작도 외우고 실제
1: 아.
0: 운동도 되기 때문에
1: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뭐 농담 구스톱 말씀하셨는데
0: 네.
1: 그게 상당히 그 점수 계산할 때 복잡하거든요.
0: 네, 맞습니다.
1: 그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0: 그것도
1: 실제로.
0: 그것도 사실 안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1: 그러게요.
0: 머리도 좀 쓰고 가서 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하다
1: 네네.
0: 보니까 그래도 그런 거라도
1: 관계도 좋아지고요.
0: 네, 네. 좀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와 대화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환자의 감정이다. 오, 그러셨어요.
0: 네.
1: 조금 전에 좀 중복되는 질문이기도 한데
0: 네.
1: 공감해 주는 거.
0: 네, 맞습니다.
1: 네, 이게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실까요?
0: 네,
1: 네.
0: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그 자꾸 잊어버립니다 처음에. 그럼 옆에서 아까도 얘기해 줬는데 또 물어보냐? 아니면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1: 아.
0: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계속 왜 그러냐 이렇게 이거 틀렸어요 정정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꾸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좀 기분도 상하해서 좀 쉽게도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본인도 모르게 위축되고 좀 우울해지고 이런 불안해지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서요.
1: 네네.
0: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이게 조금 이렇게 좀 공감을 해주고 또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을 때 그냥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고
1: 네.
0: 다른 화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저는 항상 어머니의 편이에요.
0: 네.
1: 아버지의 편이에요. 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0: 네,
1: 동조해드리는 게 아주 중요하겠군요.
0: 네, 사실 엉뚱한 얘기를 해도
1: 네.
0: 공감을 좀 먼저 해주면서
1: 아.
0: 다른 걸로 이렇게 넘어가고
1: 아,
0: 그리고 망상이나 정말 진짜 엉뚱땅뚱한 소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네.
0: 돌아가신 뭐 이제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이런 없는데 뭐 이상한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1: 네네.
0: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1: 아 뭐라 그래 있다. 뭐라 그랬어
0: 네.
1: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0: 네 그래서
1: 그런 게 좀 필요하겠군요.
0: 네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1: 네네.
0: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참 많은 걸 좋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0: 네.
1: 교수님. 치매는 진행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환자 삶에 큰 차이가 생긴다고 그러셨어요. 당연한 얘기했죠.
0: 네.
1: 네네.
0: 사실 이제 과거에는 치매가 걸리면 치료가 안 되는 병, 뭐 불치병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1: 네.
0: 현재도 완전히 되돌리는 거는 이제 어렵지만 병의 진행 속도를 이제 늦추는 거는 이제 좀 가능해졌고
1: 네.
0: 그렇게 늦추게 되면은 일상 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이런 치료로 본인의 시간을 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호자 속도의 시간도 같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고 네. 따라서 이렇게 치매 속도를 놓치면 환자분은 혼자서 식사를 하고 뭐 대화하고 혼자 외출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가족들은 네. 또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싶은 거 환자분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그런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저희가 2부에서는 친절한 진료실 여러분의 상담 문자 저희가 또 교수님과 함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

0: 따사롱의 닥터서 오늘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 연구의 권위자이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알츠하이머 예방센터장으로 활약 중이신 강성훈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치매, 알츠하이머병 관련해서 여러분의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고 계시거든요. 바로 문자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8743번님이 저도 40대 후반 되니까 겁이 납니다. 최근 전신마취로 수술을 했더니 더 그래요. 아이들 이름을 자꾸 바꿔서 부릅니다. 전신마취하면 건망증이 심해진다는데 진짠가요? 치매 확률도 올라가나요? 그러셨어요.
1: 네. 네네. 사실 전신마취를 해서 치매 위험성이 더 올라간다 이런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0: 네네.
1: 네, 아무래도 조금 네, 그 전신마취 쉽게 생각하면 그냥 뇌를 한번 껐다가 스위치를 다시 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좀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 같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좀 아이들 이름 헷갈려서 부르고 하시는 거는 네. 아마도
0: 어느 댁이나 다 그렇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한데요.
1: 그렇고 너무 정신도 없고 바쁘시고 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지 않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네. 게 좀 나아지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2418번님은 안녕하세요, 교수님. 50대인데 요즘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사람 이름도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치매 초기 증상일까요? 그러셨어요?
1: 아, 네. 단기적으로 이제 단어가 좀 잘 생각 안 나거나 사람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는 뭐 조금 이제 나이가 들거나 네. 아니면 좀 스트레스 받거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하면은 자연스럽게 좀 있을 수 있는 증상이고요.
0: 네네.
1: 다만 이런 증상이 조금 점점 잦아지거나 아니면은 정말 다시 생각을 해도 잘 생각이 안 나거나
0: 네.
1: 일상생활에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정도면은 한번 이제 검사를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아, 그렇군요. 그 아파트 비밀번호 있잖아요.
1: 네.
0: 이거를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생각이 안 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맞습니다. 분들은 어떻습니까?
1: 그런 것도 이제 한 번 정도 했다가 그래도 뭐 조금 한 5, 1, 2분, 2, 3분 지나면서 어떻게 생각이
0: 해서 났다.
1: 하면 그나마 좀 괜찮고.
0: 네.
1: 근데 사실 저도 뭐 예전에 정신없다 보니까 한번 저희 번호가 8자리라 길긴 한데 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서 저도 약간 좀 충격이긴 했는데 뭐 이렇게 조금 뭐 한 번 정도 그랬지만 이렇게 잘 열고 들어갔으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잤다.
1: 네.
0: 그러면은 그건 좀 네, 병원을 한번 찾아보셔야
1: 네.
0: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5112번님 저는 아침에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전화기를 찾다가 들고 있는 나의 모습 참 기가 찹니다. 아, 저는 올해 70입니다 그러셨어요. 저도 그런 경우.
1: 네.
0: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1: 사실 이게 그 사물을 어디 놓고 네. 이게 뭐 놨는지 못 찾고 이런 것도 한 가지 이제 처음 초기에 아주 경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긴 한데요.
0: 네.
1: 이게 말씀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한두 번 그러는 건 괜찮지만 그러니까 뭐 핸드폰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이제 다른 뭐 이제 뭐 시계 같은 것도
0: 뭐 자동차
1: 차고 키다 뭐
0: 이런 거
1: 네, 그런 걸 놓고 계속 못 찾는 일이 반복되고 정말 못 찾아서 뭐 한 시간 이상 헤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네. 이제 연세도 좀 70세시고 하기 때문에
0: 네.
1: 병원에 방문해 보실 거를 권유드립니다.
0: 네, 지금 9713번님도 자동차 키를 소소한 물건들 자주 이렇게 기억하지 못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병원을 한번 꼭
1: 네,
0: 찾아보셔야 되겠죠.
1: 네.
0: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8821번님이 어머니가 같은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시는데요. 본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십니다. 혹시 이런 것도 치매의 신호일 수 있나요? 그러셨어요?
1: 아, 네.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0: 네.
1: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하는 것도 좀 문제인데 그것도
0: 네.
1: 본인이 아예 기억을 못하는 것 자체는 조금 이제 건망증을 넘어섰다는 얘기가 되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특히 그 동반해서 이제 최근 일 같은 걸 잘 기억 못하는 증상도 있다고 하면은
0: 네.
1: 치매 초기일 수 있어서 병원에 방문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6042번님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시간이 많아지신 뒤로 말수도 줄고 기억력도 떨어지신 느낌입니다. 배우자의 부재도 치매에 영향을 주나요? 그러셨어요?
1: 아,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0: 네네.
1: 이게 배우자의 배우자 상실이 엄청나게 큰 이제 이벤트 중에 하나고.
0: 아, 그렇군요.
1: 네. 그걸로 인해서 우울감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0: 네네.
1: 또한 2차적으로 사회적 고립, 앞서 언급될 때 사회적 고립 같은 게 올 수 있어서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전엔 두 분이 같이 특히 잘 지내던 분일수록 갑자기 이제 혼자 지내고 대화도 없어지고 활동량도 줄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0: 네.
1: 치매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어서
0: 좀
1: 자주 가서 이렇게 봐드리고 좀 대화도 해드리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2016번님. 2년 전부터 어지럼증이 와서 처음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어지럽다가 한 1년 전부터는 더 자주 나타나서 두 달 전부터는 대학병원 처방받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 먹고 나서부터는 살짝은 어리어리하지만 어지럼증은 없어요. 이런 증상이 오래되면 알츠하이머가 되나요? 이러셨어요?
1: 어지럼증 자체는 사실 알츠하이머병과 연관성은 밝혀져 있지 않고요.
0: 네.
1: 근데 어지럼증은 정말 원인이 다양합니다.
0: 다양하죠.
1: 네, 어지럼증도 뭐 과장하면은 뭐 30, 40개 이상 원인이 될 정도로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뭐 뇌 질환으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발생했다는 경우면은
0: 네.
1: 그래도 뇌가 조금 상해 있기 때문에 그 알츠하이머병은 아니지만 뭐 다른 이제 치매로 갈 가능성도 좀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1943번님은 저희 아버지는 머리 쓰면 치매 예방 도움 된다며 PC로 고스톱을 치시는데 야, 이거 도움 되지 않을까요?
1: 네, 도움이 되긴 하는데
0: 그러니까
1: 또 조금 문제점 이런 게 정말 네.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하는
0: 네,
1: 안 네네. 좋아서
0: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대화를 하시면서 고스톱을 네. 치시는 건 괜찮은데
1: 네.
0: 혼자서 계속 PC만 네. 보고 계시다. 이거는 좀 문제가.
1: 네. 그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특히 PC에 앉아, PC에는 가만히 앉아서 하기 때문에
0: 네네.
1: 앞서서 이제 어디 가는 거는 갈 때도 좀 걸어가고 가서 대화도 좀 하고 다른 것도 하고 이걸 하는 건데 PC는 이제 한 시간 뭐 두 시간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0: 네.
1: 하루 종일 막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2234번님이 저희 엄마는 84시신데 성경 필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1: 아, 네, 좋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성경 문구도 한번 다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걸
0: 네.
1: 통해서 이렇게 외워 보기도 하고 하면서 뇌가 자극되는 거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7315번님 건강검진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보라고 들었습니다. 몇 살부터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셨어요?
1: 사실 이제 건강검진에서는 한 65세가 지난 시점부터 인지검사를 한번 해보다라고 이렇게 권고가 되고 있고
0: 네.
1: 사실 건강검진할 때 이렇게 좀 고령이신 분들은 이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설문지처럼 체크하는 점수가 있는데요.
0: 네.
1: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질문이 그런 형태입니다. 뭐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몇 개월 사이에 느끼시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예를 몇 개 이상 체크하면은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렇게 권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0: 네.
1: 그런 상황이신 것 같고 본인이 주관적으로 좀 느끼는 게 많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병원에 가보실 것을 이제 추천드립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6634번님,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 가족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졌습니다. 보호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1: 아, 네, 사실.
0: 너무 많이 힘드셔서 네.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1: 사실 이게 치매가 환자 본인보다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힘든 병인데요.
0: 네.
1: 환자들은 사실 아기가 되고 본인 잘 기억 못하고 이런데, 그거를 이제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매우 힘들고 따라서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뭐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은 뭐 이제 보호자분들 상담도 해주고 그다음 자조 모임이라 그래서
0: 네.
1: 가족분들끼리 이렇게 서로 모여서 뭐 의견 공유 이런
0: 아, 그런 모임이 있군요.
1: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0: 네.
1: 또 다른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나 뭐 보호자 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런 걸 조금 적극적으로.

0: 활용해 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1: 네네. 요즘에는 각 지자체, 네. 뭐 시, 군 네. 단위에서 이렇게 좀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또 치매 예방 그런 프로그램들이 네.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0: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구별로 다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있고 아. 거기서 이제 그 치매 어르신뿐만 네. 아니라 네. 그 좀 고령이면서 이제 인지 기능이 정상인 분들도 이제 교육을 해서 아. 뇌를 많이 쓰게 해서 치매 예방하는 교실도 있고 네. 치매 전 단계를 대상으로도 하고 치매 환자분들도 대상으로도 하고 있어서 각각 수준에 맞게 이제 교육을 해주고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활용해 보시면은 무료로 좀 잘 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1: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아주 60 넘어서, 65세 네. 넘어서, 뭐, 인지기능 검사 이렇게 받아보기보다는, 네. 40, 50대부터 미리 좀 준비하는 이런 네.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사실 조금, 특히 이제 가족력이 있거나, 부모님이 젊은 나이에 치매가 있었거나, 내가 너무 건망증이 심한 것 같다. 그럴 때는 뭐 조금 이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037번님. 선생님 제가 잠이 일찍 들지 못해 보통 습관적으로 새벽 한두 시에 자서 6시쯤에 일어나서 항상 피곤한데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치매에 걸린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정말인가요? 그러셨어요?
0: 아, 네.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수면 부족이 치매랑 관련이 있다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이제 뇌 안에 이제 앞서 언급들이 안 좋은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배출을 뇌가 쉴 때 합니다. 뇌가 아, 쉴 때라는 게 잘 때고
1: 잘 때
0: 그런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데 잠이 못 자게 되면은 그런 노폐물을 분비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노폐물이 잘 배출이 안 돼서 뇌에 쌓이게 되고 네. 그로 인해서 좀 치매가 잘 발생할 수 있어서 사실 충분한 수면 특히 깊은 수면을 할 때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네. 잠을 좀 깊게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아. 그 만약에 그래도 잠을 뭐 많이 못 잔다. 네. 그러면 좀 약물의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0: 그래서 일단은 약물 도움은 마지막 단계고
1: 네,
0: 처음엔 수면 위생이라 그래서 네네. 조금 이제 잘 주무실 수 있게 특히 이제 주무시기 한 2시간 전부터는 전자파가 안 좋거든요.
1: 스마트폰 같은 거 다
0: 네,
1: 치우고
0: 스마트폰, TV 이런 거 다 치우고 네네. 그다음에 잠이 안 오게 되면 계속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네. 조금 나와서 이제 뭐 마루 이런 데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다시 가서 주무셔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봐도 안 되면은 네. 조금 약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3523번님이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셨어요?
0: 아, 네. 음악을 듣는 것도 사실 도움이 되고요. 네. 조금 더 나아가면 음악을 듣고 그거를 조금 이제 기억했다가 따라 불러보고 이렇게 하면 더 내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꾸 뭔가 뇌에 자극을 주는 거. 네.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자, 그리고 6204번님 아버지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뒤 예전에 그렇게 자상하시던 분이 가끔 가족을 의심하시고 화를 내시니까 저도 모르게 속상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조용히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교수님 환자분들도 스스로 변해가는 걸 느끼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0: 아, 네. 많은 환자분들이 스스로 변해가는 걸 어느 정도는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특히 좀 상태가 좋았다가 좀 안 좋았다가 좀 이렇게 변동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좋은 상태에서 내가 안 좋을 때 왜 그랬지 이렇게 하면서 또 좀 후회를 하고 이런 경우로 생각이 됩니다.
1: 네네.
0: 따라서 이런 말에는 좀 혼란이랑 두려움 내가 왜 그럴까 이런 것 감정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게 보호자분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네. 환자분의 감정을 최대한 좀 이해하고 좀 맞춰주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1: 네네. 좀 많이 옆에서 그 가족들이 힘들겠지만 네.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그런 상실감이나 우울감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네. 좀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고 이런
0: 맞습니다.
1: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4418번님 머리맡에 휴대전화를 두고 자면 전자파로 해롭다는 얘기가 있던데 뇌 건강과 치매에 영향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0: 네. 네. 네,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전자파가 있으면 일단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고 전자파 자체가 사실 뇌를 손상시킨다는 근거는 없긴 한데 아무래도 좋진 않을 것 같아서 네. 가급적이면 좀 멀리 놓고 주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 네. 자, 그리고 4368번님 지방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최근에 냄비를 태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근데 막상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하면 나 멀쩡해? 이렇게 화부터 내시는데요. 가족들이 치매 초기 신호로 꼭 살펴봐야 하는 행동들이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0: 아, 네. 사실 이런 환자분들 꽤 많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아. 검사원에서 네네. 왔는데 아, 나 멀쩡한데 왜 병자 만드냐.
1: 아, 치매 환자 취급하느냐. 만드냐.
0: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일단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거는 이제 어쨌든 냄비를 반복적으로 이제 태우거나 뭐 약 복용이 안 되거나 금전 관리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거가 실수가 잦아지면은 혹시 좀 치매 초기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다만 이제 환자분들께 치매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기보다는 네.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머리 건강 검진을 한번 해보자. 이런 아. 식으로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1: 네. 그 뭐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그런 증상들이 자꾸 발견돼서,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빨리 모시고 가, 네.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네. 또 부모님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네. 애둘러서 좀 말씀을 드려야 네.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2844번님, 손주를 예뻐하시던 할머니가 이제는 제 아이 이름을 자꾸 헷갈려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주 손만 잡으면 표정이 편안해지시더라고요. 기억은 흐려져도 감정은 남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교수님? 그러셨어요?
0: 아,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 치매 환자분들 기억은 흐려져도 감정적인 상황은 비교적 오래 남기 때문에 아. 익숙한 목소리나 손길 네네. 아니면 자주 들었던 음악 이런 걸 들으면은 뭐 기본적으로 웃는 경우도 있고 편안함을 네. 느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렇게 자꾸 뭐라 그럴까 우리 소위 말하는 스킨십 네. 뭐 손을 잡아드린다거나 네. 얼굴을 보고 이렇게 네. 함께 웃어준다든가 아, 그런 네. 게 좀 필요하겠군요.
0: 네. 네.
1: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감정은 남는다.
0: 네. 네.
1: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벌써 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와서요. 네, 먼저 닥터스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건망증이었습니다. 정답은요. 네, 건망증. 아, 2번 건망증이었고요. 유산균 받으실 분 2026번님. 그리고 5112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9676번님, 8743번님 네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성훈 교수님과 함께했는데 교수님 오늘 시간이 상당히 네. 짧게 느끼시죠?
0: 생각보다 엄청 빨리 가는 거 네. 같아요.
1: 그래서 다음에 한번 더 나와주셔야 되겠다는 간절한 바람을 좀 네.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0: 네네.
1: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0: 네.
1: 네네.
0: 아, 그래서 치매는 사실 이제 여러 보호자분들이나 환자분들한테 다 고통이 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1: 네.
0: 과거와 다르게 불치병이 아니고 조기에 진단을 하면 최대한 치매로 안 가게 늦춰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1: 네.
0: 보다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좀 기억이 떨어지거나 좀 부모님들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모시고 가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1: 네네. 네, 모시고 가실 때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최대한 애둘러서
0: 네.
1: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가서 받아보시죠. 네.
0: 치매 단어를 싫어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1: 그렇죠.
0: 많아서요.
1: 아,
0: 그
1: 그렇죠.
0: 단어를 사실 가급적 안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1: 네네네. 자, 나답게 살아오는 시간을 품고 있는 힘. 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온 시간을 품고 있는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모님께 한 통의 전화 드려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고대구로병원 알츠하이머 예방센터장 강성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선홍의 닥터스.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1: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일부 지역에는 강한 비 소식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을 지날 때는 사고 없도록 반드시 전조등을 켜고 평소보다 속도 줄이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본격적인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는 도로에서는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를 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많아서 반포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더딘으로 미어지고 있다는 점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3.2도, 습도는 57%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8: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지역은 여전히 30도가 넘는 기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또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진 곳이 있으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서 1, 2차로를 막고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는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가는 길, 북단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분당 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복정교차로에서 수서나들목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2.4도, 습도는 5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

방송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버티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덥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도 있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도 계속되겠는데요. 인천과 경기 서해안 또 경기 북부 내륙으로는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는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는 15일까지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시내 분당수서로 성남 쪽으로 가는데 수서 지하차도 조금 지난 지점에 있던 사고 처리 방금 전에 끝이 났지만 그 여파로 청담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8도, 습도는 5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 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 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합니다.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1: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아,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한번 열어볼게요. 써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삶이 편안하고 평탄할 때 우리는 쉽게 무뎌진다.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익숙함에 안주하며 성장을 멈춘 채 그저 살아간다. 하지만 시련이 찾아오면 그 평온함은 깨진다. 고통은 우리를 강제로 깨어나게 만들고 더 이상 현재 상태로는 버틸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소룡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레드 제플린, All of the Love. 오랜만에 듣습니다. 중간에 참, 이 지미 페이지가 말이죠. 이 레드 제플린 노래를 듣다 보면, 아무튼 이 지미 페이지가 진짜 무슨 어떤 주술 뭐 이런 거에 진짜 많이 빠져있는 것 같긴 해요. 노래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낮에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이소룡이 쓴 글이 있어서 봤는데, 이소룡이 그 무술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나름의 철학이 굉장히 이렇게 강건하신 분이었네요. 이소룡님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무술만 잘하시는 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여러분도 그 좀 멋진 말 있으면 저희랑 같이 공유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인용하면서 이렇게 라디오 같이 만들어가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어떤 선물이냐면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바넬렌 파나마 6412번님이 신청하신 곡이고요. 이어서 메탈리카 엔터 샌드맨 6556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 6556번님은 사연이 거의 없으세요. 그냥 딱 안녕하세요. 메탈리카 엔터 샌드맨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해요. 깔끔해서. 일산 멋쟁이주님, 바뀐 오프닝 잔잔하니 좋았어요. 제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오프닝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바뀐 오프닝 어떻습니까? 그러고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댓글을 해주셨네요. 7007번님.

오프닝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어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예민하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지 몰라도 듣는 사람들은 익숙한 순우디 목소리 들으며 아, 시작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오프닝 내용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공감이라는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애써주시는 황정호 PD님 그리고 안방 주인장 순우디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청곡은 아트 가펑클 트래블링 보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우리 제작진들만 막 심각하게 이러자 저러자 하지 정작 들으시는 분들은 뭐 순우 목소리 나온다 뭐 이러실 수도 있겠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프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7007번님이 신청하신 아트 가펑클 트래블링 보이 들으시겠습니다.

아트가 펑클, 트래블링 보이. 이 사이먼 앤 가펑클, 이분들은 그,

사실 이 제안은 황정우 PD가 한 거거든요. 저는 싫다고 그랬는데 담당 PD의 말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모던 빈티지 나왔을 때 우리 신하위 얘기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 곡 더 준비해봤습니다. 신하위입니다. 크게 라디오를 켜고.

0: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0: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0: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레니 크라비트, Are You Gonna Go My Way 들으셨습니다. 이 레니 크라비츠 베이스가 한국 분이시죠? 최훈이라는 분이신데, 그래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여러분도 그 레니 크라비츠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좀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좀 막, 좀 야하기도 하고, 여자도 좀 많이 밝힐 것 같고, 뮤직비디오가 그런 게 참 많거든요.

그리고 막 느낌상 막 대마초 같은 것도 할것 같고 막 알코올에 막 쩔어 있을 것 같고 막 뮤직비디오는 그래서 느낌이 그랬는데 이 최훈 이분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이 레니 크라비츠 삶이 거의 그 목사님이랑 공무원 합쳐놓은 캐릭터더라고요. 제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운동하고 술, 담배 절대 안 하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락 음악 하는 사람은 보통 아무튼 독특한 사람이죠. 네. 아무튼 덕분에 1274번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3131번 분이십니다. 오늘 믿었던 오늘 믿었던 직장 동료한테 뒤통수를 세게 맞고 온 날입니다. 앞에서는 친한 척 다 하더니 뒤에서는 제 험담을 하고 다녔더라고요. 집에 와서 휴대폰 주소록을 내리는데 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더 비참해집니다. 나이 먹을수록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더 어렵고 씁쓸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아이고, 그러게요. 왜 우리 주변에는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남 얘기를 할까요? 3131님도 결국은 이런 날이 오네요. 근데 아시죠? 이런 상황은 3131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근데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100건 이상의 뒷담화가 나온다는 사실이죠. 10명이면 한 5건 정도의 뒷담화가 나와야 산술적 계산이 맞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상상력이 계속 동원이 되지요. 이렇게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된 과정으로 발전해 갑니다. 사람은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의 반복이겠죠. 과연 3131번님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어차피 모든 사람을 믿거나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고 그 외에는 그냥 뭐 아는 사람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거. 별로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상처받을 일도 없죠.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로 마무리할게요. 3131님에게 상처를 준 그분과의 관계를 믿었던 사람에게서 그냥 아는 직장 동료로 바뀐다면 5년 후 3131님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순우디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딥퍼플, 하이웨이 스타, 이어서 퀸, 아나다운 바스다스트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딥퍼플은 737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네요. 퀸 노래는 8212번님이 신청을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두 곡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뒷담화라고 하죠.

사람 없을 때 남 얘기하는 거. 하기야, 근데 이게 없을 순 없겠지만 이런 거에 상처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좀 남 얘기하는 걸 싫어해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도 그냥 당사자 없으면 남 얘기하지 마세요. 8428번님, 오늘 상담 너무 좋았어요. 특히 맨 마지막에 빵 터졌습니다. 개그 코드가 저랑 맞네요. 눈에 넣으면 아파요. 이게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같은데. 어저께 이제 뭐 제가 이런저런 상담 쭉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그 애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아프다고. 그 코드가 저랑 맞네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꽃길 누나지님.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딸아이가 11시 넘어서 퇴근해 이제 밥 먹은 거 설거지했네요. 어이구, 11시 넘어서 퇴근을 하시는구나. 따님분이. 또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5388님. 오늘 선곡도 다양하고 좋습니다. 새벽 공감 화이팅. TBS도 화이팅 하세요. 또, 엔젤마음님께서 테니스 선수 권순우 씨도 있지만 저는 요즘 주식 방송에 빠져서 권순우 애널리스트를 알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중에 권순우 씨가 있나 보네. 이곳저곳 권순우 씨가 있어도 나는 오리지널 새벽 공감 권순우가 제일로 좋아요. 엔젤맘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일산 멋쟁이 주님께서 오프닝 잔잔하다고 하면서 신청해 주신 곡 듣겠습니다. 보니 타일러, Holding Out for the Hero.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 나가고 있습니다. 아, 우리 노래 전시회에 수록해 있는 들곡화 너의 작은 두 손엔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0: 방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1: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상은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

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약한 비가 내리겠지만 본격적인 비는 오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에 본격적인 비가 시작되면서 오후부터 밤사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서부와 전북에 집중되겠고요. 강한 비바람이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여전히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인데 비가 내려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도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으로는 도봉터널 나와서 월계 1교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아휴 더워
3: 더워
2: 더워 아휴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상은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으로 암사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군데군데 밀립니다. 그 사이 광진교 부근에는 사고도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선호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또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밀립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 이후로도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 도 부근과 청담동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성남 방면으로 청담대교 다리 위입니다. 지금 1차로에 사고가 있는데요.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라고요. 반대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Hey, Em, it's Paul. I was listening to the album. Good luck. You're on your own.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3: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

0: 정보.
1: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분당 수서로 양방면 모두 사고 있는데요.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수서 나들목 사이가 정체입니다. 그 사이 복정 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는 사고 있고요. 반대 성남 쪽으로 청담대교 다리 위 사고 방금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청담대교 이용해서 남쪽으로 이동할 때 서행합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한남방면으로 이동하는 길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군데군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구리 시계부터 성수대교까지 이후로도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시속 30-40km 정도로 이동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조금 특별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던 한 오래된 식품 기업에 개인 투자자들의 응원 투자가 몰리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건데요. 알고 보니까 이 기업이 무려 25년 동안이나요 참전용사를 위한 음악회를 조용히 이어왔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알려진 겁니다. 좋은 일을 해온 기업이 이대로 사라지면 안 된다는 응원이 모이면서 단 며칠 만에 주가는 크게 올랐고 회사는 상장 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문구 기업 역시도 최근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추억에 깃든 국민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따뜻한 매수세 덕분에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고 해요. 대표이사는 국민들에게 감사의 손편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당장의 이익보다 다정한 응원을 선택한 사람들. 진정한 가치 투자라는 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출발합니다. 네, 머니특별시 오늘도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사연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모든 가정경제 관련 고민과 질문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51번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오전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또 특별한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천효진 PD님과 함께하는 금산댁의 경제 이슈 시작합니다.

0: 복잡한 경제 정세의 핫 이슈만 콕 짚어드릴게요. 금산댁의 금쪽 같은 경제 뉴스, 경제 이슈. 가장 핫한 경제 이슈를 콕 집어 쉽게 풀어주실 금산댁 천효진 PD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왔어요.
0: 오셨어요. 어떻게 네. 지난주보다 어떻게 좀 그게 네. 좀 나았나요? 경제 이슈 이거?
1: 아, 경제 이슈는 나아질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아. 항상 이렇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네. 항상 이렇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0: 그렇습니다.
1: 오늘도 그렇게 좀 가져와 봤습니다.
0: 네. 오늘은 네. 어떤 소식인가요?
1: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사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 자금 마련에 꼭 참고하셔야 되는 소식을 포함해서 두 가지 소식 가져왔습니다. 네.